0: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1: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악교 건뇌보신환 지하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 안 됩니다. 몇 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을 사망된

0: 단 말입니다.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 환우는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1: 네.
0: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약공장입니다.
1: 네.
0: 제약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저는 이거 녹곡시에 부술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네버션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예, 그냥 가슴이 그것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지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마음 편안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아닙니다.
0: 건네보시오 안에 쓰고 예, 그렇게 고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를 몰래 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2: 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콩팥이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 차수가 많아서 화장실에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어진데 이 건네보션 쓰고서 소변 차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한가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2: 네,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0: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 약을 사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농체 부두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어 의술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0: 그 아주 그 치매 올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자에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지나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다시 놓다니 전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0: 맞습니다.
3: 시작이 되는 게 지금 이거 우선 쓸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0: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저희도 현금 보존 우주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0: 저는 보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3: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알겠습니다.
0: 네.
3: 수고하세요.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나도 지금 건네밭이 하나 좀 먹고 있습니다.
0: 예.
4: 애기 머리 좀 녹곡시에 부수시면서 머리 얼마나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많이 아픈지 그냥 날마다 생각하고 이랬댔습니다. 앉아서도 정신이 안 나고
0: 네.
4: 근데 이거 먹었는데 한 석 달 먹으니까 정신 막 머리 많이 맑아진다.
0: 네, 그렇죠. 이 약이 건져보신 환이 돼서 네. 머리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4: 네.
0: 예.
4: 그래도 물건은 또 어떤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이랬댔어. 근데 그게 때가 생각해보더니
0: 네.
4: 인삼이 좀 탔어도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0: 이 약을 잡수고 네.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가락지면 좀 다 쓸지 않습니까? 네. 아까 봐서 꽁꽁 싸서 잘 뒀는데

0: 그거 1년 넘어 뭐 찾고, 그거 뭐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체에 서시장 못 되는 할머니인데, 너무 속 탔습니다. 내 벌써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까? 그 금가락지니까 아들이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이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효과 봅니다.
1: 맞습니다.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쩌다 막 무슨 어떻게 해서 가방 안 진정도 안 되고 막 어쩌다 울기도 싶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음이 가라앉을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맞습니다. 오고
1: 그리고 심도 가슴도 예,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워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 특히 또 나는 소변이 좀 잦은데다 참기 바빠서 자꾸 샌다 말입니다. 구독사지 많이 좋아지고 마트 가 잡은 데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고 근데 그게 없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어제 댕기도 바쁘던 게 마디마다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고 활동 너무 좋으셔서 또 대단해서 또 먹자 그랬다 해서.
0: 우대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하는 우대 활동이 돼서 이런 거는 이용해서 싸놓으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도 건여보신 안에 저는 반년은 먹었습니다.
0: 네.
3: 예, 혈압 조절이 영살 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골이 아프고 골이 힘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한 게 어지럼증도 나고 이랬었습니다.
0: 네.
3: 그랬는데 지금 그 어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온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서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서변을 하루 떠나게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그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지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이런 것도 고상했었습니다. 사람이 아마 자라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그런 현상은 완전히 없어지니까 되나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근데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됩니다.
0: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3: 그런 것 같으려 합니다. 나는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하고 밥을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리고서 딱딱 찾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흑백이 못 먹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영 좋습니다. 약이. 그래 이리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그래 민들이 기워나가지고 그래. 그래 이제 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우대 활동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건네 보신 환호는 순지 오란다. 어땠었는가 뭐 그런 이번에 그런 당간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밥을 먹고 나가서 그래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래서 열심히 이 옥수수 바르는 일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그래 그때는 그래서 약과가 되더라고 저리 임신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팔이 저리 나고 예 그다음에 또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답.

0: 어째서나 이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네 보신 한해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또 구슬이. 예. 그래서 어느 일곱 달 먹었는데, 이 발이 저린 게, 이 너네네 와서 어떻게 저린가, 뭐 밥을 이제 먹자니까.
1: 예.
0: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서.
1: 어, 그 정도입니까?
0: 예, 밥 먹었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가만히 볼까, 내 돌로 예, 몰랐지만, 근데 예, 밥 먹는 게 마이안에 어째서 이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0: 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0: 지금.
1: 예.
0: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예. 머리, 채머리 하거나 이게 다 나사집니다.
0: 예.
1: 예.
0: 그리고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하늘 답답하고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예.
0: 네. 호흡이 힘들어서
1: 어제를 예.
0: 누워야 호흡하고 답답말인데 그런데 지금 뭐니 반드시 누워도 이롭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엄청 좋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싸가우스에게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 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가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가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동화악역 건네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네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1: 예.
3: 정말 사람 많아서. 우리 남편이 건네보신환 이제 한 달 고생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남편은 그래서 무슨 된다, 병이 많이 듭니다.
1: 여러 가지 병이 위암도 하던 부위지 않습니까?
3: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약들을 갖다 이렇게 좀 더 썼더니 못 썼습니다. 방향을
1: 썼습니다.
3: 예. 그래서 별로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에서 이야기 또 쓴다 했습니다.
1: 예.
3: 예.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1: 예.
3: 혈압이 정상인데 그래서 112, 그래서 75 이렇습니다.
1: 됩니다. 그럼.
3: 예. 그래 왜 다른 면은 괜찮은데 어째 몸에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1: 예.
3: 그거가 또 다냐고 어째 같이 보내도.
1: 지원은 지원길로 재봤습니까? 진짜 열입니까?
3: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1: 열이 나는 감이 들죠, 예?
3: 예, 예.
1: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3: 예,
1: 열이.
3: 그래서 예, 뭐 아무야무 쓰던데 그다음 이 약을 보니까 예, 그 열이 싹 없어졌습니다. 예.
1: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인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 약이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 버립니다. 예, 칭르 제도합니다.
3: 예.
1: 해결됩니다.
3: 아 그래요? 예. 밥을 이제 그거에도 캐져서 밥을 다 쓰지 못해서 그러면
1: 원래 위가 안 좋은 분이니까.
3: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순서 써도 뭐, 좀, 뜨뜻하게 넘선다, 이사
1: 주었는데,
3: 비싼 담배도 먹고 쓸데없는데, 그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1: 쓰고. 예.
3: 바보 얘기해도 공평하게.
1: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내 이야기 듣고요.
2: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3: 예, 알았습니다. 예, 적용하겠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해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구름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류현국 작사, 류현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고향 마을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음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한 눈물을 조심스럽게 끌어놓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이 온기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원범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박기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백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4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하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염,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이때까지 이 황진수산 타혈배강에 새로 승급한 이런 처방이죠. 예, 그래서 이때까지 환자분들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예, 어떤 분들은 이 약을 갈라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갈라서 제가 값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황진수산타, 이건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제일 첫감 앞에, 중풍 탄환 딱 썼습니다. 공농 주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언어장애 오거나, 예, 그 다음에 또 근골, 이 뼈가 자꾸 문제 생기거나, 예, 이런 방면에 좋다고 딱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황진수산타에. 사실은 우리 이 두 가지 약은 포장의 그 앞뒤면으로 해가지고서 이름이 두 개입니다. 황진수산타, 그 다음에 하나는 혈배강입니다. 예,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황진수산타 혈배강 이렇게 말하죠. 예, 혈배강 원래 그 우리 팔던 그 혈배강도 황진수산타 혈배강 두 개 났었고, 그 다음에 이 자기 그 중풍 치료하는 이 처방도 황진수산타 혈배강 다 써놨습니다. 예, 기술은 한 개 세트로 나가는데, 예, 그 사람이 이런 증상에 따라서 갈라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타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황진수산타에 하게 되면 황금보다 귀한 이런 처방 가져다가서리 수한 혈전을 녹인다 이런 게죠. 타이라는 거는 펩티드라 말입니다. 제일 작은 분자에, 예, 이걸 통해서 혈전을 녹이고 신경을 수복해주면서 전문 중풍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는 한과계 698원입니다. 예, 그래서 R도 큽니다. 9g씩 되는 게입니다. 제일 큰 게죠. 예, 그래서 6곽 사면 3곽을 더 드리고, 예, 이러면 9곽이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이건 적게 채서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침 저녁으로 잡수게 되면 1곽을 반달 잡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루에 한 번 잡수게 되면 한 달 잡술 수 있죠. 30알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 10곽 싸게 되면 10곽을 더 드리면, 여기면 20곽이게 되면, 예,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15곽에는 20곽 드립니다. 예, 그러면 52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여기면 우리 침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혈배강 본신호는, 이때까지 우리 환자분들은 많이 써봤죠. 우리 주신활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효 주신활 처방, 그리고 또 단선디활 처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 심자랑 바쁠 때, 혈압이랑 막 올라갈 때 인차 두알 잡수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두알씩 잡수는 이외에 또 두알 더 잡수면 더 좋습니다. 예? 예,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열알 잡수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잡술수록 효과 더 빠릅니다. 예, 그리고 병이 빨리 낫고, 예? 그래서 이거는 혈배강은 한과하게 398원입니다. 열과학 사면 우리 열과학을 더 드리고, 지금 이 활동은 우리 국경절 맞이, 그리고 또 추석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예,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20곽 사는 분들 40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곽 사면 70곽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 5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30곽부터는 우리 침구가 8번 따라갑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오늘이 결정하겠다, 네, 이런 분들은 우리 혈배강 열곽을 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신 분들, 도대체 어떤 약을 선택해야 내 몸에 딱 맞는지 몰라서 방황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해서 문의해도 되고, 직접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에 찾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면, 저한테 찾아와 지금 치료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사적 돌아다니면서 돈 돈대로 팔고 효과는 별로 못 보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사고 안 사고 그건 먼저 떠나서 일단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고 뜻입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약 처방이 틀리게 되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병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어떤 병은 더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영 중요합니다. 이 중이 치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처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황진산타이 예, 말 그대로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配方이다. 그리고 황진요차이랍니다. 그래서 약재는 몽땅 천연약재를 가져다가 한 개입니다. 우리 2년 전에 이 황진산타에 잠깐 우리 경영했댔습니다. 근데 후에 가서 이 약 원재료가 모자라가지고서 미처 생사에 따라 못 가서 쓰던 분들은 못 쓰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째서 이렇게 2년 후에 돼서 다시 생산이 그렇게 따라가는가. 몽땅 천연약재를 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빨빨 돈 벌겠다 하게 되면 아무 약재나 갖다 와서 할 수 있죠. 그러면 황진산타의 이 品牌 이름을 흐리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원칙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황진산타 이번에 공장 측에 이 그 생산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여왔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이 빨리 서둘러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황진산타에는 뇌혈전을 이렇게 그걸 통할 수 있습니다. 그 손발이 꾸꾸대난 이것이가 그 다음에 좀 손발 소열함에 들기 바빠하거나 그 다음에 신경이가 빨리 이렇게 막힌 것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사지가 움직임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네.
2: 아직 물어보기죠. 혹시 선생님이 그 유명한 그 뭔가 침도 넣고 약도 써주고 하는 그 전 선생님이란 분이 맞습니까?
1: 예예예. 예.
2: 어제 소문 듣고 오늘 처음 전화했습니다.
1: 아 예,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지금.
2: 예예. 예, 예. 아 저는 예, 아직 70도 아이 됐는데 예, 네. 노공이란 게 와가지고 예.
1: 네.
2: 그래가지고 소리 지금 뭐 손에 그 뚝뚝 떨고지 어쩌지니 발음도 잘 아야 되고 예.
1: 네.
2: 그 다음에 다리가 제자리 아예 떨어지고 엉뚱한 데가 떨어질 때 있고
1: 네.
2: 그리고 저 평생 그 뭔가 이 재무공작 했는데 아, 계속 살아야 된다.
1: 네.
2: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뭐 약 이것저것 쓰래. 어서는 얘 한 몇 달 썼거든요.
1: 네.
2: 썼는데 지금도 얘 그냥 머리 아프고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러던 차 우리 친구가
1: 네.
2: 선생님 돼서 남편이 그 친구는 남편이 영 심했댔답니다.
1: 네.
2: 그런데 선생님이 아그 지금 몇 달 쓰고 아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내 너무 거짓말 같아서
1: 네.
2: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서 그래서 말하는 게 혈배강이라는 약이 심혈관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2: 야 이게 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지 좋다면 써봐야 되지 아이 그렇습니까?
1: 확실히 맞습니다. 우리 황진산타에는 큰 이름으로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 그 펜탄푸엔왈 그러니까 펜탄 옆에 반신을 못 쓰거나 이것을 회복해주는 이런 처방 유일한 처방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혈배강 처방은 전문 심장 우리 모든 이런 뇌경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심장이 피가 머리까지 피를 공급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2: 문제 있답니다.
1: 그렇죠. 예. 이거 쓰게 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
2: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지 이 하도 내 그 친구가 너무 춤이 마르게 칭찬하고 예.
1: 네.
2: 뭐 그랬지다 침은 많은데 선생님이 직접 와서 모시다가 침을 놔주고 네. 너무 고마워서 예. 그래 오더라만다 그래 세상에 이런 이사 있냐 싶어가지고
1: 우리처럼 해주는 게 없습니다. 예. 다 네. 우리 환자들을 제 가족처럼 생각해서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잘로 다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서리
2: 예. 예. 그래서 내 오늘 예, 진짜 선생님께 전화 드린데 저도 그 약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1: 예, 다 해서 좋지.
2: 또 심하진 않는데.
1: 예, 예, 예. 근데 이게 우리 그 뇌경색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인가? 지금 한 번 왔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뇌경색 여러 번 오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못해집니다. 마지막에는
2: 예, 저는 예, MRI 찍었는데 오른쪽이 큰 혈관에 많이 막혔고요.
1: 그렇죠. 예.
2: 왼쪽은 가는 혈관에 또 막히고 있답니다 지금.
1: 네. 예. 이미 진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2: 예, 예.
1: 초기부터 제가...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될 아, 수 있고. 예.
2: 어, 그러면 지약 써야 되지.
1: 네. 예, 예, 예. 쓰세요. 예.
2: 예, 값이 얼마든지 저는 좋다는 약은 다 쓰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렇지. 약 주자면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요?
1: 오늘이 결정하게 되면 예, 우리 또 약을 더 드리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 국경절 맞이 우대 활동이.
2: 예, 예,
1: 예. 예, 그래서 2880018번 빨리 전화
2: 잠깐만,
1: 치시.
2: 잠깐만요. 예, 예. 2880018번.
1: 예, 예, 맞습니다.
2: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1: 네.
2: 그러면 좀 이따 인사 전화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2: 예, 그랬어요. 좀. 어쨌든 예, 약 좀 많이 써볼까 합니다.
1: 예, 고수했어요.
2: 저도 예, 예, 마음이 준비는 있어요. 이게 뭐 한두 번 써서 대비 아닌 건 아니까.
1: 네, 예,
2: 예. 네, 알았습니다.
1: 예.
2: 그래, 뭐,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약, 그, 돈 얼마 보내라면 제가 얼마 보내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2: 고맙습니다,
1: 하세요.
2: 고맙습니다, 선생님.
1: 네, 네.
2: 예, 은희는 만난 것 같아요.
1: 예.
2: 예.
1: 네, 건강하세요.
2: 수고하세요.
1: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1: 예, 말씀 주세요. 예.
2: 예. 나도 혈액형하고 이거 관심공 풍습당 이거 제가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1: 어, 다 씁니까? 예.
2: 예, 제가 지금 다 쓰는데 나는 예, 이거 지금 이전에 방문해서 단계 좀

0: 아니 바빠가 친구는 한두 몇 명.
1: 네, 예.
0: 근데 내 영말이 어려가지고 말이 잘 듣긴지 모르겠는데.
1: 네. 알아들만 합니다, 지금. 예.
0: 예, 이, 또, 혈계강하고, 또, 그, 진공하품 좋다, 이럴 수 있더니. 말도 좀 못해, 뒤에 사람과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기 싫어, 말 하나도 못해. 옆에서 해도 다시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1: 그래,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0: 예, 근데, 아, 그래도 이 광고 듣고서 혈계강하고, 그, 신고를 쓰면서, 말도 많이 좋아져. 그 다음날에, 특별히, 그런 걸 지 못합니다. 이런 좀 됐지 또 무슨 또 대니가 무슨 거 쫀단지 뭐 때려 그런 잘 되지 않아서
1: 네.
0: 그게 영 힘들었습니다. 걔 지금은 그런 거는 조금 많이 나사지신다.
1: 많이 나사지거나 지금 혼자 댕길 수
0: 예,
1: 있죠. 옛날에는 뭐 버스에 가지고 동원해서 왔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혼자서 댕기고 이러면 대단히 좋아진 게죠. 예.
0: 예, 그 좀, 내 좀, 앞으로 이야기 계속 예산다.
1: 그렇지, 예.
0: 근데 지금 쓰겠는데, 지금, 예. 이, 어째, 그러면은, 그러 괜찮은데, 언어가 잘 안 된다. 어떤 때는 약 먹으면 조금 낫고요. 약 아무것도. 말도
1: 다른 나이가. 아, 그래도 옛날 말 많이 좋아졌으면 지금 알아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옛날에 알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예.
0: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야기 계속 쓰는데, 어째 계속 써도 됩니까?
1: 대단히 썼지. 예. 이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이고, 예.
0: 예.
1: 예. 예. 우수 있으시.
0: 선생님 수고하죠.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예. 어머님, 예.
3: 예. 네, 전화 맞습니까?
1: 맞습니다. 예, 예.
3: 전 선생,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
3: 우선 본 지 하나 버그리시고 그렇네요.
1: 네, 두문 놀라우세요.
3: 내가 어찌 좋은지 지금 어디나 마음대로 놀러 다 다니고 그래요.
1: 아, 예.
3: 아니, 선생님 약 먹고 혈배강 그거 하루 세 알인데 나는 여섯 알씩 먹었잖아요.
1: 네. 예.
3: 그러니까 효과도 빠르고 영도 빨리 좋아졌단 말이에요.
1: 네.
3: 예. 그리고 반드시 누군 기침이 나고 어느 정도 못 누가 하더니 그거란 다 일 없어지고.
1: 네.
3: 지금 혈배강과 건신고를 먹은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좋죠. 예.
3: 예. 아픈데도 없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1: 네. 예.
3: 그래, 내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마음속에 선생님을 만나서 내 오래오래 살 수 있겠다 하고, 내 지금, 마음이 진짜 기뻐 즐겁게 살고 있어요.
1: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 승급한 약인데, 이번에 황진수한테, 네. 전문 중풍 치료하는 건데, 집에 그 아버님이 이거 좀 쓰면 좋습니다, 예.
3: 우리 아저씨가?
1: 예, 예. 중풍 여러 번 왔지 않습니까, 예.
3: 그런데 아저씨도 지금, 그냥 혈배강, 열심히 먹습니다.
1: 네. 그래서 요 황진수한 타는요, 여기 그 알이 영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저 점심에 마요라 잡수면 됩니다. 예, 요건 전문 중풍 치료한 약입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겸치소라겸을.
1: 네. 그렇게 하세요. 또. 예.
3: 예.
1: 그래. 대단히 좋습니다. 그 아버님한테는.
3: 예, 나는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게 내 처음에는 선생님은 얼마나 힘들게 찾았습니까?
1: 그리고 그 아버님이 좀 그 중의를 좀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예, 그래서 예. 그 이 황진수한테 이게 우리 펜탄후엔왈 큰 이름은 약 이름이가 펜탄후엔왈이랍니다. 예. 그것도 보면 알겠습니다. 약이 35가지 약재 들어가고 예. 전문 중풍 치료한 약이죠. 펜탄마비라면.
3: 그래도 그 자기들로는 나는 이 혈배강과 건신고만 먹으면 다 배워. 말도 빨라지고 걸음도 빨라지고
1: 아 그럼 대단히 좋아졌죠. 예예
3: 예.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지금도 놀러 나가고 없고
1: 아.
3: 노래 교실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 그랜다.
1: 지금 중풍 맞은 사람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3: 모두 보고는 부위 대수가 왔다면 믿어 알지
1: 믿어 알지죠. 예
3: 예.
1: 하도 그 약을 열심히 잡수고 하는 바람에. 예.
3: 약도 열심히 먹었지만. 선생 침이 또 그게.
1: 맞습니다.
3: 효과도 더
1: 제가 중풍 침 계속 놔주지 않습니까?
3: 예. 우리 아저씨 말은. 약도 좋지만은 내 침물로 많이 났다고.
1: 맞습니다.
3: 자기들로도 그랬는데.
1: 아버님은 중이를 아이가나 뭐 저랬을 때가지요. 예.
3: 그래요. 그래 그래. 약이 약 저기 약 체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1: 잘 알지. 예.
3: 예. 그러니까 자기 들러도 말하지. 약도 약이지만 선생 주문 맞고 자기 말.
1: 그리고 제가 그 처방 책을 제가 제한테 선물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잘 써먹습니다.
3: 거기도 좋은 처방이 많아요.
1: 대단히 좋죠. 옛날 좋은, 제일 좋은 처방인데, 그다.
3: 아이고, 선생님 고맙네. 그 얘기까지 해도.
1: 네. 그 귀한 책이죠.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본상.
3: 예. 선생님 잘 본다니까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3: 그래, 내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고.
1: 네.
3: 그러니까 내 어머니 못하는 말이지만 또 전화를 말하기 싶으니까 말했습니다.
1: 저도 많이 고맙습니다. 예.
3: 그래 그래 아무쪼록 선생도 몸 조심하고
1: 예.
3: 너무 환자로 자기 부모들이 너무 그러니까
1: 예.
3: 너무 감동이 된다는데
1: 감사합니다.
3: 선생들이 예. 그렇게 환자로 치러가고 싫어하고 전 중국 땅에 이런 이사 없습니다.
1: 없습니다. 예.
3: 없지 진짜 없지
1: 네.
3: 그렇게 친구로 나도 집 맞을 때는 아트레 시다시다 하다가는 유튜버는 계속 맞았지 않습니까?
1: 네 끝까지 그래. 견지 잘했죠
3: 예, 그래서 더 좋아진 것 같아
1: 맞습니다
3: 그리고 선생님 그 저기 카레 한번 먹고 빠지게 하는 거 그것도 한번 먹고 이틀 동안 그 화장실에 앉아 칼에 빼고 한 게 지금 내 기침도 이렇고 뭐이나 다 좋아져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1: 예.
2: 네.
3: 예.
1: 네. 건강하세요.
3: 예. 예. 그래 예. 수고하세요.
1: 예.
3: 앞으로 또 내 가겠습니다.
1: 예. 심심하면 놀러 오세요.
3: 예. 예.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서 우리 그 중풍 펜탄이 이 약은 황진수한 타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국가에서부터 우리 뇌혈관 이런 질병을 전문 치료하는 이런 캉푸 공청 유일한 이런 제정된 이런 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서 이렇게 롱종 상수를 한 게죠. 그래서 뇌혈전이나 중풍 펜탄 왔거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막혔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예.
1: 예.
4: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저는 질병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4: 저는 이렇게 녹음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아프고 어지럼도 좀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1: 예, 예.
4: 특히 혈압이가 불규칙하고
1: 예.
4: 이렇게 반복 이렇게 혈압이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1: 네.
4: 그래서 203이고 아래 혈압 101 정도까지도 높았더니 막 내 몸이 내 몸을 뭐 어떻게 조절했지 본인들로도 조절하기 힘들 정도로 높았단 말입니다.
1: 네.
4: 예, 그 저는 또 혈압 환자도 아닌 고혈압 환자도 아니란 말입니다.
1: 네.
4: 녹음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것
1: 같더라고요. 또 집에 일을 해서 상심한 뒤끝에 그런 병이 왔지 않습니까? 예. 원래 건강하던 부위죠. 예.
4: 그렇죠. 저는 또 다른 병원도 어떻게 다니면서 천약도 많이 먹고 했는데 효과도 보지도 못한 중에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이 찾아가서 저기 이 진단은 확실하게 해도 받고 이게 저기 혈배관과 근신고로 함께 먹으면서 친구 치료까지 함께 받으니까
1: 네.
4: 더 빨리 효과 받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지.
4: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깨냈습니다. 와, 이렇게 혈압이 높던 사람이 이렇게 한 달 참 치료를 받고 나니까 머리 아픈 게 하고 어린둥이가 싹 사라지고
1: 네.
4: 혈압도 지금 현재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지금 현재는 저기 우리의 혈압이가 136 아래 혈압 83
1: 네.
4: 내 혈압기가 하루 한 12번씩 세계다 막
1: 세계다 기록하면서
4: 예. 모두 혈압이 막 높아서 그러던 사람이 저기 혈대강이라고랑 근신고랑 이렇게 먹고서 친구 치료까지 하면 받으면서 효과된 결과가 이렇게
1: 그래서 우리 그 지금 환자들이 저 어머님 얘기를 자꾸 외웁니다. 예, 올 때는 막 울면서 어머님 뭐 그랬지 않습니까? 어깨 너무 아파가지고 막 침 맞을 때 울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게 갈 때는 필요할 때는 완전 웃으면서 저하고 인사도 하고 이래 그 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과 말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며 나가는 데라고 소리 자꾸 얘기를 합니다.

0: 이렇게 빼주니까 몸이 네. 빨리 가 저기 가려워지더라고요.
1: 예.
0: 습기가 빠지니까. 그래서 엄청 좋아지고 이러니까 남이 상가로서 전 의사 선생님 만난 것도 저희 행운이라.
1: 행운이시요. 예.
0: 예. 저기 선생님을 잘못 만나면 저기 저는 이미 조금 공기를 걷다가 선생님을 만났기에 더 기분 건강하게
1: 그렇죠.
0: 건강해서 예.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1: 예.
0: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한테 예.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린다.
1: 예.
0: 여기 제 약이 요즘 좀 더 먹다가서 예. 이 기회도 저기 지금 활동 좋고 이러니까
1: 예.
0: 나중에 저기 그 전화드리고서 또
1: 예.
0: 약을 더 저기 주문하려고요.
1: 그렇게 하세요. 예.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그래서 막힌 게 어디 막혔는가? 대뇌가 막혔습니다. 이 뇌라는 거는 인체 내에서 전신을 이렇게 그 지휘라는 총사령부가 마찬가지더리죠. 그래서 인체의 일체 이런 운동 행위에 이것을 몽땅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뇌 안에는 크고 작고 이런 혈관 신경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풍, 당환, 편탄, 예, 이런 온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예, 대뇌가 통하지 않고 사지가 마모교고 그리고 입관은 이 빗으로 올라가고 이 마리가 똑똑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넘길 때마다 자꾸 개끼고 그다음에 발을 하면 들기 바쁘고 다리를 하면 이렇게 막 무거워나면서 이래 걸음 걸기도 바쁘고 엄중한 사람들은 대소변 이런 장애, 그러니까 진 대소변 나가는 줄 자기 줄 모르고 또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바쁘고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대뇌가 이런 그 집에 놓고 말하게 되면 스위치를 한다 할 때 开关을 한다 할 때 사지는 이런 등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이런 신경 이것을 우리 전기선이 이런 링시엔 호시엔 여기다 비교한다 할 때 어느 링시엔 아이통에도 그렇고 호시엔 아이통에도 그렇고 이게 같이 통해야 되지 한 개 통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마지막에는 그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약들은 혈전을 녹이는 데만 집중하지 이런 호시엔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을 해결 못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황진수한 타인은, 주요하게 황진수한 타 쉐백항에 이거는 대뇌의 이런 혈관, 신경, 이것을 몽땅 회복해줘서 잘 통하게 해줘서, 예, 우리 인체 내 여러 가지 이런 중풍을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 그 다음에,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이런 분들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우리 약 가지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이런 방면에 아주 큰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린 데는 환자분들을 정말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제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환자분들이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대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철초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두철주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주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보았지만은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두철주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넣고 씹었다. 보리살은 금방 바닥을 보이었다. 소년은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조금씩 피었다. 하지만 기운이 딸리는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도철초는 보리가 조금 남아있는 식량 주머니를 쥐고 한참 머뭇거리었다. 남은 식량을 모두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돌려먹었다. 그래, 사람을 구하려면 제대로 구해야지. 그는 어린 전사의 손을 잡고 남은 보리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냈다. 먹어, 먹고 나면 기운이 날 거야. 소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자리에서 볶은 보리살을 모두 먹어 치웠다. 두철주는 남은 물도 몽땅 건네주었다. 소년은 기운을 차리는지 배시시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응? 두철주가 물었다. 예, 기운이 좀 납니다. 소년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동지는 선전돼 있지? 어? 네. 설산을 지날 때 본 것 같아서 콰이바를 치면서 공연을 했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준희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다들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던데요? 난 두대장장이라고 해. 별명이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처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리를 걷자 두철추는 어린 전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나는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 챙겨야 하니까 먼저 가도록 해.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총히 길을 다그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거친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자니 당황하여 너무 서두른 것인지 한쪽 발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마음이 급해서 발을 뺀다는 것이 그만 다른 발마저 빠지고 말았다. 두철주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몸서리치던 모습이 잇따라 머리에 떠올랐다. 두 발을 빼려고 움직였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빠져들어갔다. 금방 누군가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릴

0: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철추는 또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컹한 흙이 허벅지를 삼키었다. 이럴 땐 오히려 눕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 주위가 모두 진흙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두철추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가랑비가 조금씩 흩날리었다. 담이 큰 두철추도 이번만큼은 가슴이 서늘했다. 행군하는 길이니 어딘가에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터였다. 목이 터져라 외치다 보면은 누군가 듣고 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취사병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해줬던 일도 생각이 났다. 두철추는 큰 소리로 외치었다. 동지! 동지! 어디에서도 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오늘 정말 끝장인가 보군. 두려움은 더욱 그만 갔다. 몇 번 몸부림을 치자 이제는 허리까지 잠기었다. 그래도 두철추는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다. 날이 새면 언젠가는 수용대나 뒤따르는 부대가 지나갈 터였다. 더 빠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한사코 땅을 짚었다. 이렇게 내일까지 버티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내 앞을 바라보았다. 흐리터분한 가운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쓴 대우가 보이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준이에서 리소와 함께 폭죽을 들고 홍군을 맞을 때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철추는 비가 내리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손은 여전히 땅을 짚고 있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났다. 그는 물통을 꺼냈다. 안에는 물이 몇 모금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두 모금 마시고 나니 후련했다. 그래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풀잎을 뜯어 우걱우걱 씹었다. 하지만 너무 쓰고 떫어서 곧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죽은 말뼈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제 본 말보다 덩치가 더 큰 것 같았다. 고기도 꽤 많이 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키워가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자 횃불 67개가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사람들이 마침내 두철추 곁에 이르렀다. 앞장선 사람은 리소후였다. 하지만 두철추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뒤였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머리와 넓은 어깨만이 진흙탕으로 삐죽 솟아있었다.
1: 태정동지! 태정동지!
0: 리소우가 가슴이 찢어질 듯 두철추를 불렀다. 리소우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수많은 홍군 전사들은 바이아이라는 마을 이름을 잊지 못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태우른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한다.

0: 잠에서 깨어난 모태똥은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 났다. 어제 바인야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다. 호위병이 방으로 들인 뒤에 자리를 펴주자마자 모태똥은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길로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깨어나 보니 그 집은 소똥을 한무더기 쌓아 벽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방은 꽤나 컸다. 문에 들어서면은 맞은편에 신령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은 것이 보이었다. 상에는 염주가 놓여있고 바닥에는 부들방석이 깔려있었다. 서장 사람들의 불경을 읽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소똥을 떼는 화덕이 있고 지붕창이 나있었다. 호위병 옥꼬마와 심꼬마는 화덕 앞에 앉아 물을 끓였다. 기에 담긴 소똥을 화덕에 넣으니 불이 활활 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도 코가 맵지 않았다. 두 호위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였다. 드디어 조지를 빠져나왔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를 지나며 수렁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모태똥이 끌어내 주었다. 모태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 이렇게 잘 자보기는 처음이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무슨 침대길래 이렇게 편안할까? 어?
0: 그러자 심꼬마가 풀깔개를 젖히며 웃었다.
1: 그러게요. 잘 보세요.
0: 침대 밑에는 마른 소똥이 잔뜩 깔려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물이 끓었다. 모태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집을 나섰다. 이 고장은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집 모양새는 흙수의 로허와는 또 달랐다. 어디로 눈을 돌리던 소똥으로 지은 집뿐이었다. 집집마다 세워놓은 장대에는 길고 좁더란 흰 천을 매단 깃발이 달려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장 문자가 적힌 깃발 모양의 흰 경본들이 펄럭거리었다. 마치 바람이 경을 읽는 것만 같았다. 모태똥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남쪽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버드나무 가운데는 아름드리로 굵은 것도 도로 보이었다. 추운 고장인지라 아주 더디게 자랐을 터이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숲 곁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렀다. 들판에는 아침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들꽃이 가득하였다. 모태똥은 숲을 나와 남쪽을 바라보았다. 조지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직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몇 사람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잠이었다. 멀리 안경을 쓰고 헐렁한 두루마기를 입은 서특립이 보이었다. 그는 지팽이를 짚은 채 곱비를 쥐고 말을 끌고 있었다. 마루에는 웬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각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리행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옷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져 있었다. 안경은 한쪽 다리가 끊어져 흰 실을 매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수염도 더부룩하였다. 모태똥이 걸음을 다그쳐 다가갔다.
1: 서 선생님, 서 어르신 힘드시죠?
2: 나는 문제없어. 사각자가 힘들 거야.
0: 서통님이 말했다.
2: 자네들은 나더러 웬 말을 타지 않으냐고 자꾸 타박을 하지만은, 어? 자, 보게. 이만하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나? 어?
0: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1: 이번에도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녀를 보았다. 이 아이가 아프다니 조제 두고 올 수 없지 않은가? 어? 그런데 서특님의 두루마기 밑으로 붉은 바지가 삐죽히 보였다. 아니, 선생님, 바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에? 모태통이 놀라며 물었다. 아, 어쩔 수가 있나. 바지가 너무 헤져서 붉은 천을 얻어가지고 키웠네. 보게 새색시 바지보다 더 산뜻하지 않나? 어? 서특님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농담을 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모태동은 곧 쓰러질 듯한 사각재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어르신, 말은 어쩌고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에? 사각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리앵도가 끼어들었다. 남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어느 간부한테요. 기조에서 이질이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동동 부어 말이 아니더라고. 한 걸음도 못 걸으니 당장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라 사르신께서 말을 내놓으셨어요. 금상을 건널 때 그만 무리에 또 내려갔지요. 그 간부는 어르신한테 와서 죄송하다며 한바탕 울었고요. 사르신께서는 밀려 내려갔으면 간 거지 어쩌겠느냐, 나도 걷는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모태똥은 사각재의 부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어쩌면 이토록 쇠약해 지으셨습니까? 양식을 모두 젊은이들한테 주고 어르신은 나물만 드셨거든요. 이번에도 이행도가 얼른 말을 받았다. 연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네. 사각재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하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보따리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리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지고 오셨죠. 척 보니 사각재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리앵도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 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세라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연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 관광 체험을 조성해 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사는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류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주제로 한 개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노년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1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저력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연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현악의 상호력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

0: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견학, 민속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조와 건강양생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혈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성 개발구 개혁 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체제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 실효로 연변 산업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 기업인 길림 오동 약업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 환경과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 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 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내부 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 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주 3보 산업 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 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 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담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세포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희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편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여 원입니다.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더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수기업과 신흥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양질 고신기술 산업 시범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0: 연변조 제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 일전 활용시 불근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에 통계 자문봉사대와 전시판 선전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 전면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전면조사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활용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활용 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활용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1: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 개조 대상에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0: 무상 헌혈 지식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 실제에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심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 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근일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 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근일 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 채집, 검사, 공급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 과학 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 과학 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찔레, 메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선견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발 육계,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충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육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우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천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에 있어서는 알아서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과 더불어 몽석통, 몽약에 속하는데 빨리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추석 국경철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기회를 잡는 게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과정으로 충분하게 체현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장수로방은 198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딱 드시면 됩니다. 드시게 되면 금방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40각을 사면 30각을 물어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몽석통은 15각을 사면 10각을 물어 드리면서 한 각에 498원인데요. 역시 하루에 한 번만, 저녁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식전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 30일 복용할 순이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에 15각 현금 1,000원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 제품으로서 몇천 년 내려오면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모두 28가지 진기약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유리한 제품 자체는 모두 이 처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조 때로부터 내려온 이런 그 우수한 처방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부산청양해서는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든든하게 하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이 구벤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구벤이라는 것은 그 개의 콤파츠에 속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해구변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개의 그 콤파츠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구벤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콤파츠 아주 효과성이 보통 효과성하고 아주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콤파츠의 좋은 이런 제품이 여기 들어갔는가 하면 그게 여기 우술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부선종양 해수는 이런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여성들이 콤파츠 든든해지게 되면 요실금이라든지 저감의 염증이 생겨서 뭐 요실금이 생긴다든지 소변이 저리다든지 이런 문제 남성들은 특히 유종이 생기거나 조설이 생기거나 이런 데는 아주 빠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장수로방을 먹고 있는데, 예, 야, 여름에서 지금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저는 그날 위가 아파서, 예, 소화 안 되고, 속이 더불어, 아, 자꾸 식구물이 올라오고, 그래놓으니까 밥을 얼마 못 먹었는데, 지금 장수로방 써서 예, 위가 아프지 않고 소화형 잘 되니까 예,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아, 그렇죠. 예예.
2: 예. 예, 예. 이 기관지가 나빠서 예, 몸이 약간만 사먹어도 가려서 하면 기침 자꾸 해서 예, 모인 장소를 가기 연거를 했습니다. 예,
1: 그렇죠.
2: 예. 그런데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 그렇죠.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호흡계통이 소화계통 호흡계통 그리고 심장대 혈관이 몇 가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그런 걸 해결해 주는데 충분하게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2: 여기도 소변이 닫아서 예, 화장실이 왔다 갔다 하는 잠을 자지 못하니까 항상 피곤했는데 예, 이 약 먹고서 예,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잠을 잘 자니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1: 북한선 해석 강과 콤파

0: 성분 가운데서는 여기에 성분들이 복분자, 토사자, 뚜중, 산주요. 어쨌든 특수한 효과를 보게 돼, 아주 우수한 아니,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야, 효과 정말 영 빠르고 영 좋습니다, 지. 이게 멍청, 통은 또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좀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의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예. 심장도 안 좋고, 해서 이약 썼는데, 예. 며칠 안 쓴 지 벌써 이면에서, 예. 효과를, 예. 영 특별하게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0: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1: 예. 그래 놓으니 기분이 지금 영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약을 바로 선택 잘했다고.
0: 그렇죠.
1: 예, 약 앞에 맞으니까 약이 효과 이렇게 빠르다고. 예. 그래, 예. 전번에 약을 얼마 못 사서 이번에 활동 좋을 때 이 두 가지 약을 배달 받아서.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명소방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지고 물체가 겹쳐 보이고 변해상에서 뿌옇게 보이고 그래도 야면증이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 방송 듣고 이 약 쓰기 시작해 어제 1년 썼습니다.
0: 예.
3: 1년 쓴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3: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지는 건 어제 완전히 없어지고
0: 예.
3: 우여게 보는 게 지금 반하게 보입니다.
0: 예.
3: 그리고 겹쳐 보는 건 그것도 어제 완전히 없어지고 야면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저희 형님이 그 몽속통 이제 한 대세 썼습니다.
0: 예.
3: 이 몽고약에 그런지 효과 더 빠릅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그런 특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온 그 텔레비그 각본에 보게 되면 사흘인데 벌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있으니까 일주일이면 효과가 시작됩니다. 많이. 예.
3: 혈압이 지나나 봐서 혈압약 써서 효과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한 대세 생기 혈압이 올라가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0: 그렇죠. 예.
3: 그리고 또 예, 잠은 잘 자지 못해.
0: 예.
3: 잠 못 자는데 한 이틀은 지금 잠은 되나 잘 자고.
0: 그렇죠. 수면제가 아니 확실하게 수면을 보증해주는 그런 성분이 여기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심장과 뇌 혈관이 잘 소통된다면 잠 문제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그리고 또 심장 안 좋아 숨이 차고 또 짓누르는 것 같고 또 숨이 잘 올라가야만데 이 심장도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예예. 예.
3: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두 가지 약을 둘이 싸다고 갑니다.
0: 예.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저도 몽통통을 두고 있습니다.
0: 예.
4: 저는 어땠었는가 하면 이미 전에 저 로코사에 두 번 왔다 갔어.
0: 예.
4: 그래 놓고 항상 머리가 흥하고 어지럽고 혈압이 언정되고 올라가고 내리고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 다리도 영특히 걸자면 내기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잠도 잘 자지 못한다. 조금 잤다든지 밖에 나오고. 이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확실히 이 이야기 다른 약과 달리 영 좋을 때다.
0: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 통하지 못하니까 잠자기 힘들어지고 다리맥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4: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얼마 했으니까 예, 한 달 통 했으니까 이 어지럽고 머리 힘 돌아가고 이게 첨다적으로 나아지고 있을 때다.
0: 예. 그렇죠.
4: 그래서 또 혈압도 온동되고 있을 때다.
0: 예.
4: 그리고 예, 특히 다리맥이 났대다. 예.
0: 그렇죠. 예.
4: 이전에는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용 바쁘고 청결 내리기도 바쁘고 이러는 게 지금 다리가 예, 혈액이 통하는지 맥이 날까 좀 걷기도 매우 허랍니다.
0: 그럼요.
4: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됐대다. 예.
0: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4: 예. 이렇게 약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를 볼 때 저는 계속 쓰기 위해서 어쨌든 이 병은 어쨌든 써야 되지.
0: 그렇죠. 예예. 예, 예.
4: 그래서 이번 활동이 또 대대 두 개 명절을 맞이하면서 영 좋을 때다.
0: 예.
4: 그래서 이번에 저기 이 활동에 참가해서 싸다고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보통 다른 데에 포함되지 않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인공사형이라든지 인공우항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섭분이 그 농축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서 경락을 잘 소통시켜주고 기본으로서 소화계통을 도와주고 비상을 도와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이런 차원에서

0: 선택이 잘 됐을 때 우리 부족점을 채워주는 게 바로 멍석통이고 빨리 소통하는 제품 자체가 멍석통에 속하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1: 네,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예. 배달 받겠습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목적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예, 심장이 나빠갖고 맨날 숨이 차고 가슴이나 진이 떨려서 쓰지 못했습니다. 맨날 후루두루두루 하는 게 지네. 그래서 떨려서 그래요.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떨 때는 뭐 가슴이 침침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 가슴이나 뭐 막 지르고 나온 것 같고 감도 나고 예, 이랬습니다. 그래 심장약 많이 써봤는데 안 되더니 멍석통 쓴 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고 예 보니까 난 또 혈압도 들어갔더라고요. 혈압도 나빴다 나빴다 정말 파도가 심했습니다. 그래내고서 머리 늘 어지럽지 그래서 아프지 어떨 때만 몇 수가 와서 나지 밤에 잠도 자라요. 그러던 게 약 쓴다 보더니 좀 혈압도 더 잘 됩니다. 증상 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호흡기 들지 않다고 자꾸 기침한다더니 기침도 나아졌지. 꿈지 콩닥이나 분들도 섭외구리 잤습니까? 지네. 섭외 잤던 게 그렇게 잤던 섭외는 이제 좀 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그러면
3: 예, 예 밥을 잘 먹지. 정말 예, 밥을 잘 먹은 내기 나지. 정말 약은 좋은 약이 없습니다. 몽골 약이 돼 그런지 정말 좋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나는 그저 내가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한 가봐야 한 분 지금 중풍이 와서 예. 어떤 지금 오르장약이 그러니까 그도 무슨 발꼬치도 마다 주먹도 질질거리네 그러니 자리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을 쓰면 어떻습니까?
0: 예, 그런데 쓰는 제품입니다. 이제 말씀하지 못하고 맥이 없고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이 이걸 복용하면 빨리 효과를 보는 제품이 바로 멍석통에 속합니다. 이게 드시고 그 또 붙이는 고약이 있습니다. 그거 하루에 그 8시간만 붙이고 모두 그 네펠이 들어있는 네펠 같은 게 두 가게 있으니까 야두펠이 들어있는데 한 펜은 8시간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 제품을 구복하고 그러면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래, 예, 우리 집에서도 그래, 속담 쓰겠답니다. 그럼 우리, 두 집에서, 예, 배달받겠습니다.
0: 예,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빨리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예.
3: 네, 예, 알겠습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멍석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몸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석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름 그대로 멍약에 속하는 속이란 건 빨리란 속이고 통은 통한단 말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멍약에 속하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약 2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 아까 외용약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구봉약은 모두 한강 안에 300알이 들어있으니까 한 번에 30알씩 복용하면 열흘 동안 복용하고 20알씩 복용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기는 시작에는 혹은 하루건 내

0: 수말, 서른알 이렇게 교차해도 괜찮겠는데요. 수말 씨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붙이고 드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오징어나 막힌 이 부분은 열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게 목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백맥병 해빌오소란 이런 말이 있는데요. 백맥병은 위주로 쉽게 말하자면 심장과 뇌혈관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장족 이사의 설법이고 협일오소라는 것은 위수로서 관절통을 해결하는 이런 그 몽이 설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은 묘조 특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일곱 가지 향이 지그시향 이게 들어갔는데 기본으로서 경락을 수통제계시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소화계통을 도와주게 돼 있고 수면을 보증하게 돼 있고 혈압이 조절받게 돼 있고 이런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된 일곱 개 향이 띵향, 두무향, 목향, 담향, 침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일곱 개의 향이 들어간 성분 자체는 모든 많은 처방이 나오지만 해도 이 성분에 비교해서 확실하게 다른 이런 차원에서 일곱 개 향이 들어간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홍화육두구 펑샹즈라고 있습니다. 목향, 담향, 침향, 토향, 인공사향, 인공우황 그리고 물소뿌리 농축분 이런 게 보통 다른 제품으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하고 완전히 그 속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속통이라고 이름 질 때는 이런 성분이 거기에 안 받침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막힌 걸 빨리 열어줘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누구든지 지구를 두 바퀴만 가볼 만한 이런 혈관이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신경이라 하죠. 보통 우리 신경 노강이라 하죠. 뇌가 막힌 거 여기 막힌 거 신경이거나 노강이 생긴 거 그거 열어주지 않는다면 모든 기능장애와 공능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우수한 성분들은 다른 약품에서 얻기 어려운 이런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고 수가 씨르하고 그리고 한을 몰아내고 콩팥이 양을 돋아주는 이런 특수한 성분 가운데서 천동자, 띵향, 육계 그리고 해중지 차오라는 게 이런 성분이 그 콩팥을 도와주고 뇌를 도와주는 데는 다른 데서 많이 들어못 봤을 겁니다. 그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윤폐 그 기침을 막는 이런 역할은 치자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소화를 잘 시켜주는 두간의 떡구이라든지 그리고 토목향이라든지 목향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오고 막힌 부분이 잘 수통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자체가 여기 포함되고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변비가 있거나 만성장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관창 통변해주는 이런 역할하는 치절한 성분이 들어갔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저 가면 추워하고 그리고 이런 그 도와주는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을 몰아내는 여기 비파라는 이런 성분이 원중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담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뭐 기본으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힌 걸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막히기 시작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2: 아, 저도 심장이 나빠서 몽속통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심장이 나빠놓고 그래서 찌그담 놀라고 조금 큰 소리 쳐도 놀라고 그리고 예, 조금 그래도 숨이 차고 예, 길에 먼지 걷지 못한 거 알고
0: 예.
2: 근데 지금 몽속통 쓴다면 지금 예, 먼지 걸 그 신호라도 최선 마음대로 써도 이렇습니다. 이제.
0: 그럼요.
2: 예, 그래 효과도 더 써서 쓰고 그랬다.
0: 그렇죠. 예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예,
0: 건강하세요.
2: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1약 2제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풍에 걸리신 분들이 그 텔레비 각본이 한 60페이지가 되는 게 저희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효과가 빠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사흘 만에 벌써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되니까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던 게 자기 절로 몸을 번지고 발을 바닥에 닿게 이렇게 내리디딜 수 있게 되어 있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100% 이렇다 하기보다도 이렇게 효과가 빠른 특점을 갖고 있는 유효 성분이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효과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복하고 붙이는 고약에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콤파지 든든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콤파지 든든하게 되면 콤파지는 오당을 관리합니다. 단순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눈, 그 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콤파지 든든해야만이 심장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우리 집에 아까 양반 인신약 장수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이게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워낙 이제는 위가 있었습니다. 위축성 시험이 예. 소화 안 되고.
0: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소화가 잘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 건데 위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일체 그 기혈 보충은 비위에서 온다. 항전해경에서 그렇게 제기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화 안 되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자꾸 가슴이 꾹 내키는 것 같으니까 식사를 딱 제대로 못하니까 몸이 더 허약해지더란 말이에요. 예. 아, 그거 한 양이나 닥쳐보는 것 깜짝 못하고 하루에 여러 번 닥쳐야 되고 애기처럼
0: 예.
3: 입술이 지금 소화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3: 가슴에 꾹 맺힌 것들은 아이 미리 아이 가고 그래던 게 그게 많이 낫고 식후물이 올라오던 것도 많이 낫고 계속 트림 꺼올걸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 동사에 많이 줄어들고 지금 이 바보 한 양밖에 못 잤을 때 그 잘 잤을 때는 두 양 못 잤을 때는 한 양반 많이 마사지 때
0: 이게 텍사봉영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3: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뒤에는가 감기로도 계속 달고 살았는데 감기 너무 자꾸 걸려가지고
1: 네, 시간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행복은 내일부터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행복은 지금부터이고 그날그날의 행복을 외면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살만하니 떠나는 게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순간의 삶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혜봉 씨의

인생의 이미지 주혜봉. 고향 마을의 노교원이 급병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출상한다는 부고를 받은 나는 놀라운 심정을 부담고 곧바로 화장터로 향했다. 화장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전에도 가끔 화장터에 다녀오면서 목격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것을 접하기는 정말 처음이다. 모두 낯익은 고향 사람들인지라 스스럼 없이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저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교원이 돌아간 것을 두고 비통함과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조용히 품게 하는 공간. 또한 이곳 화장터임을 처음으로 새삼스레 느꼈다. 그곳을 다녀온 후에 나는 좀처럼 마음을 평온시킬 수가 없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낱 이름 없는 평범한 교원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진정 애달파하고 슬퍼하며 글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니 말이다. 기실 더듬어 보면은 그에게 그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또 큰 인물로 되어 무사람들의 부러움 같은 것을 자아낸 적도 없었다. 있다면 몇 년간 시골 학교에서 교장 노릇을 한 것뿐이다. 그것도 50줄에 들어서자 젊은이에게 선뜻 자리를 넘겨주고 평교원의 신분으로 제2선에서 조용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왔을 따름이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한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인지 불행한 삶인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만족을 느끼며 행복해하며 누구는 불쌍하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또 삶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 구원태를 느끼는 사람, 애착을 갖는 사람 등 모두 각양각색인 것이다. 그 각양각색의 사람 중에서의 한 사람이 바로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투정질 없이 가난하지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생활의 애착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동질해온 적임자, 저 세상으로 너무도 급급하게 떠나간 선배 교우님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식 셋의 로무 한 분 가지하여 여섯이나 되는 식소를 보잘것없는 자신의 월급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애들의 학비 대느라 저금 통장을 가질 여유도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그 가정은 그의 현명함과 따뜻한 인간에 그리고 지혜로 하여 구김살 없이 영위됐던 것이다. 외국 나들이로 돈을 뭉치로 벌어들이고 그래서 웃음주머니 흔들흔들해 할 적에도 그 많은 수걱수걱 학교로 발길을 옮기며 매일매일 글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해온 괴상한 사람. 마을에서 생일집이나 잔치집에서 그토록 청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얄미울 정도로 사양하다가 동네 상사집에는 그 누구보다도 첫사람이 되어 거리낌 없이 시신을 주무르는 사람. 출국 하의 바람으로 교훈이 부족하게 되자 혼자서 두세 몫을 담당을 하며 얼마 안 되는 콜릭에 들이지만은 그들의 어린 심령에 그늘이 질세라 매일 운동장에서 그들과 숨바꼭질하며 웃고 떠들던 그. 그러고 보면은 그런 기세를 세상을 놀라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일을 그저 말없이 애착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해나갔을 따름이다. 남들이 장애간다고 두엄지고 따라 나서겠어? 너무 큰 떡만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기 체신에 맞게 매일매일 제 앞에 일을 어김없이 참답게 하는 것이 결국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 20년 전 같은 학교 같은 교연조에 마주 앉아서 나를 포함한 젊은 교원들이 마음을 못 붙이고 들썽거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뭉겨주던 일기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마냥 그의 말소리가 귀전에 쟁쟁하다. 그랬다. 어쩌면은 오늘을 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유감없이 착실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서인을 놀려오는 굉장한 일을 해야만이 참인간이 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질구려한 일일지라도 후회 없이 착실히 해나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찌와 갈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을 때 역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생의 부람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만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고 누군가는 갈판 적이 있다. 이것은 오늘 이 순간만이 틀림없이 내 것임을 강조해주는 말이며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닐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산업화의 물결로 심신이 적셔진 특정된 오늘에 있어서 더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은 어제를 돌아보고 한숨 짓기도 하고 내일이 또 있음으로 해서 무의미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한다. 어제도 내일도 생각지 말고 오늘을 우선 잘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오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내 가정을 사랑하고 오늘 내 맡은 바 수업을 후회 없이 끝마치고 오늘 내 포전을 알뜰히 가꾸지 않으면 오늘을 사는 보람은 없는 것이다. 밭에서 풀 한 포기 뽑고 주방에서 접시 하나 씻는 일일망정 나름대로 사명을 느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생은 즐겁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다. 필경 우리는 모두 오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혁혁한 것이었다 해도 도래일의 설계가 아무리 방대하고 황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뿐인 것이다. 영원한 오늘의 연속이 지나간 다음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된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있다면은 오직 오늘을 부끄럼 없이 유감 없이 열심으로 산 사람들일 것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작은 행복을 소중히 받아안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아픔과 곤경을 내 것으로 함께 느낄 줄 아는 인간된 도리를 간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위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름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며 무사람들의 기억에 메모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가치평가는 결국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나름대로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행복은 지난날의 화려한 경력이나 추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황홀한 미래 꿈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삶에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온 삶에 있는 것이다. 그 주어진 삶이 둥글든 모나든 간에 그러고 보면은 한낱 이름 없는 평교사의 죽음을 두고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서 작자는 행복한 삶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난하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누리는 것이라며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순간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평가는 보이지 않은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이어 천숙 씨의 수필 대상포진의 교훈을 감상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교훈 천숙.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으리라.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준비 없는 이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삶의 수순이고 또 누구나 종용하거나 재촉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건 슬픈 일이다. 그러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더라도 내 삶을 껴안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40대까지만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왔는데 50대가 되니 삶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됐고 60, 70대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 최고라고. 나이 50대 줄을 서고 보니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다. 40대까지는 두려운 것이 없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50대에 들어서고 보니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욕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예전에 용서 못하던 일들도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상포진인 것을 몰라서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두어 번 맞았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옆구리가 이상하게 콕콕 쑤셨었다. 나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날은 저물어가고 그 이튿날이 휴일이라

0: 큰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응급실까지 갈 상황은 아니었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아 나는 아픈 옆구리를 붙들고 산책길에 나섰다. 예전에는 산책길에 나서면 지나가는 여자들의 옷과 몸매에 신경을 쓰면서 몸매가 예쁜 여자들을 보면 같은 여자라도 눈길이 끌리고 마음속으로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지만 아프고 보니 뚱뚱하든 못생기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마냥 나쁜 병이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에 좋은 병이 어디 있으랴?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내 삶에 별로 남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힘겨운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자풀 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다. 속으로 못된 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 이튿날 나는 두려움을 안고 큰 병원을 찾아갔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과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됐고 만약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됐으며 그에 따르는 실천 방법도 고민을 하게 되면 가끔씩 그 메모장을 펼쳐보곤 했다. 그러면서 욕심은 줄이기로 성격은 유연해지기로 그리고 기며 생각하며를 감상하겠습니다.
1: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 최견산 숲근을 어린 푸르에 큰 대자로 누워 나뭇잎에서 풀들이 무참히 꺾여지며 가냘픈 신음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비가 앉던 꿀벌이 앉던 그리고 무거운 배짱이가 뛰어오르던 식을 줄 모르는 반감으로 수없이 허리 굽혀 대자연이 구석진 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준 풀들이다. 작은 풀은 그렇게 드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천지간의 대화를 나누며 한 계절을 살아간다. 바람은 분명 속삭였으리라. 그 아프고 슬프던 모든 일들을 잊으라고 원래 홍천 세계가 아니던가. 가는 걸음에 한바탕 흙먼지를 날려 그 모든 쓰잘것 없는 기억들을 매장해 주겠노라고. 차분히 내리던 봄비도 분명 속삭였으리라. 비는 먼지로 얼룩진 대지 줄줄 이 6월의 련가를 쓰면서 충고를 했으리. 이제라 이 먼지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눈물로 너의 지옥을 씻어주려한다고 풀들은 내일을 지켜 다저곳이 듣고만 있었으리라. 그래 얼마나 많은 생활의 갈피들이 번져졌던가. 나는 자신이 이 드넓은 대천세계에서 작은 풀 한 폭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공연히 슬퍼진다. 적어도 저기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은 살아야겠는데 생활이 각축장이고 생활이 고통과 비의 창고이며 생활이 한여름날 서늘한 그늘이었기에 더구나 의기소침해져서 작은 불에 매달리는 나 아닌가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오락장이고 싶을 것이다. 즐겁고 즐겁지 아니한 것은 부동한 시간에 부동한 지점에서 말 달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늘 그것들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행복을 느끼는 인생 자세가 바로 일종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요. 피 흐르던 상처도 세월 따라 그 아프던 기억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휘청거리고 비가 오면 비 속에서 가란목을 축여가며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행운이고 살 때 10년 광란의 시대 문화의 숲밭에서 소년 시절을 키우다 보니 구지역을 잃어버리고

시들해진 아이들의 그 눈이 내가 보는 세상이었고 잡초무성한 심령의 골짜기 지식의 감로수를 대여주고 그 색발의 눈동자들의 지식의 들창이 활짝 열려있음을 새겨주는 것이 나의 전부의 세상이고 내 삶의 온건마당이었다. 시골 학교에 옮겨가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나에게는 사면을 둘러싼 우중충한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문득 산마루에 동체를 걸린 밝은 달을 보며 신비로운 산의 높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죽음은 유심론적이긴 하지만 세상은 내가 느끼는 것만이 보이고 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존재가 나의 인식 대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식 대상이 곧 존재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모르는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다 보지 못하고 다 느낄 수가 없는 너무나 넓은 세상이다. 세상을 다 보고 세상을 다 알고 죽는 사람은 없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그들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 보다 많은 슬픈 것들이다. 세상에는 내가 보는 것만이 존재하고 또 보는 대로 있기에 내가 보고 싶을 대로 현현되는 세상이게 그래서 사는 맛이 있게 된다. 아침에 뜨는 해 곱게 물든 저녁 노을 밤하늘을 수놓은 별물이 둥글고 이지러지는 달 부는 바람 흘러가는 구름 늘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 있건만 눈에 비쳐드는 것들은 지나쳐 버린다. 세상에는 터벅터벅 걸어야만 하는 울퉁불퉁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꽃마차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탄탄대로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초점이 변할 수도 있건만 너무 눈에 거스리는 것만 마음에 담아둔다. 지겨운 장마철 구질거리는 목장구름이 한없이 밉다가도 그것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저 구름 위에는 눈부시고 따스한 태양이 변함없이 웃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씻은 듯 개인 나를 바라며 평온한 마음을 다시 찾게 될 수 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해석하는 만큼의 인생을 산다. 스스로 약자라고 단정을 하면 정말 약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진다. 스스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사에서 뒷걸음을 치게 된다. 견뎌내고 싶지만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십상팔구 이기지 못할 것이 확정이 된다. 질까라고 생각하면 진다. 세상을 헤쳐 간원하면 성공은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리한다. 스스로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앞설 수가 있다. 인생이란 전쟁터이다. 언제나 더 강하고 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신의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간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도로 직접 들여다보고 부딪혀 볼 일이다.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었다. 내가 시골에 가게 된 것은 처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화였지만 몇 년간 시골 체험이 있었기에 아이들 교육은 도시에서 보다 훌륭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고 도시 학교에 전근할 수 있는 천방백교로 기회를 발굴을 하며 분만하게 됐다. 그때 그렇게 현재의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내 아들은 그저 평범한 농군이 됐을지도 모른다. 풍요로움의 뒤에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이 뒤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있다. 나는 몰락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하다 보니 지지리도 가난한 동년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거쳐 전반생을 쭉 내리 못생긴 새끼 오리처럼 동란의 시대에 소외당하고 몰리면서 가난한 농부의 생활에 철저하게 속속들이 찌들어버렸다. 그것이 오히려 막연하게 그지없으나 내 운명을 바꿔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끈질긴 욕망을 불태워 주었는지도 모른다.

정신적 빈곤이 나로 하여금 역반심리를 가지게 하고 이미 온 세상을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게 하였고 몇 번이나 구접스러운 생을 뒷산 참나무 가지에 걸렸던 비겁한 생각을 던져버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갈수록 내 마음밭이 자꾸만 척박해지고 메말라 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늘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했다. 내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한 것도 외로움에 못이기게 되는 것도 가슴 속의 불평불만이 마른 재무지처럼 풀썩 거릴 때도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들이 내 마음밭에 잡초를 심어놓고 그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불평에 애끓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게 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알았고 내 기쁨도 희망도 다 남들 때문에 시들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세상, 다른 사람을 포용할 빈자리가 없이 니기심만 가득 차 있고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과 남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덥시 척박해지고 메말라버린 마음밭을 휘딱 갈아엎고 찰랑찰랑 넘치도록 사랑의 감로수를 관계하고 그 모든 것의 상징인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한알 고이 심어 향기로운 인생의 꽃이 필 수만 있다면 장차 인생록에 흐지부지하게 숨김표를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지혜를 조금 깨닫게 되고 보니 이미 인생의 종점에 와있다. 지금 풀밭에 누워 그래도 전에는 나도 피가 설설 끓던 청춘이었다고 훈훈한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제 딴에는 늦각이나마 문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인은 우선 마땅히 패기가 있어야 하고

세상은 참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게 돼 있지만 자신이 보는 만큼의 세상을 살고 해석하는 만큼 느끼게 될 뿐인 줄을. 네, 그래서 작자는 세상은 자기가 보고 느낀 만큼 해석하면서 산다면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물질적인 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희,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당략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당략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내방, 국경절 추석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 우대활동합니다. 예, 이번 우대활동 같은 기회를 또 기다리자면은, 이번에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장약 심내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량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닥터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 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4곽도 증송해 드릴 뿐만 아니라 이 4곽을 이때까지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번도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이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이죠. 예.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오일을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여태까지 6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예, 추석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예, 예, 그 외에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는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이, 예, 그리고 동인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습니다. 예, 한 통이 900g짜리인데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예, 이번에 900g짜리를 드리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예, 예,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이 우대활동 여태까지 장약 심내방을 강의해 드리면서 한 곽에 100알씨 담겨서 온 후로 제일 그 우대활동이 좋은 우대활동입니다. 예, 한 번도 옛날에 이런 우대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0: 네, 예.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장약 심내방 오랫동안 쓰니 한답니다.
1: 예.
2: 이 약을 써보니까 이만큼 좋은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예.
2: 저는 시산에 두 번 와서 반신 지르시고 거기다 어느 장애에 눈이 다 덮이고 그 다음에 약이나 뭘 먹던 태그.
1: 예. 어째서 지금 그 잘 그런 신호가 잘 아야 됩니다. 신호를 잘 잡고 말씀하십시오. 신호대는 곳을 찾아서 말씀하시오.
2: 그래.
1: 신호가 아야 됩니다. 예.
2: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예,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를 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얼굴이라면 다 정상을 돼가지고 지금은 사는 게 정말 이 약 쪽에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병원도 심장도 두절하는 사람이고 비혈 부족이 심해서 예, 정말 엄청 고생했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 먹고 지금 비혈 부족도 해결받고
1: 기혈부족이 원래 또 치료되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 기혈부족이 그게 그렇게 좋아지는 게입니다.
2: 그래 놓으니까 지금 혈압이 확 났던 게 정상이 되고
1: 예.
2: 옛날에는 그저 어지럽고 맥였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는데 지금 그 정상도

0: 살아야 되겠습니다.
1: 예.
0: 이 소장과원이 고산지대에게 그런 뭔가 산소도 대량이 많은 약대고 뭐.
1: 맞습니다.
0: 그리고 소장에서 아이언 한 건물 불륜 약이 한 가지 되고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약효에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 없이 강화되고.
1: 맞습니다. 그래 약효력이 그리 강하고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강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0: 그리고 선생님은 5년 우선 오라든 며칠
1: 이제 4월이만 있으면 5년 6개월입니다. 딱.
0: 예, 저도 그거 예. 지금 먹고 있는데 예. 지금은 정말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중풍 예방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심장도 저는 두절하라는 사람인데 검사 수치 도달 못해 두절 못하고 그래서 정말 심장을 해서 얼마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얼마나 지금 편안하고 숨 찬 거 모르고 답답한 거 모르고 그래서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약속에서 얼마
1: 이 약덕이 걔도 많이 지금 비난약이
0: 정말 문화에 잘 보냈습니다. 이건 또 이 딱 오장육부만 치료하는 게 오장육부 어디나 다 치료랍니다. 정말
1: 예.
0: 그 장약 심내방만 치료 그 심장하고 뇌혈관만 치료를 하는 게
1: 아니라 예, 맞습니다.
0: 그래 놓으니까 나 지금은 하루에 세 번씩 꺾어 먹을까 대풍류도 아니고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옛날에는 이것도 그 건룡 황제가 쓰고 이 중풍에서 해탈됐대 그 뭔가
1: 거의 그 건룡 황제도 그때 예. 그 상황에서 완전히 그렇게 그 약을 안 쓰면은 부유 올 수 있습니다. 그 숱한 명이들이 다 그 지금 그 병을 고치겠다고 왕리병을 고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되지 않아가지고 제마 이게 서상 이사입니다. 제마가 딱 가을에 왔다가 그 딱 이 홍경천하고 그런 소홍화 요게 소홍화를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요걸 딱 그서 처방해서 그 황제한테 드시게 했는데 그래도 그 후에 그 후로 35년 동안 더 그 왕위 자리를 보존하면서 그런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0: 그래 놓으니까 예. 그런 황제 쓴 약이 되고 있는지 또 효과도 그게
1: 그렇죠.
0: 확실한 것
1: 예.
0: 같습니다. 예. 그래 이 약을 쓰면 보면 좀더 이 약에 대한 이런
1: 긍정이 가죠.
0: 예, 긍정 가게 되고 또 주변에서도 내가 쓰고 좋은 거 보고 모두 쓰고 모두 효과 보니까 모두 좋다 하지 그러니까 이 약
1: 맞습니다.
0: 쓰고. 그래서 내가 또 우리 그런 외숙모하고 외삼촌이가 이렇게 외숙모는 당연히 합병증을 해가지고 정말 영 엄청 고생하던 게 지금은 영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이 너무나 좋다고 내 전화 했던 게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배달해달라고.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 혈압 조절하는데 30일에 혈압약만 먹고 살았습니다. 예. 예. 그러다, 예, 선생님 작년 신예방, 강의를 듣고 신예방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의 한 가지 알려준 방법을 같이 전하는데.
1: 예, 그게 역시 료법입니다.
3: 예, 혈압 조절은 너무 잘 되니까 야득달 만에 신내방 먹어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예.
3: 아, 그리고 나는 또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결과에 경동맥 오른쪽 박활이 있다는 진단받았습니다.
1: 아, 예.
3: 예, 그래도 항상 정말 몸에 시한폭탄 타고 이게 언제 떨어질까 항상 불안하고 이렇게 아예 살았는데
1: 그렇죠. 예.
3: 예. 그러다 내가 늙다 밥 먹고 검사를 한 결과 이 방광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예. 좋죠. 예.
3: 예. 그러니까 정말 몸에 큰 시한 폭탄 없었으니까 큰 지름 났습니다.
1: 예. 예.
3: 그리고 우리 집사람의 당뇨 합병증은 혈압도 높고 항상 어지럽지 않고 특히 밥솥에는 영차다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그러다 이 약 먹으면 조금 혈압도 좀 되고 어지럽지 않나 밤소변에 줄어드니까 조금 밤 잘도 안 해 정신이 바짝 난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래 우리는 정말 나도 또 여러 사람이 소개를 쓰고 있는데 다 좋다면 나 본 적마다 칭찬을 합니다.
1: 예. 이 약은 이 소개를 해서도 욕 안 먹는 약입니다.
3: 예. 예. 그런데 학동실에 친구 안에는 뇌경색하고 떨려병도 있고
1: 예.
3: 뇌 안 좋아야 소화도 안 되고 밥 먹지만 사람도 행패졌다 보니까 그때는 예. 그래 이 약 건조해 먹고 있는데 조금 여름에는 좋아진다면서 이번에
1: 그런 사람들이 권장 제대로 했습니다.

0: 이거 확정이 장관 이 장기적으로 먹길래 오늘 36과 다달 받겠답니다.
1: 예, 36과 이번에 이 우리 활동 놓치게 되면 1년 이제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기회 제일 큰 우리 활동 그런 기회입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작년 신유방에 약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예, 저는 4년 전에 이 약을 시작했었는데 지금까지 예, 야, 신뢰 나빠서 그리 고생하던 게 약이나 약을 다 써도 효과라 못 보던 게 이 약을 먹고 효과 봐서 지금 3년째 지금 아무 증상도 없이 싹 사라지고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아, 좋죠. 예.
3: 예, 이 약이네 너무 믿음이 가서 쓰고 보니까 소장약이 되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소장약이 예, 뭐 좋다고 모두
1: 원래 그게 이름이 있습니다.
3: 좋다는데 모두 소장약을 최고라고 모두 말았대다.
1: 예.
3: 예, 그래 내 이것을 효과 너무 잘 봐서 예. 아이 가슴에 이불도 뭐 올려놓고 자던 것도 이렇고 아이 밤에 자다가도 숨이 올라와 와서 그냥 고생하던 것도 이렇고 이 약 쓰고 내 완전 이렇습니다.
1: 예, 좋죠.
3: 예, 예. 그래 내 이 약이 너무 조금 너무 믿음에 가가지고 우리 영감 놓고 당내는 걸렸는데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차 이 약을 대주시겠더니 우리 영감이
1: 예.
3: 야, 지금 아무런 아,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1: 아하,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매일 살롱 졸타고 소리 매일 놀라다니는 게 지금 10달 넘었는데 하루 두 배 해놓고 놀라다닙니다.
1: 예.
3: 예, 기억력도 좋고, 매겹단 말도 하고, 식사도 잘하고,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영감이 이 등대기 자꾸 또 열이 난다 합디다.
1: 예, 등대기 열이 나는 것도 그렇게 좋습니다, 이야기.
3: 작성. 예, 그래서 이 약을 써서 그것도 그게 좀 깜짝같이 오신 겁니다.
1: 그렇죠, 예.
3: 아무래도 그것은 또 이해했죠.
1: 예, 그렇죠.
3: 예, 그래, 여러 가지로 효과를 봐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나는 이 약을 계속 둘 때까지 쓸 예사입니다.
1: 아, 그래도 됩니다. 심장도 안 좋고, 예. 내경색도 온 사람이면 예. 이 약 쓰면 예. 그렇게 좋습니다.
3: 예, 우리 동네 사람도 내 여러 소개하는데 모두 좋다고, 모두 낫다고, 모두 내가 말합니다.
1: 예, 여러 명이 정말 소개를 했잼까.
3: 예, 예, 그래 후에 다 먹으면 또 싸겠다 합니다.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 그 우리 또 활동실에 내 친구 하나 있는 게 내
1: 예.
3: 나사진 거 우리 영감이라 욕받아진 거 보고서 어, 자기도 그 약을 먹겠다 한데 신근염이라는 그런 약 배란다.
1: 아,
3: 예, 그런 예. 게 먹으면 좋은가 물어봅니다.
1: 좋죠. 예. 이 신근염이라는 거는 심장 근육이 염증성 질환입니다. 예. 예, 이 예. 주요하게는 가슴 통증이 나타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예, 왼쪽 가슴을 꽉 눌러놓는 것 같은 이런 통증도 나타나고 또 바늘로 찌르는 듯하는 이런 통증도 나타나고 아 이랬는데 예, 또 심교통하고 비슷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예, 아픔이 예. 더 오래 지속되고 심교통보다는 예, 휴식을 취해도 잘 완화되지 않는 게 특징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게 통증이 뒷잔등이나 왼쪽 어깨까지 예, 뻗치기도 합니다. 예. 항상 이게 이런 분들 보면은 심장이 두근닥거리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이게 심혈문란이 나타나죠. 예. 예, 이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예, 경락을 소통시켜주면서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데 중점을 두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근데 이 장약 심리방법 때 기를 보양해주고 음액을 자양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성분이 당귀라든가 아, 또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이 담남성은 음을 자양해가지고 심장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작용합니다. 예. 지룡은 또 황기와 결합해가지고 아, 또 기를 보충해주고 음을 자양해주셔. 예. 또 우슬은 황기와 결합해서 기를 보양해주고 또 음액을 자양해주는 이런 작용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룡이랑 소홍화랑 또 담남성이랑 소목이랑 우슬이 들어갔고 또 아, 손상된 심근 기능을 회복시켜주는데 제일 그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고 예,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이라고 또 약과기 치료범위에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거신도가 높은 약이죠. 예, 심근염 치료에 효과가 아주 좋은 이런 약이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3: 예.

0: 미치국에 효과 좋다면 싸겠답니다.
1: 예, 사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혈압으로 한 20년 고생했습니다.
1: 예.
3: 약도 수없이 먹고 그래도 치료 효과가 아이도 왔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들을 심심히 마음이 와 닿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 그럼 그 2년 거의 먹습니다.
1: 예.
3: 그런데 효과 확실히 좋습니다. 약을 딸부터 선생님이 지도해서 약을 감량하고 기간을 줄이고 그러니 또 독서를 꼬고 한 대 해서 쓰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요즘 혈압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1: 예, 예. 얼마 좋습니까?
3: 예, 얼마 큰 문제.
1: 예, 혈압 조절이 원래 그렇게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3: 예, 깨이로면에도 와서 혈압이 제일 겁이 나지니까.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다발성대인 세월로 인해서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고라니 계속 굴려 먹은 고리를 했습니다. 뽕한 게.
1: 아,
3: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짝 나는 게 아주 고라니 맛속에 느낌이 참 습기이 상쾌하단 말이에요.
1: 예, 이 약을 드시면은 고라니 것의 아침에 일어나면 등시 바짝 난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 예, 예. 확실히 다른 날 무슨 이런 느낌 못 느끼는데 너무 이해해서 그리고 관절에도 확실히 좋습니다. 관절에 두통이 되니까 오래 내리면 힘들었지.
1: 예.
3: 그런데 예, 다리 붓기가 내니까 무릎 꺾지 못하던지 무릎 붓기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3층은 이렇게도 쉬지 않고도 올라올 수 있다는
1: 얘기예요.
3: 예.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얼마나 저기 뭔가
1: 큰 우리 활동 하지않까
3: 예. 우리 할때 얼마 좋습니까? 예. 수술 걱정들이 해서 용도 왔어요. 우리는 두 분이 같이 쓰다고 배달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학교 제일 친한 딱 친구가 예. 자꾸 심장 떨린다 떨린다 합니다. 괜히 병원 가봐라 병원 가봐라 병원에 가본 게 수술방 참이랍니다.
1: 아, 예. 예.
3: 그래서 그 떨린다 뭐 담당 못하겠다 이랬던 길에서 내가 너도 이 약도 서약도 쓰지만 이 약도 좀 결하게 쓰면 좋겠다 약간 선생님하고 물어봐서 좋다면 자기는 무슨 조심 없이 쓰겠다면서 잘 알아봐달라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1: 이게 이제 방찬이라는데 심장병 중에 한 개 유형입니다. 예, 심방 떨림을 말하죠. 예, 심장 안에는 예, 전기회로와 같은 전도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심방 내부의 전기신호가 완전히 뒤엉키면 심방이 1분에 350 내지 600회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게 불규칙적으로 떨립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인 수축을 할 수 없게 되죠. 예, 이 방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아, 제대로 되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예,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서 대뇌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부전이 이런 엄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기혈 부족을 꼭 치료해줘가지고 음양평형을 잡아주고 심맥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아, 핵심으로 해서 예, 치료를 해주는 외에 또 아, 가래가 막힌 걸 녹여주고 음이 허해가지고 화가 왕성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예. 불이 왕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혈 부속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죠. 예. 그에 따라서 또 기혈 부속에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소홍화랑 홍경천이랑 황계랑 당귀 천궁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맥 기능을 개선해주는 이런 성분 홍경천이랑 아, 또 그 이 소목이랑 이 당귀랑 소홍화가 심장 경락이 들어가가지고 아, 또 심맥 기능을 개선해 주시오. 예. 그 외에 또 담이 막힌 걸 이 가래가 막힌 걸 녹여주고 아, 또 음이 이 가래가 막힌 걸 녹여주는 이런 성분이 황계하고 당귀 소목하고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음이 허해가지고 아, 화가 왕성한 이런 증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 지룡하고 황계 우슬하고 담남성 소목하고 당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심방 떨림 치료에 아주 그 치료작용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3: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저희한테 전화하라 하십시오.
3: 네, 알았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상약 심내방을 먹고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0: 해가 도살이 잘 안 돼가지고 지내는 동안 해가약을 먹고 살았는데 방송을 듣고서 이 약을 먹게 됐는데 해가도살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 약을 먹고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해가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씩 유지량으로 먹었단 말입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까지 쓰니까 나의 해가도살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그렇죠.
0: 지금은 예, 당뇨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좋죠.
0: 예, 예 저는 예, 원래 관심병이 있어서 예, 숨이 많이 차고,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가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나고, 거기다 면봉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 우면서 예, 눈이 퍼뜩퍼뜩 돼가지고 예, 과상을 했는데 예, 앞달 사후 이거 예, 쓰니까 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그 정도면은.
0: 예. 예. 그래, 예, 이 약은 소장해발이 그렇게 나쁜 데서 자란 야생 약들로, 예, 죄송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일반 약보다 다릅니다.
1: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낄 수 있습니다.
0: 예. 예. 저희 남편은, 예, 검사 수치에 도달하지 못해가지고서, 예, 주자를 여치 못했습니다.
1: 예.
0: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 이상의 신내방을 쓰고 있는데, 예, 심장이 소화되어서, 예, 너무 기뻐한다.
1: 그렇죠, 예.
0: 예. 우리는 예 우리 부부가는 예 이 약만 쓰면서 예 건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1: 예 좋죠.
0: 예 그래 이번 예 저희나 우대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까지 그리 큰 우대 활동이 없었대고
1: 맞습니다. 이때까지 그리 큰 우대 활동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예 나는 그래 이번 우대 활동이 예 저희나 뭔가 큰 우대 활동이라 큰 우대 활동이니까 나 예 우리 둘이 먹자고서 예 배달 받아 왔습니다.
1: 아 예.
0: 예, 개구서리서 뭔가 우리 신우 예, 일본에 있는데 예, 부채수려고 예, 그랬다.
1: 아.
0: 신우는 예, 심율이 너무 빨리 뛰고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발다리가 예, 저려나고 이래가지고서 예, 일도 못하고 예, 계속 이렇게 집에 있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내 전번에 예, 부채줬는데 예, 그 약을 먹으니까 나 예, 얼마나 좋은지 예, 모든 게 그렇게 나아지더랍니다.
1: 예.
0: 예, 그래 예, 오늘 예, 또 부채달랍니다.
1: 예. 이거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제일 큰 우리 활동 나의 이번에 우리 예. 활동 놓치기만 하면 1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예. 바싹어서 이번에 그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십시오.
1: 아, 이 장약 신대방을 제조하니 예, 청해성 진주 장약 집단이 예, 우리 이 장약 이 신대방은 아, 그 이 청해성 그 진주 장약 집단에서 생산한 이런 그 약입니다. 예, 예 전문적인 이 장약 집단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장약을 만드는 데서 제일 큰 장약 제약 기업입니다. 예, 예 저희가 지금 아 이제 그 며칠 안 있으면은 예, 5년 6개월을 지금 방송에서 강의 드리고 있는데 장약 심리방을 예, 예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렇게 5년 6개월이 되는 동안 이 고여준수라는 게 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고여준수라는 게 치료약입니다. 이 뜻입니다. 예, 이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국가 비순번호가 예, 약품 비순번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비순번호가 계속 이 비순번호입니다. 예, 그리고 중약 표시 Z 중약이라는 게 계속 그게 변한 적이 없고 아, 국가여전주에서의 국가위생부에서 비순했다는 이게 이 번호 가 아, 그 국가 약품 비순 번호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이 약은 믿을 만한 이런 약이죠. 예. 예, 우리 장약 심대방 볼 때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 주는 데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약입니다. 예. 해발이 4,500m 이상,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아, 그런 설상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아,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약재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약 효력이 아주 강하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볼 때 소분자로 나온 이런 약이 중약이기 때문에 먹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예, 심장병을 치료가 이게 아주 그 난도가 있는 이런 병입니다. 예. 심장병이라는 이 병은 걸리기 쉽지 일단 걸리기만 하면 잘 떨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예. 이런 관심병이라는 모자를 씌워놓으면 한일 거서 병원에 중에서는 약을 죽을 때까지 잡수면 사시오. 이런다 말입니다. 예. 그러길래 이 심장병이란 이 모자를 뽑기 영 힘듭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게 심장병 중에서 제일 난지고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 심근경색인데 이 병은 급하게 발작한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구급치료

0: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은 생명이 종말에 남은져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뇌출혈도 마찬가지죠. 예. 뇌출혈이 왔을 때 빨리 요알링을 불러서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면은 아, 그 생각만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 우리 이 상약심내방 치료 범위에 보면은 아, 그 이 약과를 받아지고 환자분들 보면은 이게 서장약이면서 중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에, 서장의사가 그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선호하고 있는가, 아 그리고 중의가 이 그 상약심내방의 주치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다 따로따로 쓰여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약은 아, 중약이면서 아, 서장약이기 때문에 이 서장의사가 선호하는 이 주치공능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놨습니다. 예. 서장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아, 심근경색하고 이 뇌출혈을 그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 이 아주 이게 심한 병이죠. 예. 이게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랑 또 뇌경색이랑 뇌출 출혈이랑 이게 심한 병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심리방을 써준다 할 때 그 사망에 이르지 않게끔 그 위험도를 줄여줄 수 있죠. 예. 예, 이 장약심리방 보면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아주 특수한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체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또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전까지 용해시켜주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 이 작은 혈관이가 그 이 모세혈관은 제일 작은 모세혈관이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이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그 다 뚫어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화시켜주고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준다. 예. 그리고 뇌혈관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주죠. 예. 특히는 심장하고 대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심장병은 물론이고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이런 여러가지 그 심장병을 치료해낼 수 있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2: 국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연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 관광 체험을 조성해 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 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외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 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주제로 한 개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노년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1 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절역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연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게 했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 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 견학, 민속 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조와 건강 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현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계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가을

0: 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성 개발구 개혁 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제재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구동에서 혁신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 실효로 연변 산업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 기업인 길림 오동 약업 집단 연길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 환경과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 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 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내부 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 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주 3보 산업 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 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봉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 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 개발구 세포 산업 단지는 전주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담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 세포 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편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 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길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여 원입니다.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거신기술산업개발고는 개혁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혁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0: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더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수기업과 신흥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양질 거신기술 산업 시범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1: 연변조 제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이 일전 화룡시 불근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에 통계자문봉사대와 전시판 선전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전면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전면조사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화룡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활용 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활용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0: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 개조 대상 내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1: 무상 헌혈 지식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연변조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 실제에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신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 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근일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근일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채집, 검사, 공급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하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령 이금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 및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연변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변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곡은 한동해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절절한 구름이 노래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신곡은 리용국 작사, 리용근 작곡의 하얀 동네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고향 마을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그 이름이 주는 위로한 눈물을 조심스럽게 끌어놓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방준 작사 박성국 작곡의 추억의 향기입니다. 오래전 미소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기억이 온기를 전해주는 곡입니다. 김혜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허복순 작사 박천연 작곡의 고향경가입니다. 고향을 연인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전홍범 참이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박기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이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

0: 가능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투데이서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면 스물세 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두 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당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요즘에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떻게 하면 무병장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욕망이가 점점 커집니다. 예, 때문에 지금 대중들 속에서 동충하초에 대한 예, 이런 관심이가 더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면역력 증가로부터 시작해서 면역 조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면서 각 기능을 단도 좋게 하기 때문에 지금 중년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한 관심이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아이 동충하초에 당뇨 합병증에는 최고 같습니다.
1: 네.
2: 나는 이 당뇨병에 한 28년, 이전 29년, 잡았습니다. 그랬더만이, 거기서 여러 가지를 합병증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농골이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1: 네.
2: 오늘 시사에 들어와서 그냥 머리 아프고 혈압이 터지는 것 같고 어지럼증하고 그 다음에 나치라는 게 흔들흔들하네 좋지 않은데 아구마는 그냥 그러마 이어가서 다녔습니다.
1: 네.
2: 그래도 어느 날에 뭐 쓰러지면 또 제프에 올 것 같아서 정말 어디 큰 뭔데도 나 못 가고 살았는데 이 동충하초를 썼더만이 제일 좋아지는 게 그게 먼저 좋아진다. 어지럼증 아예 하고, 예. 해답도 어찌 잘 되는데.
1: 네.
2: 예, 그래도 머리도 아예 아프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 기억도 돌아오고 정신이 난다.
1: 네.
2: 용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손이나 빠져가지고도 어둠은 쉽게 없이 누구 어둠에서 냄새라는 게 어떻게 나는도 예. 그러면서 담배기 병원에가 보이니까 담배도 나간다고 이러면. 그래던 게 지금 동성화 터서서에 담배 떠오르고 강시다에 나가고 냄새

0: 없습니다.
1: 네.
0: 용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선 치료는 이 용도 병원에서 못한다고 그러던 게, 그래도 이 동청 하초로 지금 이 선하고 이 노신산에 이 치료하니까 얼마 정도 먹이겠습니다.
1: 네.
0: 폐기도 있었지, 그 다음 관심병이 심근경색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예, 자연적으로 자기들도 제일 먼저 나서지는 것 같은다.
1: 네.
0: 이발 마르고 뭐가 터지는 것처럼 그래도 맨날 이렇게 해서 한 팔도 먹고 있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증세 하나도 나도 모르게 없어질 때다로도 심장하고 폐는 예.
1: 네. 그 혈관 합병증이 나서지면 그것도 같이 나서진다.
0: 예. 그리고 혈당 조절, 혈압 조절, 혈지 조절이 잘 되니까 이 뼈라는 게 그래도 아파서 예. 앉았다 일어날 때는 우고우고 하고 거기다 또 약을 먹으면 위라는 게 터져나가 먹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그게 무슨 관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동청하소에서 뼈 아픈 것도 지금 다 났습니다.
1: 예, 뼈도 우리 관절이란 것도 간하고 건파체하고도 관계되고 심장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내장이 좋아지면은 그 관절이 같이 좋아집니다.
0: 예, 어제도 유시 칭칭 붓기고 뻣뻣하고 앉았다 섰다 할 때는 좀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 예, 그런 붓기도 다 빠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예, 이런 것도 다리라 할까 봐서 얼마 정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동풍하토로 있잖아.
1: 예.
0: 자기 전에는 이 주마에 4,500m 온 지대에서 자라매 겨울에 벌레되고 여름에 풀로 빼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이 신기한 약조니까
1: 예.
0: 거기다 또 이 30배의 효과 높게들이 바로 경분시겠지 하니까나 네 이거 아무래도 마감으로 써봐야 되겠다는 게 진짜 동청하초 써서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단다.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예, 이전에 그도 그 이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사람을 싹 그도 말려 죽이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못 먹게 한다 이랍니다.
0: 예. 그저지 어느 기간이나 다 아프니까 나에 미네 그도 그냥 아파서 그 고상하던 거 지금 생각하면 막 머리 겨서한다. 지금은 영 사는 보람이고 이렇게 살아봤다 아이 아프고 살아봤던가 이래면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1: 네.
0: 감사드립니다.
1: 예. 예, 지금 또 활동이가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예, 그 활동에 참여를 해서 예, 우리 형님이 지금 또 예, 부위 와서 그래서
1: 예. 예.
0: 내 지금 이 약을 대접시키자고 두 집에서 열야득각을 배달 받자고 그랬네.
1: 열야득각에는 23곽 들으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 드리고 3,000원 가치에 가는 이 명절 선물 센트도 드립니다.
0: 아, 예. 그래 언제 떴을까 약이 좋은데 현금권도 드리지 선물권도
1: 예.
0: 드리지
1: 예. 그래
0: 우리
1: 198원 하는 Q10부터 또 과거 또 드립니다.
0: 그렇죠. 오, 예. 그래 16강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여기 지금 동청하철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혈압 조절도 안 되고 감기를 자주 하고 폐렴도 자꾸 왔다 가고 관심병이 심률도 고르지 않고
1: 네.
3: 이 소변 사수가 자꾸 이래서 내 지금 동청하철 선택해서 봤는데 저번 게 많이 지금 나사진다 지금 있으니까 나.
1: 네.
3: 이거 조절 애들 것도 많이 나고 그래 지금 감기랑 비가지랑 하더니 감기 지금 많이 한다 지금.
1: 네.
3: 이런 것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 밤이 소변 자수 같은 거니 다 뜨지면 자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3: 지금까지 담아놓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위축이 안 돼. 지금 영역도 떨어지고 지금 머리하고 지금 손 뜨는데 동청하철 쓰면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1: 네. 그런 분들이 써야 되죠. 예, 뇌위축이 왔다 할 때는 뇌혈관과 이 뇌신경이 같이 그게 손상 봅니다. 예, 그러면서 기억력도 상실이 되고, 예, 점차적으로 또 신체 각 기능이 다 같이 저하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에는 혈액 기혈 순환도 보충하고 신경을 수복시켜주는 이런 작용도 있고, 그리고 각종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써야 됩니다.
3: 지금 왜 할 때 좀 아홉 강 배달받아 쓰자고 합니다.
1: 예, 지금 아홉 강에는

0: 영양과도 드립니다. 그리고 명절 현금 상품권 500원하고 또 영양 밥 써서 하나 드리고니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게 동충하초로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난 어전 5달 남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수십 년 동안 혈압으로 고사했는데 이거 쓴다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0: 예, 혈압, 혈당 다 조절이 잘 됩니다.
3: 예. 그 다음에 저기 머리 어지럽게 나던 것도 많이 났고요.
0: 네.
3: 이거 쓴다면.
0: 예.
3: 그 다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서 위장도 좋아졌습니다. 이거 쓴다면. 위장도에 저기 때를 설사라고 그 다음에 저기 변비 있던 게 그 변비도 해결되고 설사도 해결됐어.
0: 예, 맞습니다.
3: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들의 저기 심장별로 많이 알아댔습니다.
0: 예.
3: 예, 저녁에 계단 숨이 차서 아예 자지도 못하고 하던 게 이거 쓴 다음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심장 근육을 예. 든든하게 합니다. 예, 아, 그러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잘하면 그 다음에는 심장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에 네. 머리가 흐릿하거나 이런 게 다 같이 나사집니다.
3: 그래 저녁에 좀 답답해서 몇 번씩 깨어났던지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지고 숨이 찬 것도 많이 났고요.
0: 예, 맞습니다.
3: 다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많이 효과를 보고 나도 많이 효과를 봤어.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써다오 그럽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예 정말 동춘하천의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겨울에는 불레, 여름에는 풀로 그러고, 예, 30대, 효능 갖고 있는, 발효경균이 돼서, 예, 나는, 예, 녹음이 와가지고, 예, 항상 머리 아프고, 골이 땡하고, 예, 정신 얼반하고, 그래, 이래 됐습니다. 그러는데, 이 지금 동춘하천을 먹고, 예,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0: 네.
4: 그래, 기억력도 더 돌아오고, 어디 가서 채소 싸러 갔다가도 여러 가지를 싼 적은 한두 가지를 두고 올 때는 그것도 일수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이 심장이 후들후들하면서 내난이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래 속도 황당하고 누기게 쏙힌 것처럼 숨도 차고 이래 되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4: 속이 편안한 게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나고 그러니까 나의 밤에 잠을 잘 못 자던 게 잠도 잘 잔다.
0: 네.
4: 이전에는 한라산하게 몇 번씩 깨어나고 숨이 차가지고 그래 그래 됐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0: 네.
4: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사는 게 사는 것이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4: 그리고 발효균균에 대해서 먹으면 소화에 돼가지고 그래 거전하는 위축성 위험까지 있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이래 됐는데 숨만 먹었다는데 지금 이게 해결돼서 영 좋습니다. 이거는 두 아이 먹고 밥 먹고 소리도 됩니다.
0: 네.
4: 이전에는 밥은 못 먹었습니다. 죽만 먹고 그래서 약간씩 먹고 소리 이래 되는데 그래 지금은 밥을 먹으니까 나의 맥도 나고 힘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인데 이번 국경들과 추석 활동이 좋으니까 이 활동에 참가해서 약을 많이 사겠습니다.
0: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저는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0: 예.
5: 전에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심장하고 폐 아이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아프고 마른 기침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온몸에 허혈이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진단받은 게가 그 폐를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0: 네.
5: 내가 뭐 나이도 많고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한데 수술하면서까지는 시간

0: 가지고 난 약으로 치료하려고 처음에는 병원 약 또 안 되니까 또 중의원의 약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광고 약 많이 썼습니다. 쓰다가 또 한동안 쓰다 안 되면 또 좋다는 약 다른 거 바꿔서 이래서 여러 번 광고 약 많이 바꿔서 썼는데 결국 치료를 못했습니다. 이래다서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를 듣고서 동충하초 썼는데 쓰니까 점차 나아져가지고 지금은 어른 한 4년 잘 되는데 지금은 가슴이 불편하거나 뭐 숨이 차거나 그 다음에 이전엔 피부가 많이 말랐는데 지금은 그런 감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뭐 특별하게 소화제는 아닌데 이전엔 이런 건 몰랐는데 지금은 항상 이 위장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항상 언제 이 내사이가 편안감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 밥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밥 먹을 때면 맛있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또 배고프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장도가 정말 편한다. 그러니까나 가슴도 동충하초 쓰니까 가슴도 편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장도 좋아지고 하니까 정말 사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기존에 몇 년 동안 동충하초를 쓰면서 저는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동충하초는 제가 생각하건데 정말 중요한 약물이고 내가 이전에 많은 약을 썼지만은 이 동충하초에 이런 진기한 약물이 다른 약에는 근본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약을 썼지만은 치료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진짜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다른 약에서 치료 못하는 이런 병을 치료하는 진짜 최고 약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전에 또 다른 약을 많이 써봤고 이래다서리 어쩌다 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아져가지고 기분 좋게 보내는데 저는 계속 어떤 뭐 다른 거 저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그저 동충하초를 열심히 쓰면서 잘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1: 예, 꾸준히 쓰십시오. 꾸준히 쓰면은 체질도 개선되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이 원기가 정기 같이 또 보충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죠.
0: 그리고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다음 특히 하루에 한 번씩 먹으니까 나 영 편한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계속 열심히 쓰고 생각합니다.
1: 그 전화에 연계하십시오.
0: 선생님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무

0: 이용권입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1: 그 선생님 방송 듣고 동청화초로 어제 샀는데요.
2: 예.
1: 어떻게 먹으면 좀 뭐 설명서대로 먹으면 되는가? 어떻게 먹으면 되는가?
2: 아, 지금 병 상태 어떻습니까?
1: 지금 우리 아저씨가 노공이 와가지고.
2: 예.
1: 이 다리가 그렇게 맥이 없단다.
2: 예. 그럼 하루에 두 번 잡수셔.
1: 아, 하루에 두 번?
2: 예, 예.
1: 저는 세 번 먹으라 했던데.
2: 예. 그래서, 이 그, 지금, 예. 걸지 잘 걸어도 못하니까?
1: 아이, 걸긴 걸습니다.
2: 근데 너무 맥 없어 한가?
1: 예, 다리 그렇게 맥이 없단다. 다리 맥이 없고, 기억력이 없고, 예.
2: 아, 그러면 세 번 잡수셔.
1: 아, 예. 한 번 먹어도 됩니까?
2: 지금 그 병정왕에 따라서 처음에 이 그 안배합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어떤 분들 오래 쓰신 분들 어쩌나 한 봉지씩 잡습니다. 근데 병이 엄중하면 하루에 세 번 잡으면 또 빨리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이 좀 많이 나섰다 할 때는 좀 몇 달 드시고, 예. 그럴 때는 또 두 번 잡수고, 예. 이렇게 조절하셔.
1: 어떻게 식 후에 먹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2: 식전에 잡수셔. 그렇게 엄중하면.
1: 아, 식전에.
2: 예예. 예. 그러면 흡수률이 더 높습니다.
1: 아예. 그럼 물에다 그 미지근한 물에다 타서.
2: 맞습니다. 예. 타서 잡수셔. 예.
1: 예예. 예, 예.
2: 그래서 예, 예. 그 병정왕에 따라서 또 저기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또 잘 모르시겠다 할 때는 이 830666번에 연계하면은 그것도 자세한 거 또 알려드립니다.
1: 예예.
2: 예. 예. 예.
1: 알겠습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경부는 보면은 특별히 이 우리 적응증에는 폐하고 신장이 허하거나 혹은 기관지 오래된 기관지염이 있거나 혹은 폐허약성으로 인한 천식이 있거나 만성 기침, 예, 오래된 이런 기침 말합니다. 예, 그리고 만성 간염이라든가 혈기 부족하고 체질이 좀 마르고 허약한 환자분들, 예, 어떤 분들은 내내 너무 살이 빠지는 분들이 있죠. 예, 너무 살이 빠지고 이 저 체중인 분들이거나 혹은 면역력이 저하돼서 감기도 자주 하고 좀 몸이 많이 아픈 분들, 좀 허약한 분들이 지금 손발이 차거나 이 좀 오르는 머리에는 좀 열감이 오르거나 이런 증상이 다 허약 증상에 속합니다. 예,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좀 선명한 이런 효과를 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보면은 폐하고 신장이 허하면은 중이학에서 예, 흔히 보는 증상이고 폐하고 신장이 두 장기 정기하고 음양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 지금 폐하고 신장의 양허증이라고 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두 장기 병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한 장기가 허약하다 할 때에는 다른 장기도 또 같이 허약해집니다. 예, 주로 증상을 보면은 좀 천식이 오래된 분들이거나 혹은 예, 이런 분들이 장기간 이 몸의 전기가 고갈되고 폐하고 신장이 기납 기능, 예, 기를 잘 순환시키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주요한 증상 보면은 숨이 짧고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예, 귀에서 좀 울림이 들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겁고 약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피로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 예, 어떤 분들은 너무 맥이 없어서 좀 어쩔 바를 몰라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회복이 좀 빠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손바닥, 발바닥 또 이 자꾸 열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심열감이 있는 분들이거나 추위를 싫어하고 사지가 차가운 이런 등 음양 허혈체

있는 분들이기는 예, 발효 동충 하척 균분이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척 균분은 기혈 부족이 있는 분들, 우리 기혈 부족은 기허하고 혈허가 함께

0: 질병을 한 분들이 체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고 또 출혈을 많이 했거나 오랫동안 좀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었거나 비위가 약하고 또 음식이가 제대로 또 균형이 되지 못한 분들인데서 이런 증상이 허락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기혈이 같이 부족한 분들은 정신 상태가 흐리터분하고 무기력하고 말하기 스레하고 심계항진하고 호흡곤란, 어지럼증하고 현기증, 또 얼굴빛이 창백하거나 또 황백색을 띠는 분들도 있고 입술하고 손톱색이 좀 창백하고 불면증을 겪습니다. 불면증뿐만 아니라 좀 꿈도 많고 꾸미가 아주 좀 두려운 꿈이라든가 지저분한 이런 꿈을 많이 끼는 분들이 이 기혈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기억력 감퇴도 생기고 또 이 자발증 땀, 자기도 모르게 땀이 자꾸 줄줄 흐르거나 손발이가 마비되거나 이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오솔길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걸었던 고향길에 대한 그리움, 정겨운 바람이 스치는 고향의 오솔길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합니다. 고향애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이 가요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 만풍년을 기원하는 농민들의 모습, 행복한 마음을 노래한가요? 이 노래와 함께 로동의 보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전충송 작사 류광준 작곡의 농민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이어서 고향 사랑이 담긴 석화 작사 고창모 작곡의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은 보내드립니다. 장경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동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한 허동철 작사 허상순 작곡의 꽃피는 동산 보내드립니다. 꽃피는 동산의 풍경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정취가 가득한 산으로 떠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푸른 산의 정취가 느껴지는가요? 박화 작사 김유식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유수용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주령 작사 준익 작곡의 새의 마음, 허순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향을 노래한가요?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보내드립니다. 인심이 좋은 우리 고향, 고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자긍심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태옥 작사 김용중 작곡의 만벌서 이거가네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이 가는 그 길이 곧 새로운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 빛나라 청춘의 열을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고향 사람들이 환한 웃음, 장터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사투리,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와닿는 곳입니다. 아래 내 고향의 연변일세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악교 건뇌보신환 지하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0: 천 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 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1: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건네 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전 주약에 농체 부두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어 의술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0: 그 아주 그 치매 올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자에 좋지 않아갖고 소변사 수가 지나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자지 못하느니 전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0: 맞습니다.
3: 제가 들은 게 지금 이거 우선 술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0: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저도 현금 보조 무슨 우대 활동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0: 전원시 보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드리고 예.
3: 예, 그래서 오늘 좀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2: 배달번호 501.
0: 이 약을 잡수고 네.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금가락지면 좀 다 쓸지 않습니까? 네. 아까 봐서 꽁꽁 싸서 잘 뒀는데 네. 그거 1년 넘어 못 찾고 그거 못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체의 서시장 못되는 할머니인데 너무 네. 속 탔습니다. 내 네, 벌써 네.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까? 그 금가락지니까 그렇죠. 아들이 네.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이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네. 초기에 있거나 뇌 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효과 봅니다.
4: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떤데 막 무슨 어떻게 해서 가방 안친 사람도 안 되고 막 어떤데
0: 그렇죠.
4: 울기도 싫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 마음이 가라앉을 진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4: 맞습니다.
0: 오고
4: 맞습니다. 예.
0: 예.
4: 그리고 심도 가슴도에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 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그리고
0: 네.
4: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워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4: 그리고 특히 또 나는 소변이 좀 자순되다 참기 바빠서 자꾸 샌다 말입니다. 구독사지 많이 좋아지고 마트 가 잡은 데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고 근데 그런 조사 없어졌습니다.
0: 네.
4: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어디 댕기도 바쁘던 게 마디마다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4: 그런데 지금 오늘 들어보고 활동 너무 좋아서 또 배달해서 또 먹자 그랬다 해서.
0: 예. 우대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하는 예. 우대 활동이 돼서 예. 이런 거는 이용해서 예. 싸놓으면 좋습니다.
4: 맞습니다. 예. 오늘 예.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5: 저도 건네보신 안에 저는 반년은 먹었습니다.
0: 네.
5: 예. 혈압 조절이 용산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골이 아프고 골이 심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한지 어지럼증도 나고 이래됐습니다.
0: 네.
5: 그랬는데 지금 그 어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예.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도 돌아오는
0: 네.
5: 이야기 먹으니까.
0: 예.
5: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0: 그렇죠.
5: 그리고 서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서변을 하루 저녁에 가서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그 사무 달달까지나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5: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던지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0: 네.
5: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순이 아예 올라와서 요런 것도 고상했었습니다. 사람이 네. 막 자라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5: 예예. 그러면서는 완전히 없어질 거잖아.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0: 네.

0: 그리고 이게 군대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된다.
1: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0: 예,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 주선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하고 밥은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는 것도 딱딱 찾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흑백이 못 먹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지금은 밥은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1: 네.
0: 영 좋습니다. 예, 약이.
1: 네.
0: 그래 이리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래 님들이 기와 나가지고 그래. 그래 이미 저 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네. 우대 활동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도 이 건네 보신 환호는 순지 오란다.
1: 예.
3: 어땠었는가 뭐, 예. 그런, 이번에 그런 당간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밤에 먹고 나가서 그래서 저녁에 아이 올 때까지 그래서 일심이 이 옥수수 바른 일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그래 그때는 그래서 약발가 대서라고 소리 임신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팔이 저리나고 예. 그다음에 예.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닦고 어째서 나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대다.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건 보신 한해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듣고 소리.
1: 네.
3: 그래서 어두는 7달 먹었는데 이 발이 저린 게 이 노년에 와서 어떻게 저린가 뭐 밥을 이제 먹자니까
1: 네.
3: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서
1: 그 정도입니까?
3: 예, 밥 먹었습니다.
1: 예.
3: 예.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롭습니다.
1: 예.
3: 이 가만히 볼까 내 소리 몰랐지만 근데 밥 먹는 게 마이안에 어째 이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3: 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3: 지금.
1: 예.
3: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머리, 채머리하거나 이게 다 나서집니다.
3: 예.
1: 예.
3: 그래,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한올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네.
3: 그리고, 예, 이렇게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예.
3: 이렇게 호흡이 힘들어서.
1: 예.
3: 모델로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말인데. 그런데 지금, 예, 반드시 누워도, 예, 이롭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영 좋았을 때다.
1: 예.
3: 그래서 이번 활동에, 싸가고서
1: 예, 그래,
3: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가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갔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동화악역 건네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네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4: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정말 지나친 사람 많아서 이 우리 남편이 건네 보신 한 이제 한 달 보는 했습니다.
1: 네.
4: 예. 우리 남편은 원래 좀 어떤 된다고 병이 많이 듭니다.
1: 여러 가지 병이 위암도 예, 하던 부위지 않습니까?
4: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한 이야기들 맞다 있잖아 좀 더 섰다는 못 썼습니다. 방향을
1: 끊었습니다.
4: 그래서 저는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일정을 이야기 또 선택했습니다.
1: 예.
4: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

0: 왔습니다. 예. 네. 세라비 정상입니다. 그거 210에 그거 75 이렇게
1: 됩니다. 그럼.
0: 예. 그래 왜 다른 면 괜찮은데 그때 뭐에 그냥 요리 나와서 용 보내왔습니다. 그.
1: 예.
0: 그거가 또 달냐고 이제 같이 보내서.
1: 지원어 지원길로 재봤으니까 진짜 요리가.
0: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1: 열이 나는 감이 들죠, 예?
0: 예, 예.
1: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0: 예,
1: 열이.
0: 그래서, 예, 뭐, 아무야 뭐 쓸데없는데, 그 다음 이야기 보니까, 예, 그 열이 없어졌습니다, 예.
1: 원래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야기 들어가서, 몸에 허열을 싹 청열해버립니다, 예. 칭르 제도합니다.
0: 예.
1: 해결됩니다.
0: 아, 그래요. 예. 밥을 이렇게 그거 해도 편해서 밥을 잡수지 못해서. 그러면
1: 원래 위가 이 좋은 분이니까.
0: 예,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맞고 그다음에 또 그 술도 써도 무슨 뜨뜻하게 나온다 이상.
1: 예.
0: 비싼 담배도 먹고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해하고.
1: 예.
0: 얘기해도
1: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0: 네. 예. 그랬는데 이 약이 정말
2: 약.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0: 예, 알았습니다. 예, 도움하겠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락없이 우리 연기 입간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입원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여름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이 연기 입간구복액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 수요 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의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이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 지역이라든가 또 서부 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 로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영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0: 천년 오색용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용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 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흙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용지들은 천년 용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깡고봉에 그런 다섯 가지 용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용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이가 병지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지방간 좀 있습니다.
0: 예.
2: 그래, 예, 그래 그런지 그다 또 작년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맥이 없고 예, 자꾸 누워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0: 예.
2: 그래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어도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0: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강 고백을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이때 약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0: 네.
2: B20 약이고 어떻게 약이 돼 그런지 확실히 면제명으로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0: 네.
2: 네. 이게 요즘에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0: 네.
2: 네.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변비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0: 네, 장도에 와서 많은 네.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2: 예.
0: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지요.
2: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네. 딸이 다 하도다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없어 오래 못 서 있을 때였어. 근데 지금 예. 다리에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0: 예.
2: 그래서 언간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0: 예.
2: 여기 예, 먹은 먹을 수만 나 소화하고 있을 때다. 그래 특히 또 무슨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디가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닐 때였습니다.
0: 네.
2: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때 어떤 때 색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2: 그리고 뭔가 눈도 그냥 건조하고 까까라고 그냥 피도서 벌거벌거 돼서 그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눈이 까까라지 않습니다.
0: 예.
2: 예. 먹던 동안 지내면 먹던 동안 채워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약이 좋아져서 아니 이제 많은 약이 돼서 또 배가 아파서 또 계속 쓰고 그런다.
0: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네,
2: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용지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네, 네 저도 영지 입강 900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이게 쓰니까 머리 동감이 되는 밤사에 자가서 밤 자지마자 좀 제가 한번
0: 네.
3: 대학에 쓰던 보니까 밤 못한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기껏하여 한번 보니까 밤 자자면 이거 화장실 가지 네. 않습니까? 그게 많이 좋아져. 그리고, 화가 안 돼. 밤에 일단 너무 잘하고, 그런데 지금, 화가 좋네. 밥을 좀 잘 먹습니다. 그래서 화가 잘 됩니다. 이거.
0: 네.
3: 이게 또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또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또 심장이 좀 후글후글 쉽게 놀라고, 예.
0: 네.
3: 그런데 이것도 심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검사하니까 또, 간 수치 정상이 되다, 이거 먹은 다음에.
0: 네.
3: 그래, 뭐. 예.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할 때 12가 사주 좀 계속

0: 是的，老弟。
1: 喂，就是家是有点大惊失的。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매매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저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아 매매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매매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매매력을 높이라 하는데 매매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물어보는분들많습니다그런데우리면역력을높인다는게쉽지않습니다또한두가지방법으로알게됩니다면역력을높인다해서무슨출단발을맞아서태판주사를맞아서좋다는거비싸다는거다맞아본분들첫째먼저선택해야될게용지입니다사실면역력이란무엇인가면역력이란그저우리이주위에다비교한다할때는우리한개나라를비하면군대입니다전쟁이나거나뭐침략자가들어오거나하면싸울수있는군대가많단말입니다군대가강대하고많죠우리몸의군대는백혈구를비롯해서쥐수시포라든가이림파세포라든가그다음에우리림파세포에서베타림파세포라든가이 T 세포라든가거시세포라든가 NK 세포라든가여러개있습니다
2: 네오늘도좋은말씀주셨는데요수고많으셨습니다방송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네우대활동도있습니다기회를잘이용해주시고요이시간방송여기서만줄이겠습니다함께해주신여러분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선에 위치한 안도현은 삼림 피복률이 85%를 넘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에서는 우수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깊은 항일연군 홍색 저력에 의탁해 차별화된 몰입식 문화 관광 체험을 조성해 왔습니다. 요즘 이 변경 소도시는 느린 충전식 관광의 새로운 흐름을 다잡고 다원화 모식으로 가을 관광 성수기를 전력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고요한 산림 속에서 안도의 홍색 견학 관광 열기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도백화진 두산촌에서는 많은 가정과 견학팀이 숲길을 오가며 가을 경치 속에서 홍색 역사를 되새기고 몰입식 견학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도현 관광 안내원 류동성입니다. 어제 500여 명을 접대했는데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모두 매우 즐거워합니다. 깊은 산속에 와서 인삼을 보면 아이들이 신기해하죠. 우리 천연림의 생장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교통망의 지속적인 완선은 안도 문화관광 승격이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331 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가 전 구간 개통되면서 현지 관광객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성류의 관광객 비중이 50% 증가해 현역 심층 관광시장을 활성화했습니다. 관광 경영 모식도 기존의 경유형에서 심층 체험형 느린 충전식 체류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장백산에 왔는데 장백산 광천수 표류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국외청천 풍경구입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보니 관광객들이 아주 많은데 대부분 부모

0: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국외 청천 풍경구에는 고목이 하늘을 찌르고 오솔길이 구불구불 나 있으며 계곡물이 숲을 가로질러 흐릅니다. 관광객들은 숲과 계곡 사이에서 배를 타고 가을 산수의 아름다움을 몰입감 있게 만끽하고 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 기간 국외청천 풍경구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5천여 명, 여름 총 접대량은 연 12만 명에 달했습니다. 추석 국경절 관광 고봉기를 맞아 풍경구에서는 가을철 문화관광 경영 모식을 새롭게 승격하고 가을 물과 단풍 감상을 조제로 한 개를 활동을 출시했습니다. 노년 관광객 전우입니다.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맞춤해서 이번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매일 도시에서 생활하니 자연으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안도현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 책임자 장업근입니다. 지난해 국경절 기간 안도현 전체 호텔과 민박의 평균 투숙률이 97%에 달했습니다. 올해 331국도와 고속철도가 현을 관통한 뒤 교통이 더 편리해졌고 외지 자가용 관광객도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해의 뜨거운 관광 열기를 계속 이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 곧 연휴가 연이어 이어지는 만큼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장백산 가을의 아름다움과 조선족의 열정적인 환대를 느끼게 노력하겠습니다. 생태 피서 외에도 깊은 홍색 절역은 안도의 느린 여행에 정신적 내포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중요한 항일 근거지였던 두산촌에서는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해 항일연군 산길 보행로, 홍색 기념관 등 특색 견학 전경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도보 탐방과 견학을 통해 항쟁의 세월을 되새기고 항일연군 정신을 전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손성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모두 혁명 선배들이 한 걸음씩 걸어 만든 길입니다. 처음에는 산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로 한 걸음씩 걸어 이런 길을 개척한 것입니다. 산동 관광객 리옥정입니다. 마침 이번 기회에 아이가 선열들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아이를 크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방금 걸으면서 우리를 위해 나뭇가지도 치워줬는데 참 감동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 과정에서 아이가 많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주 적습니다. 이런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도현 두산촌 관광 안내원 조길령입니다. 저희 팀들은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들이 항일연군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고 공감합니다. 이 항일연군 길을 걷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파고들어 많은 문제를 묻고 더 많이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생태가을 감상과 홍색견학의 상호 역량 부여는 안도 문화관광의 전환 승격을 다그치고 전통적인 경유식 하루 관광 모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 추세에 정확히 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2, 3일간 심층 체류형 여행이 주류로 자리 잡았으며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체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도현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선전촉진과 과장 하단입니다. 민속 특색을 깊이 발굴하는 동시에 장백산 생태, 홍색견학, 민속 향촌 자원을 통합해 2, 3일간의 정품 느린 관광 노선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내조와 건강 양생 기능을 부각시켜 관광객들이 머물고 남을 수 있게 하며 느린 충전식 관광 소비의 새로운 추세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331국도와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 교통 우세에 이탁해 안도현의 성외 관광객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혈역 문화 관광의 영향력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 기간 안도 문화 관광 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개로 관광객 연 78만 6천 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7.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 8억 2,5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21.6% 증가했으며 전국 인기 현성 관광 목적지 6위권에 들어 동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현역으로 됐습니다. 황금 가을 장백산 아래 이 소도시는 생태를 바탕색으로 홍색을 핵심으로 현역 느린 관광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며 사방의 관광객들이 시적인 가을 여행을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올 들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전성개발구 개혁심화 배치 요구를 단단히 틀어지고 제재기재 개편을 핵심으로 기구 간소화, 인사 역량 부여, 산업 질적 제고, 봉사 효율 증대 등 다차원 개혁을 통해 발전 장벽을 허물고 과학기술 혁신 활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0: 신기술 산업 주력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단지를 여서 구동에서 혁신 구동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개혁 시려로 연변 산업 진흥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처음 입주한 연변주 의약 선두 기업인 길림 오동 약업 집단 연결주식유한회사는 개발구에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한 경영 환경과 산업 지원 정책에 힘입어 선으로 세 차례 대규모 기술 개조와 공장구역 확장 건설을 완성했으며 기업의 생산 능력, 연구개발 실력과 시장 경쟁력이 안정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올해 6월 기업에서 신청한 분무제재 복제약 과학기술혁신중심이 2027년 길림성 과학기술혁신중심 건설 승인을 받아 지역의약산업의 혁신 승격을 1층 이끌게 됩니다. 길림 오동약업집단 연결주식위원회사 생산 부총경리 우회도입니다. 3기 기술 개조를 통해 현재 기업의 부지 면적은 2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개발구에서는 오동 연결 약업을 중점 지원 기업으로 삼아 토지 사용, 인력 채용 등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혁 역량 부여, 혁신 구동, 산업 승격에 초점을 맞춰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는 이번 개혁을 계기로 기구 최적화, 인사 개혁과 산업 승격을 착실히 추진하고 분공이 명확하고 사슬이 상호 보완하며 직접 발전하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는 내부기구 11개로 조정했는데 그중 경제부문 비중이 91%입니다. 연결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발전 및 개혁국 국장 왕영명입니다. 전성개발구 개혁 총체적 사업 배치를 단단히 들여지고 3주 3보 산업발전 배치를 더 세분화해 실시했습니다. 담배 제품업, 전용설비 제조업, 의약 제조업을 3대 주도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동사업, 식품 제조업, 연구 및 시험 발전을 3대 보조 산업으로 명확히 정해 산업발전의 주공 방향을 정확히 확정했습니다. 체제 개혁은 과학기술 혁신 역량 부여 효과를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단지의 신흥 산업 집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 개발구 세포 산업 단지는 전조 생명 건강 산업의 중점 담체로 기술 연구 개발, 성과 전화, 산업 응용의 전 산업 사슬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산학연 융합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입주한 카슨 길림세포자원고 관리위원회사는 고신구 개혁에 의탁해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정부기업 봉사체계를 바탕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전환의 새로운 분야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카슨 길림세포자원고 관리위원회사 운영부 책임자 박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장품 업무의 생산과 연구개발, 향후 수출 전환에 대비한 기초연구와 미래 수출을 위한 생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개혁으로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상이 순조롭게 정착하도록 했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연결 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는 3정 중력 음표 생산 대상 등 도합 13개 대상이 정착했는데 그중 5천만 원 이상 대상이 10개에 달합니다. 주도산업 투자 비중은 이미 74.8%까지 상승해 투자 유치 대상의 량과 질이 모두 향상됐습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상무국 국장 안창호입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는 3+N 투자 유치 사업 모식으로 투자 유치 산업 사슬 도표를 알심드려 작성하고 투자 유치 경로를 힘써 확장하며 투자 유치 방식과 방법을 혁신 최적화하고 대상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투자 유치 사업을 전력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산업 대상 13개가 정착했으며 총 투자는 9억여 원입니다. 체제 개혁으로 발전 난제를 타개하고 혁신 역량으로 발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 거신기술 산업개발구는 개혁 성과를 지속적으로 권고히 하고 개혁 조치를 심화하며 주요 책임과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기술 혁신 산업을 깊이 육성하며 더 실속 있는 조치로 대형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우수기업과 신흥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산업의 질적 향상, 대상의 속도 제고, 봉사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전성 양질 거신기술 산업 시범 단지를 전력 구축할 방침입니다.
1: 연변조 제17회 중국 통계 개방일 활동이 일전 활용시 불근의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에서는 현장의 통계 자문 봉사대와 전시판

0: 선전구역을 설치하고 제4차 전국 농업 전면 조사 사업과 결부해 통계 지식을 깊이 선전했습니다. 활동의 재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지식 문답 활동을 펼쳐 참관자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작은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주민들에게 통계법, 통계법 실시 조례와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 선전 수책을 배포했습니다. 또 관련 주제를 둘러싸고 통계 사업의 내용과 의의, 기본 방법, 통계조사,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발휘하는 중요한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통계사업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효과적으로 높였으며 농업전면조사사업에 대한 협조도를 높였습니다. 활용주민 곽정영입니다. 이번 통계사업 관련 활동에 참가해 통계사업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느꼈고 통계사업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습니다. 활용 주민으로서 앞으로 꼭 통계사업에 잘 협조하겠습니다. 활용시 통계국 판공실 주임 류사혜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주로 전시판을 통해 14호 기간 통계 개혁 발전에서 거둔 재반 성과를 사회 대중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선전을 통해 대중들이 농업 전면 조사 사업을 요해하고 우리 사업에 더 잘 협조하기를 바라며 사회 대중이 통계를 더 잘 알고 요해하며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1: 올 8월에 가동된 도나시 도시구역 배수관망 갱신개조 대상에 각 시공 지점에서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부분적 도로 구간 공사가 이미 완공된 가운데 남은 지점에서는 도관망 부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는 9월 말에 전부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조에서는 빗물 오수 분류 모식을 실시해 도시구역의 낡은 배수관망을 갱신하는 동시에 침수 취약 지점도 함께 정비합니다. 개조가 끝나면 빗물은 새로 건설한 도관망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고 오수는 전용 도관으로 모아져 오수 처리 공장으로 보내집니다.
0: 무상 헌혈 지식을 1층 보급하고 사심 없이 기여하는 사회 기풍을 고용하기 위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전주 무상 헌혈 선전 실제에 입각해 뜨거운 피 이어가며 헌혈 행동으로 짧은 영상 작품을 알심드려 기획 촬영 제작했습니다. 작품은 무상 헌혈의 기초 상식을 설명하고 대중의 인식 오해를 둘러싸고 전문적인 과학 보급과 해명을 했습니다. 짧은 영상은 틱톡, 위챗 영상 계정에 발표된 후 량환 선전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늘 해당 작품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문화 및 기층건강 중심의 신시대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작품 공모활동 인구문화 및 건강과학보급 자료고에 성공적으로 입선돼 전국 건강과학보급 자원체계에 편입됐습니다. 그늘 내 연변주 중심혈액소에서는 혈액 채집, 검사, 공급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 전주 림상용 혈액의 안전하고 충족한 공급을 전력 보장하는 동시에 건강과학보급 형식을 부단히 혁신하고 뉴미디어 전파 진지를 적극 확장해 대중이 즐겨보는 무상헌혈 선전 내용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문적인 혈액과학보급 지식을 알기 쉽고 따뜻하며 전파기 쉬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해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의 의미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경 이금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집 중복은 배외셔치 4058평입니다.
0: 네.
1: 부분이 학교 많습니다. 초학교, 네. 중학교, 시장도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계전화 136-3433-2636.
0: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네.
2: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법사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2: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한신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팔려 합니다.
0: 네.
1: 시점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입니다.
0: 네.
1: 면적은 92평이고 침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15층이 6층이고 장시대에서 이미 장시대에요.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계전화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1: 집 면적은 92평이
0: 92평방미터 6층이고요.
1: 예, 15층이 6층입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여성분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어제 생방송실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음씨 좋은 한 분께서 지역장애인협회에 가면 무료로 받거나 구입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여성분께서 혹시

연락번호는요,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15층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해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네, 연길에 계시는 요영걸 씨가 네, 오래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향숙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한향숙 씨는 고향이 연길시 조양천진이라고 합니다. 1986년생이고요. 연락번호는요, 183-4334-2386번, 183-4334-2386번에 연락주시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네,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36-1077-0378번, 136-1077-0378번입니다. 네, 연길시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한 달에 85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에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에 1층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 안팎으로 새로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네,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가 꿀터밭이 넉넉하여 네, 200평방미터 조금 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아주 맑은 고장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0: 국가 비밀은 나의 책임, 나의 지킴, 나의 자부심입니다. 작은 실수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디지털 시대, 비밀보호는 흔들림 없는 철칙입니다.
1: 네, 연비온 1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위치에 있는 15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 네,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려고 새로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라고 합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

0: 1588-5311번, 1588-0433-531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지점은 더문시 영성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네.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조성가구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네, 채소 심을 밭도 한 200평 넘어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고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받을 가격은 3만 원 받겠습니다.
0: 네.
1: 연락 번호는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고맙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2: 신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구의 로컬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염견입니다.
0: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집을 세웁니다.
0: 네.
3: 위치는 시당교 서쪽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0: 네.
3: 면적은 41평방이고 8층 집이 네. 2층 집입니다.
0: 2층이에요?
3: 2층 집입니다. 2층.
0: 네. 8층 집에 2층이요.
3: 남북으로 된 집이고 중간 집입니다.
0: 네.
3: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사계절 네. 햇빛도 잘 들어옵니다.
0: 네.
3: 연락번호는 188
0: 네.
3: 4439
0: 네.
3: 0061번입니다.
0: 0061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3: 네, 좋은 시간 부탁드립니다.
0: 네.
4: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5: 덕분에 행복합니다.
4: 덕분에 잘 됐습니다.
5: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4: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5: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0: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팔고자 합니다.
0: 네.
1: 그 밑에는 그 하나와 이치바 수상 근처에 있습니다.
0: 네.
1: 7층 집에 5층이고,
0: 네.
1: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38주방자.
0: 네, 지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70평방미터.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해야 비위 건강을 지키고 보양식을 챙깁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 각 기관을 촉촉히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진액을 보존해야 음을 보호하고 폐를 수변하게 합니다.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어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폐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수변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어떤 정보를 제공하시려고?

0: 거고요.
1: 예예. 수입지 어린용 바이올롱 팔러 갑니다.
0: 네.
1: 예.
0: 네, 혈압약을 우유와 함께 마셔도 될까요? 명확히 답변하자면 마실 수는 있지만 즉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효를 약화시킵니다. 우유에는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혈압약은 우유 속 금속 이온과 반응을 일으켜 장에서 흡수되기 어려운 침전물을 형성합니다. 림상 데이터에 따르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면 혈압 강화제의 약효가 15%에서 3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혈압 급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티라민이라는 천연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은 체내에서 티라민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약을 복용한 후 우유를 마시면 티라민이 정상적으로 대사되지 못하고 체내에 대량으로 축적되어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심계항진, 어지러움,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사장애를 유발하여 혈압이 들쭉날쭉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약효가 억제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약물이 우유 성분의 간섭을 받아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져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이제 네? 요산바 스스산교 릴링교 요란 그 새집선단 전화를 몰라게 됩니다.
1: 아, 네. 적으십시오.
2: 예.
1: 188. 라디오를 끄세요.
2: 네.
1: 네, 불러드릴게요. 188.
2: 188인데요?
1: 네. 그 뒤에 번호는 적으셨습니까? 네. 1884430061번. 잘 적었습니까?
2: 예.
1: 알겠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2: 고맙습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인생의 긴 도로에서 우리의 가슴을 넉넉히 채워줄 독서. 그것은 즐거움이고 멋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전민 독서 연변 라디오 방송과 함께합니다.

가을 기온이 짙어지면 인체의 기혈이 체내로 수렴하면서 탈모가 늘어나기 쉽습니다. 머리를 빗기만 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머리를 감고 나면 바닥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지구를 반바퀴 돌 정도로 떨어지며 거울 앞에서 헤어라인이 우러 올라가지 않았는지 자꾸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바닥 배수구에 엉켜있는 젖은 머리카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이렇게 많이 빠지면 탈모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합니다. 사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탈모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성인은 매일 50 내지 100 가닥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이는 두피 신진대사의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진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정상적인 생리현상일 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착각이 쉽게 생기는데 특히 긴 머리거나 감기 전에 빗질을 하지 않았다면 한 번에 30에서

0: 60가닥 정도 빠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럼 정상적인 탈모와 병리적 탈모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 방법과 함께 진짜로 주의해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카락 당기기 검사인데요. 머리카락 한 줌, 약 5, 60가닥을 살짝 집어 머리카락 뿌리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당겼을 때 6가닥 이상이 빠지고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됩니다. 두 번째, 머리를 빗거나 묶을 때 머리카락이 많이 끊어집니다. 흰색 모낭이 붙어있는 온전한 머리카락인지 중간에 끊어진 잔부스러기 머리털인지 잘 분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헤어라인이 눈에 띄게 뒤로 물러나고 정수리 쪽 숱이 확실히 얇아집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도 머리숱 변화가 확연합니다. 네 번째로 빠진 모근에 작은 흰색 알갱이가 보여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휴지기 모근으로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모근에 흰색 알갱이가 없다면 성장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휴지기 탈모나 모발 손상에 의한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녕하십니까? 송보피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피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피 웅담분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석과 국경절 맞이 우대활동, 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네, 30곽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0: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성범죄 응답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범죄 응답분은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OTC 공약에 속합니다. 절대적으로서 보건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앞에 Z문자가 붙은 200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그 아랍의 숫자 끝에서 몇 자리가 있는 확실히 순중초약으로 인정하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범죄 응답분은 그 출처가 특별합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성법회입니다. 소나무 성자의 법회란 법에서 성법회 응답분이 연구 출처는 특수한 연구 출처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더 이 출처하고 밀접한 믿음성이 더 가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본 제품 자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방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4대 중위 가족사에서 계승인으로 천청을 연으로 불리우고 해방군 세 번째는 해방군 총위원회 신경질병연구소의 줄기세포이학연구중심의 주임입니다. 대단합니다. 줄기세포간세포연구중심의 주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군 총병원에 그리고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은 곰항업연구소의 고급연구원으로 불리우는 황야진 주임이 자기 단대위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하고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범죄 응답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연구 과정을 거쳐 상품으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진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래 효과성은 진실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전면적인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 자체는 특히 그 주요 성분이 법외급 상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전반 응답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런 응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이라 그러면서 법외급 상품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범죄 응답분은 이번에 또 그 추석 맞이 국경철 맞이 큰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한각에 128원인데요. 한각 안에는 다섯 병이 들어있습니다. 육식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8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천은 현금권을 또 빼주게 되어 있어서 이때 평균 한 각의 가격은 5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웃 사이에 그리고 가족 사이에 친구들 사이에 합해서 이걸 사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100가격이다면 500일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이 제품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을 때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품 자체는 전국에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기회를 제때 잘 파가는 게 기본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성범죄 응답분을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어째 먹었는가 하면 예, 저는 예, 젊어서부터 위염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0: 아, 예.
2: 예, 그리고 또 예, 기관지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광염도 있고 어째서나 예, 염증이
0: 아, 염증 이리저리 예. 많이
2: 그래서 예,
0: 있습니다.
2: 예. 이번에는 예, 너무 힘들어서 예, 위염이 있을까나 그런 뭐 먹으면
0: 소화가 안 되죠.
2: 쓰리고 예, 예. 아, 아프고 이래서 예, 잘 먹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소변 볼 때도 너무 저리고 예,
0: 예 염증
2: 작고
0: 예, 줄여야 예.
2: 그래서
0: 된대.
2: 또 영 그저 그냥 약방에 가서 그런 소염제를 싸 먹었죠.
0: 임시 소염제를 예, 갖다
2: 예,
0: 드시고
2: 그래서 소염제를 자꾸 예. 먹을까 영 이렇게 힘들대다.
0: 소염제가 예, 직접 간 곰팥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2: 예, 임시 구운만 되고 예, 치료는 안 되고 예,
0: 그렇죠.
2: 그렇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또 소화계통도 나빠가지고 내내 위 나빠놓을까나 소화해야 되고 잘 먹지 못하고 영 이렇게 힘

0: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1: 예.
0: 그러다가 또 이 머리도 그냥 아프고, 예. 어째서나 예. 일어날 때 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성북대 운당분의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게 정말 갑동염증에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래, 이거는 싸먹은 지 오란다. 그리고 온 게 진짜, 예. 모든 면에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예. 살 것 같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예. 그래, 너무 좋아서, 예. 지금 활동에 좋을 때다, 예.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예. 더 싸서, 예. 장기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도 좋고, 제품에 대해서는 믿음성이 강한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는 걸 진일보로 강강해서
0: 예,
1: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0: 예. 예,
1: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예. 제품 응답문은 다 똑같은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의 특수성을 충분하게 리얼하시면 잘 내야 될 겁니다.
0: 예, 예, 예. 예.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내 사촌 남동생인데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1: 예.
0: 근데 광경하 광복수도 있고, 예, 지방간도 있고, 예, 이렇게 배 복수와 나서, 예, 그렇게 영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1: 예.
0: 그 약을 많이 썼는데 어째 아직도 효과 없어서 이런 데다가 또 이 성복회 응답 물었으면 어떤 간에 그래 문의합니다.
1: 제가 지금 그것 딱 이야기하자 하는데 잘 모르셨습니다. 이 제품은 예. 강경화, 강경화 복수, 그리고 예. 담낭에 결석이 있거나 담낭벽이 두껍거나 이런 건 물론 포함하지만 해도 특히 강경화, 강경화 복수, 그 진을 봐 어떤 분들 가운데서 간, 암까지 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예.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효과를 본다고 여기에 확실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 이 새로운 간세포의 생성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특히 간단시향조란 말이 있습니다. 간과 담낭은 억이 돌보는 사이로 되어 있다는 이런 그러니까 콤파지 따라서 좋아지게 되어 있어서 그 복수가 콤파지를 통해서 체외에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남분의 좀 여러 달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근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1: 아, 이 제품 자체는 이구동성으로 모두 좋은 효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3: 예, 이거 먹어보니까 예, 이 각종 염증에 영조
1: 소염 효과로는 드러났습니다. 청열 해독의 효과는 아주 드러난 제품입니다. 예,
3: 예.
1: 안전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작용이 없고. 예,
3: 예. 저는 이렇게 당강염이 예, 젊었을 때부터 이 당강염이 심해가지고 심할적인 통증도 심하고 예, 저리고 아프고 그리고 예, 저기 소변이 자자서 미냐 밤 못 자겠어.
1: 아, 예.
3: 굉장히 이거 수술이 지금 많이 나서서 예, 지금은 예, 다음 배날 잘 수 있으니까 저는 자수가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니까 예, 다음 배날 잘 수 있단 말입니다.
1: 소염외과에는 이 제품이 특수합니다. 예, 예.
3: 아, 예. 그러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때 보이지 소염외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 응담분이 좀 한 반년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런데 여기서 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결국 기관지염을 해서도 저기 고상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진가래가 심하고, 기침이 나온 다음에 내 안을 단정이를 못하게 나오고, 그래서 저 가래가 여기 심했단 말입니다.
1: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녹여 주는 이런 즉화탄하는 데서는 이 제품이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그러던 게, 이 진가래가 지금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랬거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침이 자꾸 심하니까, 예. 특히, 이쪽 보기도 영상하구나.
1: 그렇죠.
3: 얼마 영상하구나.
1: 그렇죠.
3: 그러던 게 지금 좀 맘대로 나가 놀고, 예. 너무 좋습니다. 결국, 저기, 이 위축성 위험을 위해서, 예. 저기, 이민에, 소화 안 되나, 예. 밥을 먹기 싶은 생각도 없고, 저기, 미네 뭐 배고프지도 않고 이렇게 저기 이러던 게 밥 안 먹겠다 그냥 맥없어서 자꾸 들어놓고 했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 증상도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니 맥이 난다니요.
1: 예, 이 제품 자체가 모든 말씀한 대하게 되면 소화 공능에 그렇게 우수하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화가 잘 돼서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드시는 제품 자체에서는 꼭 소화액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른 성분으로는 위백을 자극하게 되어 있지만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0: 윗병을 자극하지 않고 염증을 제거해주면서 소화 공능을 높여주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이게 담즙이 그것도 그 성법배 웅담분 이 담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 공능에 대해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저기 뭐 확실히 정말 무슨 여러 면에서 효과 정말 좋습니다. 심장이 나빠 그런 것도 많이 낫고 내 혈압도 절도 잘 되지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것도 지금 크게 안 나고 이 국가병에서도 지금 많이 저기 나서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확실히 이 정말 금단비라든지 정말 금단이고 정말 이 저기 치료약이 OTC
0: 아 그렇죠. OTC 공약입니다. 예. 예.
1: 정말 효과 좋습니다.
0: 적자는 운당분은 그 보건품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제품 아닙니다. OTC 공약입니다. 예.
1: 예. 그래서 확실히 효과 좋으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저리 들어가 있다 활동도 영조시게다. 예.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좀 이 활동에 참가해서 좀 약을 배달받자고 전화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도 이 성보폐 웅담분을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3: 저는,
0: 예.
3: 예, 저는 주약에 이 담낭염이 심하고,
0: 예.
3: 그리고 전열선염도 있고, 위염도 있고, 어쨌든, 예.
0: 염증, 여기저기 염증 심각하네요.
3: 예. 예. 그래서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이 방송 시작해서, 그때 인천 이하고 사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먹으니까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3: 밥맛도 오고 이 간부위가 좀씨 아프거나 그랬던 것도 이렇고 시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예예예. 예, 예.
3: 예. 그리고 소변 사수도 줄어들고.
0: 예.
3: 그래 제가 효과가 상당히 좋고 이러니까 저희 친구가 이 젊어서 사고를 당했는데 걸리는 후유증이 심해서 그래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그때 사서 어젠마 그거야 뭐 한 거의 한 달 먹었겠습니다.
0: 예.
3: 그런 게 효과가 이 통증 완화되는 게 많이 알린다.
0: 그렇죠. 예예.
3: 예. 그래서 이번에 활도 좋을 적에 우리 같이 좀 더 애쓰고 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0: 건강 기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웅담분은 평간 맥목의 효과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점차 나이 드시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특히 간주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는 간에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간맥목의 효과를 봐서 눈이 부원하고 그리고 안통이 느껴지고 사물을 보는데 모호하게 보이고 현은증이 나고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삼고에 좋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건 흑검이 담낭에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흑검은 동맨합니다. 동맨하는 사이에 어떻게 생존하는가? 자가지방을 분해해서 그것으로서 충분하게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검은 그런 길게 동맨하는 게 없습니다. 흑검은 3달 내지 5달 이렇게 동맹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자가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강한 그 흑검이 담즙을 우리가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삼고가 자연적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혈과 혈액에 문제가 생겨서 뇌졸중이거나 심근으로 쓰러지거나 이런 폐단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데에 다른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위에 간에 도움이 가는 전제하에서 좋은 효과를 보는 삼고를 해결하는 우수한 제품을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웅담분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해도 이미 젊었을 때 골격을 상한 적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사고로 인해서 혹은 또 이렇게 상한 분들 후에 계단에 들어와서도 나이가 들면서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 성보폐 웅담분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한테 좋은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애들, 어른, 노인 모두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2: 네,
0: 애들이
2: 알겠습니다.
0: 경기에도 좋습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송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2: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3: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연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자격과 광고 경영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기록과 경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번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 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계별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규율을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국민의 운명은 국방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위기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이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군사지식과 훈련을 실시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병력법에서 일반 대학교 학생은 재학기간 반드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군 최초의 90년대생 운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국방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일깨워주어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수학과 과장 겸 주임의사 나립영 이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치료와 행동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인데요. 평소에 식단을 잘 꾸리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일상 식단에 꼭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네 번째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빼놓을 수 없죠.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연이 모자라면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공류 등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선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에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또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고,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안녕하십니까.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

0: 추석과 국경절을 맞이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네, 백자방 구복의 칸과기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2각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 한각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강좌에서 말씀드리는 차원이라면 15각을 싸면 20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 물어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5각을 더 얹어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격은 17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각에 490원 하게 되었는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봉약 한각에 외형약 한각은 물어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사면 15각을 물어러 드리면서 100% 물어러 주고 거기에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큰 우대 활동에 속하는데 여러분들 501-775번 501-775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백근을 농축해서 그것도 천년약재를 백근을 농축해서 고온 처리한 다음에 한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우수한 성분 자체로 되어 있는가 하면 유효기가 48개월로 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구복액이 유효기는 2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48개월 유효기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백근을 농축해서 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고온 처리해준 이런 제품이라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화신과학기술집단에서 성도, 그래 사천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질병을 치료하는 특수한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방이 세상에 나온 다음 많은 노인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어보면 아프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 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가지 한 가지 쓰느라면 간에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간을 부리게 되어져서 약으로서 오히려 간을 해치는 이런 과정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품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투골 팬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정말 영어 효과 빠릅니다.
1: 아, 투골태에 대해서 모두 이구동성으로서 절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 예, 저는 이게 허리 지내 아파서 예. 야, 돌아 누울 때보다 그저 지내 아파서 지내 그저 아,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1: 아, 그렇죠. 돌아 눕기도 바쁘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예.
1: 얼마나 힘들면 그 정도겠습니까? 예.
2: 예, 무릎 관절이도 아파서 예. 야, 자그마한 거리도 그저 몇 번씩 심해 하고 걸어서 예.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두근 팬을 먹고 바른 게 야 허리도 좋아졌거나 이 관절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그래놓을까 예. 어제는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이게 그 다리 아픈 줄 모르고 지금 걸고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2: 예. 정말 예. 정말 이게 관절이 아파서 정말 좋다는 약을 먹어도 예.

0: 그래서 야 위를 사서 예 먹다가도 막 부르게 했는데 이 돌팬은 위를 사서 가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예 정말 관절 통증에는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아요.
1: 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0: 예, 효과도 난 다달보다 계속 쓰려고 하면 이 백자반 구비약 문의하자게.
1: 예.
0: 남편이 어제 여지가 소변도 썼고 소화도 안 되고 자꾸 어디든 뛰난다는데 이 백자반 구비약을 먹으면 되겠는지 해 문의하자.
1: 아, 이제처럼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분들 소화도 잘 안 되고 잠자기도 불편하고 심장과 뇌혈관에도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쉽게 추위를 타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는 분들은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100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과학기술 집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서는 되는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는 게 기본일 걸로 인정합니다.
0: 예, 그럼 예, 배달받아 쓰겠답니다.
1: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전화번호 501-775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이 약을 쓰니까, 이 다리와 허리도 아프고, 허리, 다리, 다리 뻣뻣하면서 내리 저림에 아팠단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이 허리가 영 세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허리 아픈 증상과 그 다음에 다리 아픈 게 이게 지금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3: 예. 그리고 걷기도 아주 예. 이전에는 영 다리 영 딱 무겁고 이러던 게 지금 다리가 예. 이제부터 가벼워졌습니다.
1: 아, 예.
3: 그러니까 걸으면 잘 걸습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밤에 이 약을 먹으니까 예, 턱, 그런 너무 잠자.
1: 예, 예.
3: 잠자니까 예. 내가 이제 소변 사수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1: 아, 깊은 잠을 잘수록 그렇죠. 예, 예.
3: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이 제품 자체가 불면증과 건망증을 해결하고 정신이 나게 하고 노년에 들어와서 체력이 많이 허약한 분들한테는 빨리 돌아서게 하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혈압도 심장이랑 다 좋아졌습니다.
1: 당대사, 지방대사가 제대로 완성되게 되어 있으니까 간에서, 예.
3: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이 약은 난 떨구지 못합니다. 난 계속 그것도 쓰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지고 예. 뭐나 기분이 좋으니까 뭐나 일을 하기 싫단 말입니다.
1: 예.
3: 예, 아무런 뭐 불편한 점도 없습니다. 이 약
1: 그렇죠.
3: 계속 저는 계속 쓰려고 하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1: 하루에 한번 주무시기 전에 딱 드시면 이렇게 편리한 제품이 적지요. 너무 우수한 예. 제품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3: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1: 예.
3: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백도방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어떻게 이거, 난감해.
2: 네, 신호 잘 잡고 얘기하십시오.
1: 조금 장소를 조금 움직이세요. 예.
4: 예.
1: 지금 됩니다. 예, 예.
4: 예. 듣습니까?
1: 아, 참 들려요. 예, 예.
4: 예. 저는 어제 이 약을 복용하는 감에 저는 혈당 다 높습니다.
1: 아, 예, 예.
4: 예, 근데 이 맹감은 이 백자방 구복약을 복용한 다음에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아, 모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혈압 조절이 예. 잘 된다고. 예.
4: 지금 혈당도 예,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공복에 한구 팔이 구되던 게 지금은 그래서 치대할 됩니다.
1: 아, 그래요? 어, 예, 예, 예. 대단한.
4: 그래서,
1: 그만하면은 예. 기본상 정상 그 수준에 가깝습니다. 예, 예. 예.
4: 그 다음에 이 맹감은 나는 소화해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는데 이것도 다 용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바로 이 제품이 그런 효과입니다.
4: 예. 그래서 예, 나는 이 그런 맹감 백사방 구호력을 계속 이렇게 복용하고 그 다음에 이 맹감은 톨 테르삼을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다리 지내 아파서 예, 허리 다리 아파서 이 톨 테르 저 다사 되는가 물어봐라.
1: 아, 다리 허리가 너무 아픈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네.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류마티스가 넬레이펑스라면 무서운 질병인가 알죠? 이 질병을 네.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풍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경추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 모두 모두어서 해결하는 제품이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 주는 이런 제품에 속하니까 투걸대의 제품 자체가 언니분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여기 흑개미리 중심으로 한 이런 성분과 더불어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은 소변을 잘 통하게 하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니까 언니분이 선택이 아주 잘 맞는 이런 선택으로 될 수 있습니다.
4: 네, 그 언니도 지금 아, 내 옆에 있는데 자기도 사겠답니다.
1: 죽을 때는 너무 사회적인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4: 네. 예. 우리 나는 백사방을 사고 그렇죠. 그다음에 언니는 두걸티를 사고 이랬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전화번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언니한테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1: 아, 네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저는 백제구복액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 예.
5: 어제 복용했는가 하면 예. 어째 그런지 돈에 들어가서 예. 없는 병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게 때나고 저게 때나고 항상 머리가 힘하고 어지럽고 예. 혈압도 높았다 낮았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저기 잠도
1: 잠자기 힘들어지죠.
5: 예. 때나면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1: 예.
5: 예. 그래서 이 백사방 구복액을 구복했는데 확실히 이 약이 저 농축액
1: 백근 농축액이 한 근으로 된 제품이니까 약 힘이 세죠.
5: 예. 그러나 그런지 다른 약과 달리 효과가 영 빨리 납니다.
1: 아 그렇죠.
5: 예, 예. 머리가 힘하고 어지럽던 이 증세가 없고요. 예. 잠을 못 자서 그러던 게 잠을 지금 잘 자고 있습니다.
1: 그럼요. 예.
5: 그리고 그 다음에 예. 혈압도 잘 되고 예. 소화도 잘 된다.
1: 예. 그렇죠.
5: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서 뭐 빙사가 무슨 가져 갔다가 보냈을때 지금 이런 현상이 없이 영 기억력이 잘 돌아서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이 제품이 공능 주체 충분하게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여사분이 예, 말씀하는 예,
5: 예.
1: 게.
5: 그리고 예 아랫다리 맥이 없어서 영이 저기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도 영 바쁘던 게 이거 구박할까 다리 맥이 오는 것 같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맥이 오고 기혈 보충이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눈이 잘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5: 예. 예. 그리고 정말 눈도 깔깔하던 게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5: 이 한 가지 약으로 이 농축된 이 약 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은 효과 보고 또 얼마도 또 하루에 한 번만 딱 복용할까 예 자기니 30분이나 한 40분 두고 복용하면 잠이 대절로 서로 오는 게 얼마나 좋아서
1: 그 문제 해결이죠. 예.
5: 예 머리가 영 개운하고 정신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백자 구백가 저는 어떻게 해서 너네는 자꾸 비에 생기기 마련인데
1: 그렇죠.
5: 저는 계속 이거 쓰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저기 뭐니까 싸다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네는 그래도 보충하는 방법 가운데서 약물요법 가운데서 본 제품을 선택한 게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5: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백자방에서 이급단방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6: 예. 이 백자방이 정말 야 장수약이 정말 맞습니다. 농축액이 됐고 뭡니까?
1: 그렇죠. 예.
6: 예, 그러니까 약이 농축 이게 신기라만 하나를 한 번 딱 이렇게 잡수고
1: 그것도 주무시기 전에 한 번만 딱.
6: 예, 예. 딱 자기 전에 그래 자니까 나의 야, 어찌서 언제 잠 자자까 이런 살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예.
6: 예. 눈, 이렇게 자고 깨어나면 눈도 별로 환해지니까 정신이 나고,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6: 그 다음에, 예. 원래 밤에 꿈이라면, 예. 그 무서운 꿈 꾼 아무것도 예. 저절에 이렇게 소리치며 깨어나면 그게 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6: 예. 그래, 피부도 이게 또 좋아집니다, 맞습니다.
1: 아, 피부가 좋아집니다. 여기에 들어간 아. 성분 자체, 단사 한계가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

0: 갖고 그러기 때문에 부치 구별해서는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쉽게 감기에 걸리든가 허혈이 나서 어쩌고 하면 뭐 땀을 흘리고 식은땀 이러던 것도 다 해결받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하는 여사분이 말씀한 게 아주 맞습니다. 황계란 성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1: 피부 검술을 안기고 이렇게 뭡니까 그 자미가 비지 않습니까?
0: 네, 선생님이 그렇죠. 자반이 나오는 거죠. 네. 노인성 자반.
1: 그게 없어지고 지난 건 연해지고 별 허리 물수한 게 미용된 것처럼 영도순다.
0: 진심이 네. 자신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1: 네. 그 속이 또 조금 편안하고 소화도 되고
0: 그렇죠.
1: 몸 맥이 난다 그래. 네. 이하고 그래 조금 이제 좀 뭐니까 그래 좀 어떤 몸이 떨어졌을까 조금 약이 느끼는 게 좀 싸다고 그래.
0: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 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 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선생님 계속해서 말씀 주실까요?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도골대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봉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다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는 굳게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봉해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이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하게 말씀하셨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특히 나이 드셔서 간과 콩팥지한 증상이 많이 생기면서 머리가 쉽게 뭐 흰머리가 나고 머리나 수염이 쉽게 휘어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근육과 골격통으로서 힘들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그리고 쭉 하면 추위를 타고 그리고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고 상처 중처 하처에 골고루 상처는 폐하고 심장 그리고 중처는 간, 담낭 비장, 위장 이걸 포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처로 놓고 말하게 되면 배설계통을 놓고 말하게 되는데 콩팥을 위주로 해서 장도를 포함해서 문제가 생긴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이 백자방 구보객을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그리고 검사해보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한두 개 백날쯤 쓰고 가서 그 지방 혈지 같은 걸 검사해보게 되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황계란 성분 자체는 부치 구별하고 토창성 제한도 상처를 빨리 아물고 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가 부치 구별한 걸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며 이제 위에서 얼굴이 이뻐졌다 자반이 줄어들더라 이랬는데 우리 지금 이 환절기에 들어서게 되면 적지 않은 중노년 특히 노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쭉 하면 하루건내 감기약을 드신다 그리고 쭉 하면 또 허열이 나고 후쩍 더웠다 후쩍 추웠다 이렇게 하게 이건 딱 갱년기에만 그런 거 아닙니다. 노년기에 들어서서 이런 증상이 나는 이것도 해결해주는 황계란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오해를 풀어주는 단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번제품 단삼 자체는 또 기혈부속을 풀어주는 이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게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백처의 신성한 초약에 속한 바이초지성이라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기통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상처를 하게 되면 호흡계통을 전형적으로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호흡계통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해결해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파질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황정이라는 역할이 상처, 중처, 하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만 하시면 고추장 맛보기를 하지 마시고 두개백날 세개백날 이렇게 쓰는 사이에 되면 이전에 내가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여기에 공농주치에서 나왔지만 해도 불면증을 해결하고 건망증이 해결받는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해결받는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새벽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전제적으로는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 3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로 되었는데 모든 낮에 온 하루 동안 나가 일한 피가 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물의 간 같은 걸 써보게 되면 완전히 훌 솔에다 놓게 되면 그릇에 놓게 되면 완전히 피가 흥건하게 고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간에 피가 들어오는데 이 간에 피가 들어온 다음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간에 있는 모든 혈액이 해독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일하는 사이에 많은 독성 물질이 혈액이 유통하면서 네. 이런 걸 다 접수하죠.
2: 전화 받습니다. 예.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1: 저도 백자반 900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1: 이 빈가리에서 예, 짬이 없던 게 정상을 되었습니다.
0: 아, 그렇게 말씀한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짬이 정상을 돌았다는 건 오히려 약을 쓰게 되면 짬이가 높아지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과 건파질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OTC 국약이니까 그 말이 아주 적중합니다.
1: 예, 결국 예, 건파질 아파서 예, 양력 예, 아프고 예, 서빈상 아이 나갔다도 또 자주 보고 이랬는데 이 증상도 싹 없어졌어.
0: 아, 그렇죠. 이 제품이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예. 좋아지고 예 심장이 예. 좋아지고 예.
1: 뭐 이렇게 보이던 게 지금 다가지는 거 뭐 예. 잠을 잘못 자던 게 잠을 잘 잡니다.
0: 바로 그렇죠. 예예. 예.
1: 당뇨병이 혈당 조절이 살아야 되는데 혈당 지금 정차입니다.
0: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로 완성하는데 간이 좋아지니까 당대사 지방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1: 예,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배치로 됩니다. 예, 귀도 잘 안 들리는 게 잘 들리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또, 예, 변선한 물에 들였습니다. 머리, 하신 머리 많아. 근데 지금, 잘난 머리, 올라온 머리 다 검은 머리 되어.
0: 밑으로 속머리가 많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로 올라온다고. 예.
1: 네, 예, 이런 머리 아이들에도 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대단하죠. 예, 예.
1: 예, 그 선생님. 또
0: 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각주입니다. 한 가게 398원인데 이때 게다가 170원 잡아밖에 되지 않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하세요. 지금 저희들 투골테라는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있는데요. 이 투골테라는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는 투과한단 말이고 골은 골격이란 말입니다. 테라는 것은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용약이 결합됐는데 제일 우리가 관절통으로 전달될 때겠다며 무엇 때문에 관절통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며 경락이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약각에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종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라는 건 경락이 잘 소통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락이 잘 소통되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골테의 주요한 성분은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흑개미가 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개미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미형 운동 영양 보물꿉니다. 72여 가지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개미는 육지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에 속하면서 50

0: 10kg이 산을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걸태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9월 25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 문화와 풍속 습관이 깃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재미나는 동료와 함께 추석의 음식 풍속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학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우리나라 옥토끼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추석이면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이 있죠. 바로 월병입니다. 월병은 둥근 달 모양의 맛있는 소가 들어간 음식으로 북성식에 이미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월병은 단합과 화목을 상징하는 음식입니다. 추석밤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며 맛있는 월병을 즐기곤 하는데요. 또 재미나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앞날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정춘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보름달을 보내드립니다.

월병은 맛이 정말 다양한데요. 지역에 따라 저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동, 광서 등 지역 사람들은 주로 광식 월병을 먹는다고 합니다. 광식 월병은 껍질이 얇고 소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소로는 달콤한 련밥이나 오리알 노란 자위가 있습니다. 리선봉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하미자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야영의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광동 조산 지역에서는 주로 조식 월병을 즐기는데요. 조식 월병은 흔히 녹두, 오리알 노란자위 그리고 해산물을 소로 합니다. 절강 강서 지역 사람들은 소식 월병을 좋아하는데요. 바삭한 겉껍질이 특징이며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어우러진답니다. 최태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하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보고 싶은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월병 외에도 다채로운 추석 음식을 즐기는 전통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섬서 지역에서는 추석이면 집집마다 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 빵을 단원빵이라고 부른답니다. 보통 직경이 약 20cm의 둥근 모양이고 우 아래 두 겹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단원빵은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진 추석 음식이랍니다. 김예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혜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씨름을 보내드립니다.

복근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오리를 먹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쯤에는 오리가 통통하고 맛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복근에서 산출되는 빌랑토란과 오리를 함께 조리하는데요. 그 맛이 정말 일품이랍니다. 절강 강서 지역 사람들은 추석에 게를 맛보면서 제철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또 풋콩을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추석에 풋콩을 먹는 것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승걸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가의 보루물을 보내드립니다.

지역별로 다양한 추석 음식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그 음식들에 깃든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이 따뜻하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태룡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둥근 달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술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전통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향의 보름달을 준비했습니다. 추석은 한 해의 결실을 거두고 보름달 아래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날이죠. 또한 고향 산소를 찾아 벌초하며 고인을 그리고 혈육의 정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노래와 함께 보름달처럼 둥글고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수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도철초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 주머니는 쌀 하나 없이 텅텅 비어 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 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1: 배고 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0: 두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보았지만은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1: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0: 두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놓고 씹었다. 보리살은 금방 바닥을 보였다. 소년은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조금씩 피었다. 하지만 기운이 딸리는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도철추는 보리가 조금 남아있는 식량 주머니를 쥐고 한참 머뭇거리었다. 남은 식량을 모두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돌려먹었다.
1: 그래, 사람을 구하려면 제대로 구해야지.
0: 그는 어린 전사의 손을 잡고 남은 보리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냈다.
1: 먹어, 먹고 나면 기운이 날 거야.
0: 소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자리에서 볶은 보리살을 모두 먹어 치웠다. 두철추는 남은 물도 몽땅 건네주었다. 소년은 기운을 차리는지 배시시 웃었다.
1: 이제는 괜찮아? 응?
0: 두철추가 물었다.
1: 예, 기운이 좀 납니다.
0: 소년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1: 동지는 선전돼 있지? 어?
2: 네. 설사를 지날 때 본 것 같아서 콰이바를 치면서 공연을 했지.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준희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다들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던데요?
2: 난 두대장장이라고 해. 별명이지.
1: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처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0: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리를 걷자 두철추는 어린 전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1: 나는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 챙겨야 하니까 먼저 가도록 해.
0: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총히 길을 다그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거친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자니 당황하여 너무 서두른 것인지 한쪽 발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마음이 급해서 발을 뺀다는 것이 그만 다른 발마저 빠지고

0: 말았다. 도철초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몸서리치던 모습이 잇따라 머리에 떠올랐다. 두 발을 빼려고 움직였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빠져들어갔다. 침착해. 금방 누군가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철초는 또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컹한 흙이 허벅지를 삼키었다. 이럴 땐 오히려 눕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 주위가 모두 진흙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두철초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가랑비가 조금씩 흩날리었다. 담이 큰 두철추도 이번만큼은 가슴이 서늘했다. 행군하는 길이니 어딘가에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터였다. 목이 터져라 외치다 보면은 누군가 듣고 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쥐사병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해줬던 일도 생각이 났다. 두철추는 큰 소리로 외치었다.
1: 동지! 동지!
0: 어디에서도 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오늘 정말 끝장인가 보군. 두려움은 더욱 그만 갔다. 몇 번 몸부림을 치자 이제는 허리까지 잠기었다. 그래도 두철추는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다. 날이 새면 언젠가는 수용대나 뒤따르는 부대가 지나갈 터였다. 더 빠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한사코 땅을 짚었다. 이렇게 내일까지 버티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내 앞을 바라보았다. 흐리터분한 가운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 붉은 별이 달린 홍군 모자를 쓴 대우가 보이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주은이에서 리소와 함께 폭죽을 들고 홍군을 맞을 때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철추는 비가 내리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손은 여전히 땅을 짚고 있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났다. 그는 물통을 꺼냈다. 안에는 물이 몇 모금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두 모금 마시고 나니 후련했다. 그래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풀잎을 뜯어 우걱우걱 씹었다. 하지만 너무 쓰고 떫어서 곧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죽은 말뼈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제 본 말보다 덩치가 더 큰 것 같았다. 고기도 꽤 많이 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키워가면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자 횃불 예닐곱 개가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사람들이 마침내 두철추 곁에 이르렀다. 앞장선 사람은 리소후였다. 하지만 두철추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뒤였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머리와 넓은 어깨만이 질탕으로 삐죽 솟아있었다.
1: 패정동지! 패정동지!
0: 리소우가 가슴이 찢어질 듯 두철추를 불렀다. 리소우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0: 수많은 홍군 전사들은 바이야이라는 마을 이름을 잊지 못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태우른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한다. 잠에서 깨어난 모태똥은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 났다. 어제 바인야이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다. 호위병이 방으로 들인 뒤에 자리를 펴주자마자 모태똥은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길로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깨어나 보니 그 집은 소똥을 한무더기 한무더기 쌓아 벽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방은 꽤나 컸다. 문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신령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은 것이 보이었다. 상에는 념주가 놓여있고 바닥에는 부들방석이 깔려있었다. 서장 사람들의 불경을 읽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소똥을 떼는 화덕이 있고 지붕창이 나있었다. 호위병 옥꼬마와 심꼬마는 화덕 앞에 앉아 물을 끓였다. 기에 담긴 소똥을 화덕에 넣으니 불이 활활 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도 코가 맵지 않았다. 두 호위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였다. 드디어 조지를 빠져나왔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를 지나며 수렁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모태똥이 끌어내 주었다. 모태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 이렇게 잘 자보기는 처음이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무슨 침대길래 이렇게 편안할까? 어?
0: 그러자 심꼬마가 풀깔개를 젖히며 웃었다.
1: 그러게요. 잘 보세요.
0: 침대 밑에는 마른 소똥이 잔뜩 깔려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물이 끓었다. 모태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집을 나섰다. 이 고장은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집 모양새는 흙수의 로허와는 또 달랐다. 어디로 눈을 돌리던 소똥으로 지은 집뿐이었다. 집집마다 세워놓은 장대에는 길고 좁더란 흰 천을 매단 깃발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장 문자가 적힌 깃발 모양의 흰 경번들이 펄럭거리었다. 마치 바람이 경을 읽는 것만 같았다. 모태똥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남쪽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버드나무 가운데는 아름드리로 굵은 것도 도로 보이었다. 추운 고장인지라 아주 더디게 자랐을 터이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숲 곁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렀다. 들판에는 아침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들꽃이 가득하였다. 모태똥은 숲을 나와 남쪽을 바라보았다. 초지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직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몇 사람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잠이었다. 멀리 안경을 쓰고 헐렁한 두루마기를 입은 서특립이 보이었다. 그는 지팽이를 짚은 채 곱비를 쥐고 말을 끌고 있었다. 마루에는 웬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각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리행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옷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져 있었다. 안경은 한쪽 다리가 끊어져 흰 실을 매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수염도 더부룩하였다. 모태똥이 걸음을 다그쳐 다가갔다.
1: 서 선생님, 서울이

힘드시죠? 나는 문제 없어. 사각자가 힘들 거야. 사통님이 말했다. 자네들은 나더러 왜 말을 타지 않으냐고 자꾸 타박을 하지만, 어? 자, 보게. 이만하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나, 어?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이번에도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모태통이 웃으면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이 아이가 아프다니 조제 두고 올 수 없지 않은가? 어? 그런데 서특립이 두루마기 밑으로 붉은 바지가 삐죽히 보였다. 아니, 선생님, 바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에? 모태통이 놀라며 물었다. 어쩔 수가 있나. 바지가 너무 헤져서 붉은 천을 얻어가지고 키웠네. 보게 새색시 바지보다 더 산뜻하지 않나? 어? 서특립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농담을 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모태동은 곧 쓰러질 듯한 사각자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어르신, 말은 어쩌고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에? 사각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리앵도가 끼어들었다. 남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어느 간부한테요. 기조에서 이질이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동동 부어 말이 아니더라고. 한 걸음도 못 걸으니 당장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라 사르신께서 말을 내놓으셨어요. 금상을 건널 때 그만 무리에 또 내려갔지요. 그 간부는 어르신한테 와서 죄송하다며 한바탕 울었고요. 사르신께서는 밀려 내려갔으면 간 거지 어쩌겠느냐. 나도 걷는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모태똥은 사각자의 부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어쩌면 이토록 쇠약해 지셨습니까? 양식을 모두 젊은이들한테 주고 어르신은 나물만 드셨거든요. 이번에도 이행도가 옳은 말을 받았다. 연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네. 사각자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하였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포트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리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지고 오셨죠. 척 보니 사각자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리앵도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8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남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행복은 내일부터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사실 행복은 지금부터이고 그날그날의 행복을 외면하지 말고 즐겨야 합니다. 살만하니 떠나는 게 인생이라고들 합니다.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작은 행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순간의 삶을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는 수필 몇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혜봉 씨의 수필 생의 이미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이미지 주혜봉. 고향 마을에 노교원이 급병으로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출상한다는 부고를 받은 나는 놀라운 심정을 부담고 곧바로 화장터로 향했다. 화장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전에도 가끔 화장터에 다녀오면서 목격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행한 것을 접하기는 정말 처음이다. 모두 낯익은 고향 사람들인지라 스스럼없이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저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노교원이 돌아간 것을 두고 비통함과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더불어 살아있는 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조용히 품게 하는 공간. 또한 이곳 화장터임을 처음으로 새삼스레 느꼈다. 그곳을 다녀온 후에 나는 좀처럼 마음을 평온시킬 수가 없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낱 이름 없는 평범한 교원의 죽음을 두고 그토록 진정 애달파하고 슬퍼하며 그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오래도록 그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니 말이다. 기실 더듬어 보면은 그에게 그 어떤 화려한 경력이 있거나 또 큰 인물로 되어 무사람들의 부러움 같은 것을 자아낸 적도 없었다. 있다면은 몇 년간 시골 학교에서 교장 노릇을 한 것뿐이다. 그것도 50줄에 들어서자 젊은이에게 선뜻 자리를 넘겨주고 평교원의 신분으로 제2선에서 조용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왔을 따름이다. 사람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한다. 그 삶이 행복한 삶인지 불행한 삶인지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만족을 느끼며 행복해하며 누구는 불쌍하다고 탄식하기도 한다. 또 삶에 대한 의욕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 고운태를 느끼는 사람, 애착을 갖는 사람 등 모두 각양각색인 것이다. 그 각양각색의 사람 중에서의 한 사람이 바로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투정질 없이 가난하지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생활의 애착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동질해온 적임자, 저 세상으로 너무도 급급하게 떠나간 선배 교우님이 아닌가 생각된다. 자식 셋의 로무 한 분까지 하여 여섯이나 되는 식소를 보잘것없는 자신의 월급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애들의 학비 대내라 저금 통장을 가질 여유도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그 가정은 그의 현명함과 따뜻한 인간에 그리고 지혜로 하여 구김살 없이 영위됐던 것이다. 외국 나들이로 돈을 뭉치로 벌어들이고 그래서 웃음 주머니 흔들흔들해 할 적에도 그 많은 수걱수걱 학교로 발길을 옮기며 매일매일 글 가르치는 것에만 전념해온 괴상한 사람. 마을에서 생일집이나 잔치집에서 그토록 청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되며 얄미워

정도로 사양하다가 동네 상사 집에는 그 누구보다도 첫사람이 되어 거리낌 없이 시신을 주무르는 사람. 출국 하의 바람으로 교훈이 부족하게 되자 혼자서 두세 몫을 담당을 하며 얼마 안 되는 콜릭에 들이지만은 그들의 어린 심령에 그늘이 질세라 매일 운동장에서 그들과 숨바꼭질하며 웃고 떠들던 그. 그러고 보면은 그런 기세를 세상을 놀라게 큰 일을 한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해낼 수 있는 일을 그저 말없이 애착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해나갔을 따릅니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두 움지고 따라 나서겠어? 너무 큰 떡만 바라보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기 재신에 맞게 매일매일 제 앞에 일을 어김없이 참답게 하는 것이 결국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 20년 전 같은 학교 같은 교연조에 마주 앉아서 나를 부함한 젊은 교원들이 마음을 못 붙이고 들썩거릴 때마다 입버릇처럼 뚱겨주던 일겨옵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마냥 그의 말소리가 귓전에 쨍쨍하다. 그랬다. 어쩌면은 오늘을 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유감없이 착실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서인을 놀려오는 굉장한 일을 해야만이 참인간이 되고 돋보이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질구려한 일일지라도 후회 없이 착실히 해나가는 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찌와 갈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줄 수 있을 때 역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며 생의 부담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만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고 누군가는 갈판 적이 있다. 이것은 오늘 이 순간만이 틀림없이 내 것임을 강조해주는 말이며 오늘을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닐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쩌면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산업화의 물결로 심신이 적셔진 특정된 오늘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은 어제를 돌아보고 한숨 짓기도 하고 내일이 또 있음으로 해서 무의미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한다. 어제도 내일도 생각지 말고 오늘을 우선 잘 살아감으로써 영원한 오늘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내 가정을 사랑하고 오늘 내 맡은 바 수업을 후회 없이 끝마치고 오늘 내 포전을 알뜰히 가꾸지 않으면 오늘을 사는 보람은 없는 것이다. 밭에서 풀 한 포기 뽑고 주방에서 접시 하나 씻는 일일망정 나름대로 사명을 느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생은 즐겁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다. 필경 우리는 모두 오늘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의 이야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혁혁한 것이었다 해도 도레일의 설계가 아무리 방대하고 황홀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뿐인 것이다. 영원한 오늘의 연속이 지나간담 언젠가는 우리는 마지막 밤을 맞이하게 된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부끄럼 없이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있다면은 오직 오늘을 부끄럼 없이 유감 없이 열심으로 산 사람들일 것이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지라도 작은 행복을 소중히 받아안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아픔과 곤경을 내 것으로 함께 느낄 줄 아는 인간된 도리를 간직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영위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름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며 무사람들의 기억에 메모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인간의 가치평가는 결국 주어진 생활권 내에서 나름대로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요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의 행복은 지난날의 화려한 경력이나 추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황홀한 미래 꿈에 있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이다.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삶에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온 삶에 있는 것이다. 그 주어진 삶이 둥글든 모나든 간에
그러고 보면은 한낱 이름 없는 평교사의 죽음을 두고 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아쉬워하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기도 하다.

네, 이어 천숙 씨의 수필 대상포진의 교훈을 감상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교훈 천숙.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도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으리라.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준비 없는 이별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삶의 수순이고, 또 누구나 종용하거나 재촉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이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건 슬픈 일이다. 그러니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더라도 내 삶을 껴안고 최선을 다해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예의가 아닐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40대까지만 해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왔는데 50대가 되니 삶에 대한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됐고, 60, 70대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건강한 사람이 최고라고. 나이 50대 줄을 서고 보니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다. 40대까지는 두려운 것이 없었고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50대에 들어서고 보니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욕심도 조금씩 줄어들고 예전에 용

못하던 일들도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언젠가 나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대상포진인 것을 몰라서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 한의원에 가서 침을 두어 번 맞았다. 하지만 효과는 없고 옆구리가 이상하게 콕콕 쑤셨었다. 나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날은 저물어 가고 그 이튿날이 휴일이라 꼬리를 붙들고 산책길에 나섰다. 예전에는 산책길에 나서면 지나가는 여자들의 옷과 몸매에 신경을 쓰면서 몸매가 예쁜 여자들을 보면 같은 여자라도 눈길이 끌리고 마음속으로 도전장을 던지기도 했지만 아프고 보니 뚱뚱하든 못생기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 마냥 나쁜 병이라도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병에 좋은 병이 어디 있으랴?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데 내 삶에 별로 남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앞을 가려 더는 힘겨운 걸음도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자풀 속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다. 속으로 못된 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 이튿날 나는 두려움을 안고 큰 병원을 찾아갔다.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날들과 순간들을 생각하며 그 순간들이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됐고 만약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나의 진료 순서가 되자 나는 긴장한 마음을 안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의사 선생님은 증상을 듣고 보자마자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했다. 처음 들어보는 병명에 나는 당황해하며 의사 선생님께 되물었다. 그게 무슨 병인데요? 고칠 수 있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그럼요, 낫는 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통증이 심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줬다. 우선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나는 다른 것 생각할 겨를 없이 활짝 웃었다. 천근이나 되는 돌이 마음을 지지 누르는 듯하던 시름이 싹 가셔졌다. 의사 선생님은 진통제와 항생제, 바르는 연고를 처방해줬다. 그날부터 나는 근 열흘 동안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아픈 옆구리를 붙들고 매일 4km씩 걸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치료한 결과 거의 20일이 되니 대상포진은 완전히 나았었다. 그 후부터 삶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이 무시로 생겨나면서 나로 하여금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로 갖게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과 꼭 해야 할 일들, 내가 고쳐야 할 버릇들, 내가 배워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의 일상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갖게 됐으며 그에 따르는 실천 방법도 고민을 하게 됐다. 힘들고 마음이 착잡할 때면 가끔씩 그 메모장을 펼쳐보곤 했다. 그러면서 욕심은 줄이기로, 성격은 유연해지기로, 그리고 예전에 용서가 안 됐던 많은 일들을 용서하기로 했다. 대상포진은 나에게 적지 않은 고통을 줬지만 또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적지 않은 인생 천리를 깨달았다.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이며 평시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변화많은 삶의 흐름 속에서 어찌 좋은 일만 있으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상포진처럼 이런저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피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고통을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이후에는 더 건강해질 수 있으며 내가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인, 의, 뇌, 지의 네 가지 덕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분투한다면
어떤 일이 닥친다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는 순간들이었다.

0: 네, 그래서 작자는 뜻하지 않던 병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소중한 인생 천리를 말하면서 살아가며 봉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면서 지금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어 최균선 씨의 수필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를 감상하겠습니다.
1: 살며 느끼며 생각하며 최균산 숲근을 어린 푸르에 큰 대자로 누워 나무가지 의해 짓겨진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떠오르는 상념들을 이리저리 풀에 걸고 있다. 내 잔등 밑에서 풀들이 무참히 꺾여지며 가냘픈 신음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나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비가 앉던 꿀벌이 앉던 그리고 무거운 배짱이가 뛰어오르던 식을 줄 모르는 반감으로 수없이 허리 굽혀 대자연의 구석진 곳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준 풀들이다. 작은 풀은 그렇게 드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천지간의 대화를 나누며 한 계절을 살아간다. 바람은 분명 속삭였으리라. 그 아프고 슬프던 모든 일들을 잊으라고 원래 홍천 세계가 아니던가. 가는 걸음에 한바탕 흙먼지를 날려 그 모든 쓰잘것 없는 기억들을 매장해 주겠노라고. 차분히 내리던 봄비도 분명 속삭였으리라. 비는 먼지로 얼룩진 대지 줄줄 이 6월의 련가를 쓰면서 충고를 했으리. 이슬아, 이 먼지를 씻어내리는 것처럼 하늘의 눈물로 너의 지옥을 씻어주려한다고 풀들은 내일을 지켜 다저곳이 듣고만 있었으리라. 그래, 얼마나 많은 생활의 갈피들이 번져졌던가. 나는 자신이 이 드넓은 대천세계에서 작은 풀 한 폭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공연히 슬퍼진다. 적어도 저기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은 살아야겠는데 생활이 각축장이고 생활이 고통과 비의 창고이며 생활이 한여름날 서늘한 그늘이었기에 더구나 의기소침해져서 작은 불에 매달리는 나 아닌가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오락장이고 싶을 것이다. 즐겁고 즐겁지 아니한 것은 부동한 시간에 부동한 지점에서 말 달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늘 그것들 사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행복을 느끼는 인생 자세가 바로 일종 행복을 만드는 능력이요. 몸가짐을 모르지는 않는다. 멋스러운 서정신은 꽃피는 아침이나 달빛 아래 읊어지지만 일상생활 마당에는 오직 밥지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문이 있을 뿐이다.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취하면은 세계가 자기 것이 되고 깨어나면은 자기가 곧 세계가 되는 멋에 고달픔을 잊어가며 사는 우리 인간들이 아닌까? 인생길의 매 굽이는 물이 흘러가면서 만드는 돌의 굽이지만은 그렇게 흔적을 남기고 흘러가버린 물은 자기가 흘러지는 기슭에 별로 미련이 없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든 생활의 배경 앞에서 울고 웃는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멋이고 생명운동의 표현이다. 생명이 일단 불타오르면 내심의 도화꽃은 이미 활짝 피어있을 때고 아무도 그 찬란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생활의 불꽃은 노상 단번에 튕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명멸하면서 인내로 튕기는 것이다. 물론 단번에 성냥을 그어 불길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삶의 일종 예술이다. 그러나 생활 속에는 많은 결함들이 있다. 그것을 담담하게 접수하고 대하는 것도 역시 가장 적극적인 일종의 생활 태도다. 그러나 금전욕이 팽창하고 명예욕이 범람하는 현시대 사람들은 명함잘 지금에는 빈자리가 없이 무슨 뭐뭐뭐 장이요 무슨 뭐뭐뭐 원하고 꽉 박아야 성차는 것 같다. 자기 이름 앞에 규정어를 붙이거나 혹은 이름 뒤에 설명이 적을수록 더 개운하게 더 자제적으로 쾌락하게 사는 것이련만은 왜 나는 그냥 내 이름 앞에 무슨 무슨 규정가가 붙도록 안달복달했던가.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나서 그 모든 게 우습고 유치하게 느껴질 때더구나 자신이 가수로와 보인다. 즐겁고 슬프고 고통스러웠고 행복했던 지난날의 뉘앙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피 흐르던 상처도 세월 따라 그 아프던 기억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휘청거리고 비가 오면 비 속에서 가란목을 축여가며 이 지상에 존재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이라도 행운이고 삶에서 소중한 것이 아니겠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추억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유일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 현재일 뿐인데 현재를 보면 과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과거가 무슨 의의가 있는데 사람들의 집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다. 창턱에 비닐 꽂고 진짜로 생각하면 진짜 꽃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보는 대로 느낀다. 누구나 자기가 보는 만큼의 안광으로 세상을 느끼고 살아간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을 우물 아구리만큼 큰 줄로 알듯이 세상은 있다고 다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너무 많은 것이 보인다면 대뇌 중추는 너무 많은 자극의 바다에 빠져 익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뇌는 감수의 선택성 기능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옛날 늙은이들은 시끌벅적한 세상을 한눈 감고 한눈 뜨고 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세상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인다. 내가 농토에서 밭 갈고 김을 맬 때 붉은 차르륵이 보습날에 검질개에 달라붙어 애먹던 안굽의 논뱀이가 내게는 곧 세상이었고 모아산날에 살이 긴 공밭나래가 끝이 보이지 않은 세상이었으며 사갑의 수확철 숨에 차서 헝헝거리며 한 광주리씩 메나르던 그 비탈길이 내 인생길이었다. 그러나 후반생에 접어들어서 숙망의 첫 교단에 올랐을 때 10년 광란의 시대 문화의 숙밭에서 소년 시절을 키우다 보니 구지역을 잃어버리고 시들해진 아이들의 그 눈이 내가 보는 세상이었고 잡초무성한 심령의 골짜기 지식의 감로수를 대여주고 그 색바랜 눈동자들의 지식의 들창이 활짝 열려있음을 새겨주는 것이 나의 전부의 세상이고 내 삶의 온건 마당이었다. 시골 학교에 옮겨가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나에게는 사면을 둘러싼 우중충한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문득 산마루에 동체를 걸린 밝은 달을 보며 신비로운 산의 높이와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되었다. 죽음은 요심론적이긴 하지만 세상은 내가 느끼는 것만이 보이고 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존재가 나의 인식 대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식 대상이 곧 존재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그냥 모르는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다 보지 못하고 다 느낄 수가 없는 너무나 넓은 세상이다. 세상을 다 보고 세상을 다 알고 죽는 사람은 없다.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그들 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는 것들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보다 보다 많은 슬픈 것들이다. 세상에는 내가 보는 것만이 존재하고 또 보는 대로 있기에 내가 보고 싶을 대로 현현되는 세상이게 그래서 사는 맛이 있게 된다. 아침에 뜨는 해 곱게 물든 저녁 노을 밤하늘을 수놓은 별물이 둥글고 이지러지는 달 부는 바람 흘러가는 구름 늘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 있건만

등에 비춰드는 것들은 지나쳐버린다. 세상에는 터벅터벅 걸어야만 하는 울퉁불퉁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꽃마차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탄탄대로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초점이 변할 수도 있건만 너무 눈에 거스르는 것만 마음에 담아둔다. 지겨운 장마철 구질거리는 목장구름이 한없이 밉다가도 그것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을 가진다면 저 구름 위에는 눈부시고 따스한 태양이 변함없이 웃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씻은 듯 개인 나를 바라며 평온한 마음을 다시 찾게 될 수 있건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해석하는 만큼의 인생을 산다. 스스로 약자라고 단정을 하면 정말 약자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진다. 스스로 용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매사에서 뒷걸음을 치게 된다. 견뎌내고 싶지만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십상팔구 이기지 못할 것이 확정이 된다. 질까라고 생각하면 진다. 세상을 헤쳐 간호하면 성공은 의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리한다. 스스로 남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앞설 수가 있다. 인생이란 전쟁터이다. 언제나 더 강하고 더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만은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긴다. 인간이란 누구나 자신의 해석한 만큼의 생을 살아간다.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전적인 정의에 만족하지 말고 그 반도로 직접 들여다보고 부딪혀 볼 일이다. 복 속에 화가 있고 화 속에 복이 있었다. 내가 시골에 가게 된 것은 처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화였지만 몇 년간 시골 체험이 있었기에 아이들 교육은 도시에서 보다 훌륭하게 완성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고 도시 학교에 전근할 수 있는 천방백교로 기회를 발굴을 하며 분만하게 됐다. 그때 그렇게 현재 만족하고 있었더라면 내 아들은 그저 평범한 농군이 됐을지도 모른다. 풍요로움의 뒤에 반드시 빈곤이 있고 빈곤이 뒤에는 우리가 찾지 못한 풍요가 숨어있다. 나는 몰락 가정에서 인생을 시작하다 보니 지지리도 가난한 동년을 보냈고 청년 시절을 거쳐 전반생을 쭉 내리 못생긴 새끼 오리처럼 동란의 시대에 소외당하고 몰리면서 가난한 농부의 생활의 철저하게 속속들이 찌들어버렸다. 그것이 오히려 막연하게 그지없으나 내 운명을 바꾸어보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끈질긴 욕망을 불태워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 정신적 빈곤이 나로 하여금 역반심리를 가지게 하고 이미 온 세상을 끝까지 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져먹게 하였고 몇 번이나 구접스러운 생을 뒷산 참나무 가지에 걸렸던 비겁한 생각을 던져버리게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갈수록 내 마음밭이 자꾸만 척박해지고 메말라 간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 늘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곁눈질했다. 내 마음밭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못하는 것이 그들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늘 불안한 것도 외로움에 못이기게 되는 것도 가슴 속에 불평 불만이 마른 재무지처럼 풀썩 거릴 때도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들이 내 마음밭에 잡초를 심어놓고 그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불평에 애끓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남들처럼 가지지 못하게 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빼앗긴 것으로 알았고 내 기쁨도 희망도 다 남들 때문에 시들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감을 가지고 실망하게 되는 것도 다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세상. 다른 사람을 포용할 빈자리가 없이 리기심만 가득 차 있고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과 남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없이 척박해지고 메말라버린 마음밭을 휘딱 갈아엎고 찰랑찰랑 넘치도록 사랑의 강로수를 관계하고 그 모든

그것의 상징인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한 알 고이 심어 향기로운 인생의 꽃이 필 수만 있다면 장차 인생록에 흐지부지하게 숨김표를 찍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지혜를 조금 깨닫게 되고 보니 이미 인생의 종점에 와있다. 지금 풀밭에 누워 그래도 전에는 나도 피가 설설 끓던 청춘이었다고 훈훈한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나는 제 딴에는 늦각이나마 문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인은 우선 마땅히 패기가 있어야 하고 불에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게 내게 없으니 삼류 문인에서 종지부를 짓게 됐고 사회의 양심인 지식분자가 되기 열 번도 더 들렸다. 기껏해야 지분자로 남을지도 모른다. 세상은 참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살게 돼 있지만 자신이 보는 만큼의 세상을 살고 해석하는 만큼 느끼게 될 뿐인 줄을. 네, 그래서 작자는 세상은 자기가 보고 느낀 만큼 해석하면서 산다면은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며 세상을 관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물질적인 향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영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오늘의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도문 변경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변경 우세에 입각해 문화 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며 자원 우세를 부민 치료로 전환해 흥변 부민의 새로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계열 보도에서는 도문 331 국도에 의탁해 흥변 부민 새 화폭 그려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입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의 낭만적인 의미에 이탁해 대상은 변경 풍광과

현지 역사문화 맥락, 민속 풍정을 깊이 융합하고 주변 민박과 연동해 숙박과 관광이 일체화된 문화관광 새 지표를 구축했습니다. 대상은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관광객 흐름을 성공적으로 흡수해 경유를 체류로 바꾸고 변경자원 우세를 대중들의 치부 경도로 전환했습니다. 월청만 풍경구에 들어서면 독특한 분위기의 혼인, 사랑 주제 경관이 차례로 펼쳐지고 당나라 풍미의 고풍스러운 요소들이 곳곳을 장식해 변경 특유의 낭만적 정취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유치 변경문화 관광 대상인 이 대상은 총 투자가 5,380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변경 자연 풍광, 조선족 민속 문화와 혼인 사랑 IP를 깊이 융합해 331 국도 변경 관광선의 새로운 문화 관광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박미령입니다. 이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현지 관광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모든 부분이 다 괜찮고 젊은 이들이 사진을 찍기에도 적합하며 연인들이 함께 찾아와 관문 돌파 같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아주 많습니다. 331 국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331 국도 연선에 건설됐고 도문 변경 통상구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관광업 발전에 입각해 일생일세 사랑 IP 풍경구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연변은 물론 도문의 관광에도 새로운 특색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월청만에서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월청진 백룡촌 중국 조선족 백년부락이 있습니다. 월청만이 새롭고 낭만적인 현대 문화관광 방문 명소라면 백년부락은 조선족의 백년 역사와 생활의 숨결이 축적된 곳입니다. 하나는 현대, 하나는 고풍적인 멋으로 331 국도 연선에서 서로 호응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백년부락에는 조선족 전통 민가 13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백년 고택은 토목 구조로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민족 건축의 특색을 한껏 보여줍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도로가 마을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민박과 특색 음식업도 잇따라 발전해 현지 대중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섭도 류행가 연맹 회장 류호입니다. 이번 자가운전 활동은 제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우선 길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고 다니기도 좋아졌습니다. 또 길을 따라오면서 많은 조선족 마을을 지나고 조선족 옛 건축물도 많이 봤으며 조선족 가무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조선족 이민들이 정말 노래와 춤에 능하다고 느꼈고 우리도 함께 참가했는데 아주 흥겨웠습니다. 백년부락을 떠나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량수진의 길림성 도문강 제약유한 회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문에 19년간 뿌리내린 이 본토 선두기업에서는 인삼 등 장백산 산지 약재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사의 생산액은 1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 자원에 의탁해 조성한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박원은 3A급 향촌 관광 경영단입니다. 문박원은 3관 1원을 핵심으로 조선족 민속생활관, 서화관, 수석관과 민속민가관광원을 하나로 융합해 공업관광, 건강양생관광, 민속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이름을 듣고 단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맞춰 문화관광부대 시설을 승격해 국도의 관광객 흐름을 관광수입과 제품 판매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우리는 주문 재배, 중약재 신층 가공, 특색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해 산업 효익과 민속 특색, 변경 정서를 두루 갖춘 1차, 2차, 3차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교통 병목이 타개되고 연선 문화 관광 거점들이 연결되면서 도문의 문화 관광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도문시 변경 일전의 관광객 접대량은 연인수로 277만 명에 달했고 관광 종합 수익은 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의 견인에 힘입어 덤시는 산업 역량 강화로 변경 발전의 내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과 농업 공업 융합을 강화해 대중의 소득이 늘고 변경이 안정되는 흥

0: 연변 분위기를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연변도 로후 영업용 화물차 폐차갱신 보조금과 관련해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가 실시됩니다. 차 소유자는 반드시 먼저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수해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에 따르면 이번 사전 등록 개방 시간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차 소유자는 제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을 완수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난 후 관련 부문에서는 자금 총량 통제, 선착순, 자금 소진 시 종료 원칙에 따라 자격을 확정하며 5개 근무일 내에 문자 메시지로 자격 확인을 받은 차 연락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 도로운수과 3.1군 위역봉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사전 등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먼저 기초 정보를 작성합니다. 지역은 연변주를 선택하고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보조금 류형을 선택합니다.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모두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자신의 실제 정황에 따라 단순 폐차인지 폐차 후 새차 구매인지 아니면 새로 신에너지 도시 전류통 체계 배송 화물차를 구매하는지 선택합니다. 그중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화물차 폐차 후 새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폐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폐차 번호판 번호, 예를 들어 길 H12345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윈코드 사용자 명칭, 폐차 류형 등 세 가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다음 자동차 합격증이나 차 일치성 증서 등 서류와 대조해 차 배출 단계를 선택합니다. 국 3단계 이하인지 국 4단계인지 선택한 후 차 운행 허가증에 따라 최초 등록 일자와 강제 폐차 일자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 최종 말소 일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의 보조금 한도를 남겨둬야 하는지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차가 이미 폐차를 완수했다면 자동차 말소 증명서에 적힌 일자대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차가 아직 폐차되지 않았다면 신청하려는 보조금 등급과 결부해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 구매한 차 정보도 실제 정황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에너지차를 구매했다면 배출 단계는 없음을 선택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면 신에너지 류형이라는 공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에 0-1로 아쉽게 패하며 동북축구연맹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강웅원이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공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11분경 리지니가 프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에 올렸지만 상대 골키퍼가 쳐내며 공은 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분경 심양 대표팀이 박스 안에서 선제골을 성사시키며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 들어 79분경 장수영이 박스 안에서 슛을 날렸지만 공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이어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최종 0-1로 패하며 최종 4위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3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며 끝까지 분투한 나젊은 연변 선수들은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연변 축구팬 려서호입니다. 연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정까지 와서 선수들을 보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장신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의 원정 경기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을 지지하려 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 힘내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강웅원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아쉬움은

0: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 동북축구연맹전을 기대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우선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계속 노력해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올해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우리 팀은 아쉬움도 있었고 수확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선수들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의 역사에 자기들의 자취를 남겼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우리 주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은 현장 축구팬들에게 연변 특색이 짙은 민속문화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3위 쟁탈전에서 펼쳐진 따뜻하고 생동한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열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경기 전부터 철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넘쳐나 동북축구팬들만의 즐거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경기 전 응원가를 주고받는 절차에서 연변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변 명태 응원단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복장을 입고 명태를 주제로 한 머리 장식을 착용했으며 말린 명태를 손에 들고 연변 축구팬들이 자리한 관람석에서 명태춤을 선보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춘 이들의 동작은 일사불란했고 춤사위는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절주와 경쾌한 몸짓이 조화를 이루며 중국 조선족 전통 문화의 생명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경기전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합창 서로 아껴주며 사랑이 경기전 문예공연 프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명태 응원단 성원 8명은 심양, 장춘, 할빈, 개서, 통로 등 도시에서 온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진솔한 노래 가사에는 형제처럼 가까운 동북 지역의 깊은 정이 담겼습니다. 노래소리와 함께 동북 한마음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대형 응원 현수막이 천천히 펼쳐져 관람석을 뒤덮어 이번 경기에 가장 감동적인 내포를 전해 현장의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가무 연변 역시 다채롭게 펼쳐졌고 우리주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 전승인 최대령이 출연해 열창했습니다. 최대령은 판소리의 전통 창법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해 연변 대지의 두터운 문화적 저력을 노래했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공예는 중국 조선족 전통 무용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관람 내내 두 지역 축구팬들은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양팀 선수들의 멋진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양 축구팬 장패연입니다. 연변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프로 경기장이든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이든 우리는 이번이 처음 대결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원정으로 연변에 간 적이 있고 연변팀이 심양에 온 적도 있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이미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심양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3위 쟁탈전에는 경기의 열정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과 문화의 융합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축구를 유대로 동북 각지의 열정과 인연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경기는 막을 내렸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어진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동북지역 체육문화관광융합발전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중문국제채널 중국방방곡곡 프로에서는 일전 추석특별 계열 오직 이 맛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연변 청년 4명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쌀 하나를 돌박으로 전통을 타파하는 한 차례 미각탐험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중앙TV 뉴스채널 법치온라인 프로에서는 근일 길림도나 경찰이 접수한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 여성이 전자상거래 고객 봉사를 사칭한 사기에 걸려 휴대전화가 불법 분자들에게 원격 조종됐고 계좌에 60여만 원 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상태에 놓였는데 신고를 받은 민경이 전력으로 현장에 달려가 사기를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0: 인민정협보 11면 정협기역특별란에서는 일전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참가 작품 옷을 장백 동북항일연군 여

성 역량에 초점을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알신들을 창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 장백의 창작 배경과 배역 뒤에 숨은 동북항일연군 재봉대 여전사들의 영웅사적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설 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서 성공적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걸이었습니다.

0: 같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원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우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의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위성 채널에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비집행인 명단에 들어설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건강에 좋은 이 간단한 동작을 알고 계십니까? 아래 소개하는 간단하고 돈이 안 드는 세 가지 장소 동작을 매일 꾸준히 하게 되면 경락을 소통시키고 장기를 개선해주며 노화를 지연시켜 더 젊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작들이 있을까요? 아래 먼저 그 세 가지 장소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동작은 일어나서 얼굴 비비기입니다. 이 동작은 혈액 순환을 촉진해주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피부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정신을 맑게 합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1.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한 후 3, 4초간 두 눈원에 올려둡니다. 2. 양손을 우러 올린 다음 관자놀이 쪽으로 밀어서 문지르고 2, 30번 밀어줍니다. 3.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코볼 양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2, 30번 천천히 가볍게 밀어줍니다. 4. 손바닥은 아래로, 엄지손가락은 귀 뒤로, 중지와 검지는 귀 앞에 놓고 손바닥 전체를 턱선을 따라서 우쪽으로 2, 30번 밀어줍니다. 두 번째 장수 동작은 일어나서 귀 문지르기입니다. 황제 내경에 따르면 귀는 종맥이 모이는 곳입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러합니다. 두 손에 네 손가락을 나란히 붙이고 귀 뒤쪽을 받친 후에 가볍게 앞으로 밀어서 귀바퀴가 귓구멍을 덮게 합니다. 그 다음 손을 뗍니다. 이 동작을 50회 반복합니다. 세 번째 장수 동작은 식후에 아래 운니를 서로 부딪히고

침 삼키기입니다. 이 동작은 신장의 기를 보호해주고 내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얼굴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주고 닥스클, 즉 눈가 흑색 침착을 완화시키는 데 이롭습니다. 구체적인 동작은 이랍니다. 1. 아래 온리를 서로 부딪힙니다. 2. 아래 온리를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입안에 침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데 뱉지 말고 자연스럽게 삼키면 됩니다. 이상 소개한 세 가지 장수 동작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매일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며칠 뒤면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랜만에 갖게 되는 긴 연휴인 것만큼 모두 기대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집에서 휴식하면서 연휴를 보내려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또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쌓으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형식의 연휴든 간에 재충전에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절 기간에는 시간적 여유도 많고 기분도 좋은지라 과음 과식하기 쉬운데요. 또한 잠자는 시간도 길어지고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적어져 소화도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지로 여행 갈 경우라면 아프지 않도록 음식 섭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 국경절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며 있어서 구경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연변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정책 조의문사를 모시고 국경절 연휴 건강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며칠 뒤면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명절을 잘 보내려면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는 의외로 소화도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소화도 질환을 명절 때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봐요?
3: 예, 명절 때는 보통 소화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하게 보게 되면 소화불량,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 급성 이선염, 또 소화도 출혈, 이런 질환들이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되면은 급성 위장염, 소화불량, 뭐 급성 담낭염, 이선염, 뭐 이런 분들이 종로는 중에 생기곤 합니다만은 왜선 명절 때문에 이런 질환이 발병률이 더 높아 간다고 봐요.
3: 예, 주약의 그 소화불량인 경우에 보게 되면 폭음 폭식하고 그다음에 그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휴식이 부족하고 그다음 운동이 적고
2: 그렇죠 운동 적게
3: 그다음 만성병 관리가 따라 못 가고 이로 인해서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보통 보게 되면 그 불량한 음식 그러니까 변질한 음식 혹은 그 남은 음식 냉장고에 있었던 음식 그다음에 그 오염되는 음식, 위생을 잘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이, 급성 위장염이 주요 원인인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하나는, 그, 기름진 음식이나, 짜게 음식은 최소로 많이 들다 보면 혈이 그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혈액순환은 잘 안 됩니다. 이래 어혈이 생기면서 또 급성 위장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성 담낭염 경우에 보게 되면 그 밤잠후 명절 되다 나니까 여러분들을 못 와서 이게 저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게 되면 밤도 새우고 이러다 나니까 감기가 잘 순통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이, 양성이 높은 음식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간, 간호, 판단 하기 때문에, 간담이 습열이 형성되면서, 어혈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급성 담낭염도

0: 돼서 네. 감기가 역동해서 담즙이 이선 안으로 들어가서 담즙을 인한 이선염이 급성 이선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은 보게 되면 소화도 출혈. 보통 노인들을 보게 되면 장기간 아스피린이라든가 정두편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이단바이 그 건강하시겠다고 바이단바이 주사도 많이 맞습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많이 맞는 분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서 그 혈관이 확장되고 느슨해지고 노인들이 또 기맥이 좀 약하다나니까
1: 네네.
0: 혈관을 붙들어주는 기가 약하다나 보니까 혈관은 잘 파열됩니다. 그다음 하나는 강경화 있는 분들 강경화 있는 분들은 보통 먼직마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1: 네.
0: 위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 위정맥이 그 확장됨에 파열됨에 위에서 출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극성 음식 술이라든가 매운 아주 매운 음식 혹은 기름에 튀운 음식 혹은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왕왕 그 혈관이 잘 파열됩니다. 그리고 먼지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위에 있는 정맥이 터지면서 위출혈이 대량적으로 생깁니다.
1: 네.
0: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소화불량,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이다. 뭐 또 급성 이선염, 소화도 출혈의 주요 증상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줬으면 하는데요.
0: 주요하게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 더 보충할 거는 그 원래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후장 있고 그다음에 어토를 하고 이런 분들 보통은 장실 외장도 실어가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저기 명절 기간에 또 기름진 음식이나 염증 잘 발현 저게 잘 일으킬 수 있는 그 기름 저기 매운 음식 술이나 이런 것도 드시게 되면 또 그 시로우들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자극받아 빨리 자라기 때문에 소화도 질환도 많이 생깁니다. 발병률 높은 원인은 아까 그 위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얘기한 그 내용들이고 그다음 하나는 그 주요 증상들을 보게 되면 소화불량 보게 되면 그 후장 배가 더부룩하고 그다음 잘 내려야 가고 그다음에 대변이 잘 내려야 하고 조금 조금씩 빠지면서 한꺼번에 못 누고 그다음에 그 옆구리가 두 옆구리가 불쾌하고 쌍통하고 그다음에 방위 반수한 그러니까 식은 게 막 올라오고 이런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을 그 드시는 그런 욕망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소화불량일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그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증상 보게 되면 위통, 위가 아프고 그다음 후통 아랫배 중간배 그러니까 그 배꼽 주위에 그 복통이 나타나고 그다음 설사를 합니다. 후시에 그다음 머리도 아파납니다. 그다음에 토하고 설사라고. 그다음 열이 나고 그다음 수조에 생기고 충혈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급성 위장염 경우에 나타난 경우고 그다음 급성 담낭염 경우에는 오른쪽 옆구리가 불편하고 부딪히고 또 아파도 나고 그렇습니다. 간을 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담낭을 해서 담낭염을 해서 아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견주리가 아파나고 불쾌하고 짱통하고 그다음에 그 대변이 불정상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열이 나고 황달이 어떨 때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급성 담낭염의 증세고 급성 이선염 증상일 때 보게 되면 역시 그러니까 왼쪽 부위 위 부위 위 아래쪽 부위 불쾌하고 아파나고 뚠퉁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토하고 그다음에 그 열이 나고 그다음에 그 담배 매가

0: 높아집니다. 혀를 검사해 보게 되면 주약에 보게 되면 급성이 있는 경우는 그렇고 소화도 출혈 경우에 보게 되면 변이 새까만 변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토하게 되면 또 새까만 그 음식물과 섞인 이런 물질들이 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물질들 나옵니다. 그리고 열이 나고 주약의 증상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1: 네. 이 급성 이선염과 소화도 출혈하게 되면 뭐 다른 분들이 사망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다 하던데 뭐 그렇게 엄중합니까 이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 이선염 경우는 그 염증이 발생하는 그 속도가 빠릅니다.
1: 네네.
0: 그리고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 십이지장 그 경련을 인해서 담즙이 제대로 빠먹지고 이선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큰 염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화도 출혈인 경우에 보게 되면 주약에 그 소화 잘 되지 않고 또 과하면 과식하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그 간의 먼지마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이 원래 먼지마를 통해서 이렇게 우르르 올라와야 되는데 심장을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 못 가고 그 압력이 증가되면서 그 혈관이 위장 점막이 정맥이 누장합니다. 그러면서 약하게 되면 터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역시 저기 그 소화도 출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지혈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사망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그 땀 그 일반적으로 그 땀 바이펀이라든가 혹은 바이담바이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분들은 만약에 신체 내의 혈 가운데 땀바이 종량이가 내려아에 갔을 때는 바이담바이를 아예 맞는 게 좋습니다. 근데 로인들은 바이담바이 맞게 되면 맥이 나오고 정신이 나고 하니까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담바이 맞을 때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1: 소화불량이다, 급성 위장염, 급성 담낭염, 이선염, 소화도 출혈 등과 같은 소화도 질환의 증상이 경하게 나타날 경우라면 가정에서 뭐 편하게 약 복용으로 능히 호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0: 일반적으로 소화불량 경우에는 그 건폐환이라든가.
1: 네.
0: 그 다음에 수강 허위완이라든가, 원위수, 양위수, 쨍위쇼수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소화불량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가 찬 분들은 원위수로 드시고, 그 다음에 위가 좀 열한 분들은 양위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건폐완은, 위가 열하든 안 하든지 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런센 잼피와는 위가 열한 분들을 드시면 안 됩니다.
1: 예.
0: 그리고 그 급성 위장염 경우에 보게 되면 후황샹허조 조낭, 그 다음에 후황황렌수, 그 다음에 위창링, 오멜라조 이런 것들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다음에 그 급성 담낭염 경우에는 쇼엔리단펠. 근데 쇼엔리단펠 일반적으로 과민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과민을 방지할 수 있는 저기 쇄두칭이라든가, 혹은 저기 그 염 저기 과민 반응 저기 억제할 수 있는 뭐 프로민이라든가 시스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황진해진 폐라든가 수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급성 담낭염 같은 것을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급성 이선염 경우에는 칭이리단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자후수강완 따청치탕, 신후주의 완이라든가

0: 이런 것들을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출혈일 경우에는 칭우의 쇼예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드셔도 되고 그 다음 산치펀 빈속에 드셔도 좋고 그 다음 윈난바이오 이거는 경한 경우입니다. 예. 중한 경우는 이거 써도 쓸데없습니다. 나오는 거 막지 못하기 때문에.
1: 그렇군요. 예. 이 집에서 약 복용으로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만은 뭐 어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0: 예, 증상이 아래 그 이제 얘기한 그 약들을 드셔도 완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급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좀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요새 보게 되면 그 혈압이 불시로 높아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요새 내가 미스 봤는데 혈압이 불시로 올라갑니다. 노인들이 이 날씨가 추워지고 그다음에 낮에하고 밤에 기온 차가 크고 그다음에 또 그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진척이나 혹은 동무끼리 앉아서 음식물을 드시는데 짜고 그 지방질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증상이 더 가중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소화불량 그리고 뭐 급성위장염, 이선염, 단낭염, 소화도 이 환자 정황과 증상을 요해한 후에 능히 진
0: 후방황래수라든가 그다음에 외장염, 외장염 폐라든가 그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이런 것들을 드셔서 증상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다음에는 명절 기간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 조심해야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
0: 주약의 그 만성병이지 그러니까 만성 위장염이나
1: 네.
0: 만성 단낭염이나 만성 이선염이나 이러한 분들은 약을 꼭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평상시 쓰던 약들을 그래서. 그 음식 드신 후이라도 이 약들을 드셔서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뽀인 보스 이런 것을 금기를 하고 그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고 매운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변질한 음식 드시지 말고 그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은 절대 드시지 말고 또 진에 피로하지 말고 이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약물을 보게 되면 로인들이 보통 그 심자이나 심장지자를 했거나 혹은 로인들이 머리가 아파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보통 정등펜이나 장호 아스피린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십니다. 이런 것들이 장로 아스피린 기도 위에는 자극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정등펜 드시는 분들은 위에 염증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진통은 되고 소염도 좀 되는데 근데 이센 수양소라는 것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더 크게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등펜 같은 거는 꼭 음식을 드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고
1: 네.
0: 장로 아스피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양후두통 폐라든가 전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만성 질환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 분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이 명절 기간에도 보게 되면 산 음식을 먹어서 위장도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게 봐요. 뭐 특히 명절 때게 되면은 뭐 모두 휴식하고 뭐 합니다. 위제 가가는 여기서도 병으로 막 달려가는 분들은 꽤 심심찮게 보지 않습니까? 이 남은 음식을 보관하고 또 다시 덮여먹는 문제에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일반적으로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이었다가.
1: 네.
0: 그러나 덮여서 하실 때 충분히 끓여서 충분히 닦아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일반적으로 음식을 보게 되면 그 단백질도 많고 유기질도 많고 그리고 냉장고에 그 세균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 자랄 수 있는

0: 유용한 영양제가 되기 때문에 남은 음식들이 간염이 허리 될 수, 오염이 허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끓이고 충분히 닦아서 드신 것이 좋습니다.
1: 네. 이 사도 질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음식 위생 안전에 특별히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식 위생 안전.
0: 아, 중요하게 보게 되면 그 맛이 인체 내에 만성 질환이 없다게 되면 위장염이나 단막염이나 이런 게 없다게 되면 어딘가에 드셔서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음식 위생 안전에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성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명절을 잘 보내는 것이 좋고 또 잼베싱 위엔이라든가 미란싱 위엔이라든가 혹은 그 시러우라든가 이런 분들은 항상 약을 드신 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기 명절 기간에 술도 마시고 또 채도 여러 가지 기름이 높은 지방질이 높은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미리 예방함에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명절 기간 하게 되면은 뭐 모두가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뭐 만나는 것도 먹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근데 이 소화도 질환을 예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지? 뭐 주로 휴식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돼요. 네.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0: 주하기는 그 음식을 드신 후에 인차 앉아서 뭐 장담하거나 이러지 말고 계속 양백보 이상 걸음을 걸고 이러면서 그 위장이 운행을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시키는 이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 하나는 깨끗한 음식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 음식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 그러니까 맵고 술 이런 것들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먼저 안주를 좀 드셔서 위점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술이나 자극성 음식을 드시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평소에 생활 리듬이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가는 긴 휴가인 것만큼 피로하지 않고 휴식을 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명절을 무탈하게 보냄에 있어서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주약이 그 잠에 드시는 이런 시간과 지주가 좀 균일성적으로 밤을 지내 오래 지새지 말고 오래 지새게 되면 그 사람이 면역기관도 필요해집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감염을 허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깔란이 생기고 또 감기가 또 생기고 소화도 질환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자고 일어나는 이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음식을 드실 때 균형적으로 어느 쪽을 팬하지 말고 뭐 기름진 음식을 지내 드시지 말고 또 야채를 드시는 것을 어떤 사람도 보게 되면 기름진 음식만 드시고 야채를 섞여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 평형이 깨지면서 또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다음에 그 음식 위생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음식 오염을 방지하고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당히 약을 가지고 당기고 또 적당히 드시고 그다음에 그 영양물 고단백 음식을 좀 적게 드시고 고단백 음식을 많이 드시고 또 체를 보게 되면 다 작게 좀 작았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작은 것이 체내에 들어가서 그 쇠장선 도열한 게 높아지기 때문에 피용량이 늘어납니다. 피용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압 올라가지.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혈압 올라가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괜찮습니다. 혈관이 수축됐다 늘어나는 이런 기능이 좋기 때문에 연간하면

0: 혈압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기 70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압이 인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또 명절 기간에는 뭐 음식도 자주 먹고 뭐 휴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도 또 꽤 길어요. 집에만 있지 말고 적당히 운동을 하라 합니다만, 이 건강에 좀 이론 운동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0: 주하게 그 아침에는 지금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국경선이라도 기온이 아침 기온이 그리 낮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산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산책. 뭐
0: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을
1: 천천히 걸으면서 몸도 마음도 눈도 쉬어가면서 격렬한 필요 없이
0: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지내 저기 많이 드시지 말고 호흡 복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1: 네네.
0: 그러니까 치훈법 그러니까 드셔도 드셨다는 감각이 생겼을 때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드시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드시면 되지. 맛있는 음식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란 말이에요.
1: 그래요.
0: 예. 그다음에 그 복합 비타민 B 이런 것들을 적당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네.
0: 혹은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E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셔서 혈관을 보호하고 출혈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긴 연휴를 이용을 해서 여행을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나타날 수도 두루 있을 텐데요. 외지로 갈 경우라면요, 어떤 소화도 질환의 약을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0: 주하게 그 GMP1, 그다음에 른센 GMP1, 그러니까 자기 체질과 맞게 건배환 같은 거는 태양이나 소양인 경우에는 건배환 쓰는 게 좋습니다. 런센 GMP1 같은 거는 보통 그 소음인 경우, 찬 체질인 경우, 이런 것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담낭염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시오엔리단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수강허외완이라든가, 층간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외수, 원외수, 그 다음 후방황레수, 후방생활초 조낭,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증세 나타나면 인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병원에는 직발 의사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로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갖게 되는 긴 연휴를 잘 보냄에 있어서 우선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절을 무탈하고 또 즐겁게 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뭐 생활규칙, 음식위생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첫째는 생활규칙을 좀 잘 지키고 그러니까 지주에 일어나고 잠드시는 시간을 제 시간에 잠에 드시고 음식을 복식하는 것을 좀 삼가라고 또 자극성 있는 강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갈기 들어가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갈 계절에 기후가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많이 노출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수분을 보충하고 그다음에 신노시간 있는 환자들을 보게 되면 그 신호생활에 대한 약들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하게 보게 되면 노신통이라든가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고 담낭염 경우에는 담낭염과 이선염 경우에는 층간리다이라든가 층이리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그 아주 매운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것을 적당히 드시고 좋은 김에 뭐 깜배하다나 뭐 많이 드실 경우도 있는데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위생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음식을 삼가라고 그 다음에 그 로인들이 그 뭐 기분이 좋다고 등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수는 70 이상 되게 되면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6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등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국경절 연휴 건강관리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연면조의병원 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주임의사를 모시고 국경절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알아봤습니다.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해야 명절도 즐기고 또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국경절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도로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4: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3: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4: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3: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4: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 갑니다.
3: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

0: 버전이 없으면 계승이 없고 계승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세대에서 뒷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소중한 전통음악. 우리 전통음악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통을 잘 보존하고 꾸준히 계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음악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고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미란입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민요를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민요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목소리가 정말로
1: 힘차고
0: 에너지가 차 넘쳐요.
1: 네, 아주 뭐 네. 쨍쨍한 목소리로.
0: 그렇죠. 네. 네.
1: 아, 기가 네. 아주 정신이 번쩍 드네요.
0: 번쩍 드죠.
1: 네. 네.
0: 저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그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네. 함께 또 민요에는 공범하게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사실 저희가 또 아리랑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리랑도 민요의 한 부분이에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래서 자, 오늘 또 새롭게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간절한 요청으로
1: 네.
0: 노들강변을 네, 가르쳐드려야겠죠, 선생님.
1: 아이고, 노들강변.
0: 네.
1: 네. 좋습니다.
0: 네.
1: 장단부터 일단은.
0: 네. 네.
1: 한번.
0: 장단은?
1: 네, 장단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0: 네.
1: 세마치. 덩, 덩.

0: 재밌죠. 재밌어요. 너들 관계는.
1: 네. 네. 휘휘 늘어지죠. 실실 늘어지죠. 타자를.
2: 아.
1: 네. 휘휘, 아, 휘휘 늘어진.
2: 아, 실실 늘어진.
1: 뭐 실실 늘어졌다.
2: 아, 가사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1: 네, 휘휘.
2: 왜 또 어떨까 하면 제가 가사를 자, 쓰다가 이게 휘휘.
1: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분들. 네.
3: 여기 있습니다.
2: 네. 네.
3: 노래 들으니까 너무 감정이 폭발되는데 여기 거기서 내 가야 훔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3: 네, 악보로 좀 네, 선택해 주세요.
2: 아, 악보로.
3: 진짜, 네.
1: 가야금을.
2: 아.
1: 좋지요.
2: 네, 좋죠. 네.
1: 어, 뭐. 가야금을 해도 되고. 뭐 여기서 뭐 춤을 추셔도 되고 해야지.
2: 그렇죠.
1: 네.
2: 여기 공간이 널찍해서 네. 춤 추셔도 돼요.
1: 네네네. 네.
2: 네.
1: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너들강변이 이제 무슨 장단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무슨 장단이죠? 네. 양산도 장단.
2: 네. 네.
1: 양산도 장단으로 돼 있고 굉장히 그 보통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2: 네.
1: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느리지 않게 보통 속도로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들강변은 뭐 많은 분들이 가사를 굳이 안 읽어드려도
2: 그렇죠.
1: 다 알 법만한
2: 잘 알고 계시죠.
1: 네. 그래서 경기 저기 뭐야 우리
2: 네, 우리 전통민요
1: 전통민요인데
2: 네.
1: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민요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면은
2: 부르기는 부를 네, 수가 부르기, 있죠.
1: 부르기가 네. 조금 이제 네.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2: 네.
1: 네. 자 해봅시다. 너들강변 봄뻐들까지 너들강변 봄뻐들까지 조금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부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둘, 셋. 진도.

많은 분들이 강변 뭐 이렇게 응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전통대로 하시면 모들 강변 그냥 변 해주면 돼요. 강변 네.

0: 자, 여기서 노를 노자에서 노들강변 노자에서 노를 꺾어 주셔야 돼요.
1: 노. 네.
0: 그냥 노 그냥 노들이 아니고 노 노 꺾는 음이 있어요.
1: 네.
0: 노 이렇게.
1: 노 아니고 노
0: 노 노 네. 그리고 네. 꺾자마자 꺾자마자 목 돌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노 노 노

0: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노들자
1: 노들남
0: 강변
1: 강변
0: 네 좋습니다. 강변
1: 강변
0: 강자를 또 어떻게 했죠? 꺾어야죠. 네. 노

0: 일자로 쭉 네 끌고 가시면 돼요. 들 이런 놈이 없고 엄뻐 들
1: 엄뻐 들
0: 네 다시 한번 노

0: 뻐가 음이 예, 범보다 음이 음이 높지요. 그러니까 범뻐
1: 범뻐
0: 둘네 그다음에 이제 휘휘 늘어진 휘휘
1: 휘휘
0: 휘를 꺾자마자 네 휘를 꺾기 바쁘게 굴림을 넣어주셔야 돼요. 실자를 휘자로 고치라고 했죠. 아까 방금 네.

0: 에다가까지도 에다가까지 해도 됩니다. 가사를 가지에 가지에 가지에 다 가죠. 이 지금 가사가
1: 예
0: 가지에 해다
1: 가지에 다
0: 예 또 가짜를 빼주세요. 가짜를 가

0: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1: 자. 가를 빼버리세요.
0: 네, 가를 빼버리세요. 가. 가지에 다 가죠. 가지에 다 가지. 가는 빼버리시고. 네.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자를 꺾어주고. 꺾고 나서 바로 뭘 해야 되죠?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목 돌림을 넣어줘야 돼요.

0: 떡집 케이크 잘하십니까?
1: 잘하시네요.
0: 네. 아주 잘하시네. 어렵습니까? 아, 하나도 안 어렵죠.
2: 자금?
0: 자금? 네. 아, 깜찍합니다. 자금? 자, 해보십시오. 오!

0: 정자를 정자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정
1: 정
0: 정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침이 있어요. 정

세자를 또 꺾어줘야 됩니다. 세, 세, 세, 꺾고 바로 목 돌림 넣었습니다. 네, 굴림을. 세.

0: 잘하시네. 어.
1: 네. 이 속도면.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시나요? 속도를 너무 저기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1: 네. 아니 건물... 이 속도를 배운다면 네. 너무 빨리 배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빨리 네. 배우죠. 자, 저희 오 선생님 우리 네? 우리 오 선생님이 이제 뭐 장단만 치시느라 얼만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2: 예. 네. 네. 좋아요.
0: 좋아요. 뭐가 좋아요?
2: 노래 독창.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봅니다 우리.
0: 아 그래야죠.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봐야 돼요. 역시 그 자세가 네. 아주
1: 열심히 하셨죠. 아니 반장님이 그
0: 배움의 자세가 너무 그럼요. 너무 중요한데
1: 얼마나 많이 또 노력하셨는지 친구가
0: 네. 한번 해보시죠.

0: 네, 좋습니다.
1: 오, 잘한다.
0: 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기차. 기차 자기 잘한다.
2: 네. 너무 잘해요.
0: 네. 자, 그래서, 저기 뭡니까. 강약을 우리가 노래하실 때, 강약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동, 동, 따쿵, 따, 동, 동, 따쿵, 따, 동, 요걸 살려주십시오. 동, 동, 따쿵, 따, 동, 동, 따쿵, 따. 도들 강변 봄버들. 요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0: 자, 우리 한 분씩 해볼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한 분씩 해보면은 제가 또 그 잘 안 되는 부분, 정확하게 그 터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1: 네.
0: 되겠지요?
2: 네.
1: 그렇죠.
0: 네. 네, 자. 자.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네, 긴장해 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틀리면 제가, 어디가 틀렸다고 꼭.
1: 그렇죠.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부르신 중에 너 자를 꺾어주셔야 돼요. 근데 너 자를 안 꺾고 그냥 너들 이렇게 하셔거든요. 여기를 꼭 꺾으셔야 되고, 그 다음, 범뻐들. 이렇게 해도 무관하긴 합니다. 근데, 굴림을 조금, 제대로, 하려면은, 범뻐, 요 굴림을 꼭, 연습을 하셔서, 네, 꼭 연습을 하셔서, 요 굴림을 꼭 넣어주시면 더 못 떨어지거든요. 범뻐들 이렇게. 네, 그다음 흐늘어진 가지에다. 여기는 별 문제 없고 모정 정자 모정 정 요 굴림이죠. 정 정 요 굴림도 지금 빠졌어요. 세월 한허리를 칭자 칭자 칭자에서 또 꺾어주셔야 돼요. 칭칭 칭. 이렇게 칭칭 꺾어주실 때. 네. 그 다음 분 또. 오늘 아주 다들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막, 해야 빨리빨리 더 잘 배워줄 수 있어요.

0: 네, 잘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네. 네, 정자, 무성의 정자. 범뽀 여기하고 무정. 물론 여기가 좀 어렵죠.
1: 네.
0: 네.
1: 정.
0: 정. 정.
1: 이네
0: 굴림이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꼭 그 익히시길 바래요. 네. 네, 자 우리 반장님 할 차례예요.

0: 잘하셨습니다. 네.
1: 아주 뭐 네. 개성 있게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2: 식임실 잘하셨어요.
3: 많이 드러나 봤는데 전체 가장인가 또 그렇지.
1: 이렇습니다. 네.
0: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 괜찮아요. 네.

0: 네, 좋습니다. 네.
1: 설이 나요. 네,
0: 설이 안 나가죠. 네. 아직 그 처음 배웠으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2: 괜찮아요. 네. 하세요. 저분도 이제 너무 잘하세요.
0: 아, 그래요?
2: 네. 네.
0: 떨려 하지 마시고.
2: 네. 네.
0: 떨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 둘, 셋.

0: 잘하셨어요.
1: 네, 잘하셨어요. 야. 진보가 맞네요.
0: 그
1: 네.
0: 처음에 오실 때는 노래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1: 저도요, 네. 이거 그 이제 전통 그 그대로 네. 배우기 전에는 네. 뭐 우리가 그 많이 귀에 익숙했던 선율이 있잖아요.
0: 네.
1: 너들 강변 범퍼들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귀 늘어진 가지에
0: 그렇게 다 부르죠.
1: 그렇게 불렀죠. 네. 네. 무정세 이렇게 불렀잖아요. 맞죠? 네. 근데 네. 그렇게
2: 불렀네. 네.
1: 그걸 알고 네. 그걸 그렇죠. 아예 모르고 배우면 더 쉽겠는데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가죠. 네. 한허리 이렇게 되면 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0: 그렇죠.
1: 예, 여러분들도 네. 시간이 꼭 걸립니다.
0: 네.
2: 버릇을 고치고
1: 네. 칭칭 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그 전통으로 하는 그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좀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고급스럽죠.
1: 너들 가

0: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고쳤어요.
1: 그렇죠.
0: 저도.
1: 아유. 그럼요.
0: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네. 네, 천천히 고치면 뭐 다들 고쳐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많은 민요를 우리만의 또 부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1: 네.
0: 많은 민요가 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네. 좀 거풍스러운 민요로 네. 너덜강변을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덜강변.
1: 너덜강변. 네. 네.
0: 너들입니다. 너덜이 아니고. 네, 너들. 네.
1: 너덜강변 혹시 예전에 그 불렀던 습관들이 나온다면
0: 네.
1: 그 가사에 너덜강변에다 평으로 되는 걸 적으세요. 아니면 너들강변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래서 평으로 하면 아 이거 평으로 가야 되겠고.
0: 그렇죠.
1: 너들강변 네. 그냥 화살표를 쫙 그렇죠. 일자로 가는 걸 하세요. 그래야 변 올라안 가지. 쓸데없는 그 시김새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너는 꺾어서
0: 네.
1: 이제는 꺾는 부분은 다 잘하실 것
0: 그럼요.
1: 같아요. 꺾는 다음에 위에다 한 음을 올려놓고 밑에 여기 있어요.
0: 네,
1: 그래서 너 여기에다 농현을 흔들흔들흔들 하는
0: 네, 넣어주시면 되죠.
1: 물결을 펴를 그으시면
0: 흔들흔들하게
1: 흔들흔들 네. 농현이잖아요. 그래서 너들 강변은 쭉 가야죠. 꼬부락꼬부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변 그렇죠. 그리고

0: 없습니다.
1: 네.
0: 그쵸. 봄보들. 그 다음, 휘, 휘도, 휘를 저쪽에 위에 있고, 휘, 휘, 휘. 네, 휘가 꺾는 부분이에요.
2: 하나만 꺾으란까?
0: 한번 꺾어야죠.
1: 네. 휘.
0: 진 그다음 가지에다 가지에다 그러면 갔고요. 그다음 무정 무정 한나의 삼각형이 갑니다. 무정 예 네. 무정

도철초는 한참 쉬다가 날이 저물어 오는 것을 보고 서둘러 걸었다. 오리쯤 갔을까? 14대 살쯤 되는 소년 전사가 두 손으로 배를 끌어안고 고개를 무릎에 박은 채 배낭을 깔고 앉아 있었다. 곁에는 표를 쓰는 도구가 담긴 통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숨이 멎은 것은 아니었다. 두 번 불렀더니 겨우 눈을 떴다가는 다시 감았다. 식량주머니는 쌀 하나 없이 텅텅 비어있었다. 다행히 물통에 물은 반쯤 남아있었다. 그는 소년 전사의 머리를 자기 팔에 기대게 하고는 물을 먹이었다. 그러자 소년이 눈을 떴다. 배고파 정신을 잃었겠구나. 두철추가 물었다. 소년 전사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철추는 식량 주머니를 벗어들고 손대중에 보았지만은 반컵 정도 남아있었다. 그는 보리살을 반쯤 조심스레 들어서 소년 앞에 가져갔다. 소년은 미안하다는 듯 자그마한 손을 내저었다. 아, 저도 있어요. 그냥 먹어. 두철추가 웃으면서 보리살 한 줌을 어린 전사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소년은 한 입에 다 먹기 아까운지 조금씩 입에 놓고 씹었다. 보리살은 금방 바닥을 보이었다. 소년은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몸을 조금씩 피었다. 하지만 기운이 딸리는지 단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도철추는 보리가 조금 남아있는 식량 주머니를 쥐고 한참 머뭇거리었다. 남은 식량을 모두 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돌려먹었다. 그래, 사람을 구하려면 제대로 구해야지. 그는 어린 전사의 손을 잡고 남은 보리살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냈다. 먹어, 먹고 나면 기운이 날 거야. 소년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자리에서 볶은 보리살을 모두 먹어 치웠다. 두철추는 남은 물도 몽땅 건네주었다. 손에는 기운을 차리는지 배시시 웃었다. 이제는 괜찮아? 응? 두철추가 물었다. 예, 기운이 좀 납니다. 손인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동지는 선전돼 있지? 어? 네. 설사를 지날 때 본 것 같아서

0: 화이발을 치면서 공연을 했지. 네, 그렇습니다. 저도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준희에서 대회를 열었을 때 다들 아저씨를 뭐라고 부르던데요.
1: 난 두대장장이라고 해. 별명이지.
0: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처지에서 죽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2: 두 사람은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몇 리를 걷자 두철추는 어린 전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0: 나는 가면서 뒤처진 사람들 챙겨 하니까 먼저 가도록 해.
2: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총총히 길을 다그치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었다. 거친 들판을 혼자서 걷고 있자니 당황하여 너무 서두른 것인지 한쪽 발이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마음이 급해서 발을 뺀다는 것이 그만 다른 발마저 빠지고 말았다. 두철주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몸서리치던 모습이 잇따라 머리에 떠올랐다. 두 발을 빼려고 움직였더니 어느새 무릎까지 빠져들어갔다.
0: 침착해. 금방 누군가 지나갈 거야. 그때까지는 움직이면 안 된다고.
2: 하지만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만 들릴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철주는 또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윽고 물컹한 흙이 허벅지를 삼키었다. 이럴 땐 오히려 눕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지만 주위가 모두 진흙탕이라 그럴 수도 없었다. 두철주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땅에 엎드렸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이어 가랑비가 조금씩 흩날리었다. 담이 큰 두철추도 이번만큼은 가슴이 서늘했다. 행군하는 길이니 어딘가에 대호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터였다. 목이 터져라 외치다 보면은 누군가 듣고 구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취사병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구해줬던 일도 생각이 났다. 두철추는 큰 소리로 외치었다.
0: 동지! 동지!
2: 어디에서도 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0: 오늘 정말 끝장인가 보군.
2: 두려움은 더욱 그만 갔다. 몇 번 몸부림을 치자 이제는 허리까지 잠기였다. 그래도 두철추는 누군가 구해줄 사람이 올 거라고 믿었다. 날이 새면 언젠가는 수용대나 뒤따르는 부대가 지나갈 터였다. 더 빠지지 않으려고 두 손으로 한사코 땅을 짚었다. 이렇게 내일까지 버티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내내 앞을 바라보았다. 흐리터분한 가운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 사람이 아니었다. 여러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다. 붉은 별이 달린 홍금 모자를 쓴 대우가 보이었다. 사랑하는 동지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준이에서 리소와 함께 폭죽을 들고 홍군을 맞을 때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철주는 비가 내리는 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손은 여전히 땅을 짚고 있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났다. 그는 물통을 꺼냈다. 안에는 물이 몇 모금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두 모금 마시고 나니 후련했다. 그래도 배고픔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풀잎을 뜯어 우걱우걱 씹었다. 하지만 너무 쓰고 떨버서 곧 뱉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죽은 말뼈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제 본 말보다 덩치가 더 큰 것 같았다. 고기도 꽤 많이 붙어 있었다. 조금만 더 기억

0: 다음에는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한밤중이 되자 횃불 7개가 들판을 가로질러 다가왔다. 사람들이 마침내 두철주 곁에 이르렀다. 앞장선 사람은 리소후였다. 하지만 두철주가 완전히 늪에 빠져버린 뒤였다. 붉은 별이 달린 모자를 쓴 머리와 넓은 어깨만이 질탕으로 삐죽 솟아있었다.
1: 태정동지! 태정동지!
0: 리소우가 가슴이 찢어질 듯 두철주를 불렀다. 리소우의 울음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넓은 들판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0: 수많은 홍군 전사들은 바이야이라는 마을 이름을 잊지 못한다. 바다를 떠다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사람들이 무태우른 곳이 이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들이 이미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한다. 잠에서 깨어난 모태똥은 몸과 마음이 다 가뿐해 났다. 어제 바인야이에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다. 호위병이 방으로 들인 뒤에 자리를 펴주자마자 모태똥은 그대로 누워버렸다. 그 길로 몸 한번 뒤척이지 않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잤다. 깨어나 보니 그 집은 소똥을 한무더기 한무더기 쌓아 벽을 올린 집이었다. 그래도 방은 꽤나 컸다. 문에 들어서면 맞은편에 신령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모셔놓은 것이 보이었다. 상에는 념주가 놓여있고 바닥에는 부들방석이 깔려있었다. 서장 사람들의 불경을 읽는 곳이었다. 방 한가운데는 소똥을 떼는 화덕이 있고 지붕창이 나있었다. 호위병 옥꼬마와 심꼬마는 화덕 앞에 앉아 물을 끓였다. 기에 담긴 소똥을 화덕에 넣으니 불이 활활 타올랐다. 짙은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도 코가 맵지 않았다. 두 호위병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내내 싱글벙글하였다. 드디어 조지를 빠져나왔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두 사람은 모두 조지를 지나며 수렁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때마다 모태똥이 끌어내 주었다. 모태똥이 침대에서 일어나자 두 사람이 웃으며 물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1: 이렇게 잘 자보기는 처음이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했다.
1: 무슨 침대길래 이렇게 편안할까? 어?
0: 그러자 심꼬마가 풀깔개를 젖히며 웃었다.
1: 그러게요. 잘 보세요.
0: 침대 밑에는 마른 소똥이 잔뜩 깔려 있었다. 모태똥은 저도 모르게 크게 웃음을 터뜨리었다. 물이 끓었다. 모태똥은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집을 나섰다. 이 고장은 서장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집 모양새는 흙수의 로허와는 또 달랐다. 어디로 눈을 돌리던 소똥으로 지은 집뿐이었다. 집집마다 세워놓은 장대에는 길고 좁더란 흰 천을 매단 깃발이 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면 서장 문자가 적힌 깃발 모양의 흰 경번들이 펄럭거리었다. 마치 바람이 경을 읽는 것만 같았다. 모태똥은 발길이 닿는 대로 마을 남쪽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버드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버드나무 가운데는 아름드리로 굵은 것도 도로 보이었다. 추운 고장인지라 아주 더디게 자랐을 터이니 수백 년은 좋게 됐을 터였다. 숲 곁으로는 맑은 냇물이 흘렀다.

0: 뒤에는 아침 햇살을 잔뜩 머금은 들꽃이 가득하였다. 모태똥은 숲을 나와 남쪽을 바라보았다. 초지에서는 뒤처진 사람들이 아직도 힘겹게 걸어오고 있었다. 몇 사람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참이었다. 멀리 안경을 쓰고 헐렁한 두루마기를 입은 서특립이 보이었다. 그는 지팽이를 짚은 채 곱비를 쥐고 말을 끌고 있었다. 마루에는 웬 소년이 앉아 있었다. 사각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리행도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었다. 오다가 넘어졌는지 옷에는 여기저기 흙탕물이 묻어져 있었다. 안경은 한쪽 다리가 끊어져 흰 실을 매달아 귀에 걸고 있었다. 수염도 더부룩하였다. 모태똥이 걸음을 다그쳐 다가갔다.
1: 서 선생님, 서 어르신 힘드시죠?
2: 나는 문제없어. 사각자가 힘들 거야.
0: 서통님이 말했다.
1: 자네들은 나더러 왜 말을 타지 않으냐고 자꾸 타박을 하지만, 어? 자, 보게. 이만하면 말을 잘 쓰고 있지 않나? 어?
0: 그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1: 이번에도 말을 타지 않으셨군요.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을 타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1: 이 아이가 아프다니 조제 두고 올 수 없지 않은가? 어?
0: 그런데 서특립의 두루마기 밑으로 붉은 바지가 삐죽히 보였다.
1: 아니, 선생님, 바지가 왜 그 모양입니까? 에?
0: 모태똥이 놀라며 물었다.
1: 어쩔 수가 있나. 바지가 너무 헤져서 붉은 천을 얻어가지고 키웠네. 보게 새색시 바지보다 더 산뜻하지 않나? 어?
0: 서특립이 장난기 어린 얼굴로 농담을 했다. 사람들은 모처럼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다. 모태똥은 곧 쓰러질 듯한 사각재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1: 어르신, 말은 어쩌고 이렇게 걸어오십니까? 에?
0: 사각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리행도가 끼어들었다.
3: 남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요?
2: 어느 간부한테요. 기조에서 이질에 걸린 사람을 만났는데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몸이 동동 부어 말이 아니더라고. 한 걸음도 못 걸으니 당장 남겨두고 가야 할 형편이라 사르신께서 말을 내놓으셨어요. 금상을 건널 때 그만 무리에 또 내려갔지요. 그 간부는 어르신한테 와서 죄송하다며 한바탕 울었고요. 사르신께서는 밀려 내려갔으면 간 거지 어쩌겠느냐, 나도 걷는 훈련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고는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0: 모태똥은 사각재의 부은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2: 어쩌면 이토록 쇠약해지셨습니까?
3: 양식을 모두 젊은이들한테 주고 어르신은 나물만 드셨거든요.
0: 이번에도 이행도가 얼른 말을 받았다.
2: 연지, 처음에는 자신이 있었다네.
0: 사각재가 부석부석한 눈꺼풀을 올리며 말하였다.
2: 그런데 나중에는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더군.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양식 보따리를 건넸지. 그 사람들이야 기운이 있으니 초지를 빠져나갈 수도 있을 테고 혁명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길 테니까. 내가 초지를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 동지들 덕분이네.
0: 말을 맺는 노혁명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었다.
3: 네, 어느 날 어르신은 기진맥진해서 흙에 맺힌 지팽이를 빼낼 힘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등에 쥐고 있던 담요를 버리는데 뒤떨어지던 동필무 어르신이 버려진 담요를 주워서 수경까지 치고 오셨죠. 척 보니 사각재 어르신의 것인데 그 양반 성품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은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담요를 버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0: 리엔도가 두 노인의 이야기를 소곤소곤 들려주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대규모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큰 명절 추석하고 국경절이 오라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예,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동화 악교 건뇌보신환 지학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우대활동이 이번 이 명절 맞이 우대활동입니다.
0: 네.
1: 큽니다. 특대 우대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그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활동은 1년치고 몇 번 없습니다. 이번 우대활동은 1,000원씩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병치료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 네.
1: 왜냐하면은 많은 질병들 우리 그 쉽게 치료 안 됩니다. 몇년 뭐 몇십 년 치료해도 마지막에는 그 병을 사망된단 말입니다. 예. 심장병이든 완고성 두통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고혈압이든 신염이든 끝내는 그 병으로 사망되죠. 예. 왜 그런가?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자면 약과병이 맞아야 됩니다. 약과병이 맞으면 쉽게 치료할 수도 또 있는 병입니다. 예.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25가지나 되는 진귀한 약재입니다.
0: 네.
1: 어느 한 가지가 진귀하지 않은 약재 없습니다. 이 25가지를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런 진귀한 약재 들어갔다는 그런 그 약이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이 확실히 좋은 약재가 들어갔다는 질량 보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약공장입니다.
0: 네.
1: 제약공장이 이 공장이 진짜 우리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제약공장인가 이거 봐야 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예, 저는 이거 녹봉시에 부졸해서 예,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기억력도 없고 해서 지금 건뇌보신환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예, 혈압이 온정되니까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까빠까빠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2: 예, 예, 그냥 가슴이 그도 침침하고 답답하고 항상 불안하고 두근거리던 게 야, 지금 심장이 영 많이 좋아지니 마음 편안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나는 게 알린다.
1: 건뇌보신환을 쓰고 예, 그렇게 고서 가슴이 부채고 불안하고 쉽게 놀라고 잠이 안 오던 게 이게 심리몰래싹 해결되고 마음이 안정됐다는 분들 많습니다.
2: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공파시 좋지 않아서 그런 소변 차수가 많아서 예, 화장실을 자꾸 다니니까 잠을 못 자서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어진데 예, 이 근여보시한 수구소에 소변 차수가 어떤 지금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가니 잠을 잘 자니 아침에 일어나면 예, 몸이 급분한가 예, 기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예, 그렇죠.
2: 예,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이 활동이 좋은 활동에 참가하자, 그런다.
1: 이번 우대 활동은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 되나서 예약을 사놓으십시오.
2: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연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이 근데 보시는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전 주약에 농축 부두가 심하면서 거기다가 이 현호 의술도 받고 그리고 이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기억력이 갑자기 심하고 귀에서 소리가 자꾸 나고
1: 그 아주 그 치매 얼 위험성이 높은 전조 증상입니다.
3: 예. 거기다가 이 또 신자에 좋지 않아갖고 소변 차수가 어찌다든지 그래 놓으니까 밤에 자지 못하는 이 전날 아침에 머리가 흐리멍텅하고 자꾸 어지럼증이 나고
1: 맞습니다.
3: 그런 게 지금 이거 우선 술라 시작이 돼서 효과가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1: 확실합니다. 이 약 쓰게 되면 예. 약재가 좋은 약재가 들어가서
3: 들으니까 이 저희도 현금 보존 우주활도 그렇게 상당히 좋습니다.
1: 저는 15조금이 나갑니다. 약에서 약을 두드리고
3: 예, 그래서 오늘 좀 예, 내과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3: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알겠습니다.
1: 네.
3: 수고하세요.
1: 잘하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나도 지금 건네버시 하나 좀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애기 머리 좀 녹공실 부수시면서 머리 얼마나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 많이 아픈지 그냥 날마다 생각하고 이랬댔습니다. 안 가서 또 정신이 안 나고.

0: 네. 근데 이거 먹었는데 한 석 달 먹으니까 정신 막 머리 많이 막아진다.
1: 네, 그렇죠. 이 약이 건져 보신 환이 돼서 네. 머리 맑아지고 경적이 돌아오고. 네. 예. 네.
0: 그래도 물건을 뒀던 것도 사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면 먹지도 못하고 이랬댔어.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 오더니.
1: 네.
0: 인삼이 좀 탔어도 경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1: 이 약을 잡숫고 네. 아들이 옛날에 아들이 네. 싸준 가락지를 너무 그 금가락지면 좀 다슬지 않습니까? 네. 아까 봐서 꽁꽁 싸서 잘 돋았는데
0: 네.
1: 그거 1년 넘어 못 찾고 그거 못 찾을까 이 할머니가 기차에 서시장 못해있는 할머니인데 네. 너무 속 탔습니다. 내 네, 벌써 네. 이 정도 됐는가 또 아깝지 않까 그 금가락지니까 그렇지. 아들이 싸준 건데 그래서 계속 날마다 얘기하던 분이 그게 생각나서 이 가락지를 찾아서 너무 좋아한다. 이 기억력 감퇴증이 있거나 치매 네. 초기에 있거나 뇌조직 위축이 왔던 분들은 네. 직접적으로 효과 봅니다.
0: 맞습니다. 그래 마음이 우울하면서 자꾸 어떤 데 막 무슨 어떻게 해서 가방 맞힌 사람도 안 되고 막 어떤 데
1: 그렇죠.
0: 울기도 쉬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마음이 가라앉아서 진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0: 맞습니다.
1: 오고
0: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심도 가슴도 예, 또 관심병이 있으면서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그냥 많이 황황했댔습니다. 그리고
1: 네.
0: 급할 때 마음도 막 같이 급해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래도 많이 진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 특히 또 나는 소변을 좀 자순대다 참기 바빠서 예, 자꾸 샌다 말인다. 구독하지 네. 말아줘가지고 마트가 자본대 갔다 올 때도 막 자꾸 새더라 말. 근데 그게 없어 그런 적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래 허리 다리 아프면 무릎이 아프면 어제 댕기도 바쁘던 게 마디마다 관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활동 너무 좋으셔서 또 배달해서 또 먹자 그랬다 해서.
1: 예. 어제 활동 우리 큰 명절이 두 개 끼웠기 때문에 한 5개 예. 활동이 돼서 예. 이런 거는 이용해서 예. 싸놓으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예. 오늘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하십시오.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져보신 안에 저는 반년을 먹었습니다.
1: 네.
3: 예, 혈압 조절이 연관된다. 나는 녹음이 있어가지고 예, 혈압이 자꾸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골이 아프고 골이 힘하고 어떤 때는 정신이 대응하기 오지럼증도 나고 이래 됐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 그 오지럼증이 해결되고요. 골이 대응하면서 뭐 어째 기억력이 없던 것도 기억력 좀 돌아옵니다.
1: 네.
3: 이하고 먹으니까. 예. 예. 그리고 어디다 뭐 줬던 거 모르던 게 있으면 그런 현상이 많이 쏟아들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소변이 닫아가지고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콩팥이 좋았으니까 그러는지 소변을 하루 나게거든 한 번에 뭐 두 번에 뭐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귀에서 소리 나는지 자꾸 소리 나든지 그 소리 나는 증상도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우울하고 소리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예. 어떤 때는 숨이 아예 올라와서 요런 것도 고상할 때 있습니다. 사람이나 막 다가 두드리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그 현상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3: 예예 예. 그런 현상은 완전히 없어지니까 그냥 속이 편안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예 그리고 이게 근데 보신 아닌데 소화도 잘 됩니다. 예.
1: 먼저 소화 잘 돼야 약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약들은 다 그 비위부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치료한다.
3: 예,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나는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밥 먹기 싫어하고 밥을 먹어도 좋고 아이 먹어도 좋고 이래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이거 먹은 다음에 때리고 것도 딱딱 찾아서 먹고 밥도 먹으면 속되게 못 먹어 됐습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은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1: 네.
3: 영 좋습니다. 예, 약이.
1: 네.
3: 그래 일이 이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네.
3: 그래 민들이 기와 나가지고 그래. 그래 이미 저 약이 좀 있는데 이렇게 활동에서 올 때 배달받자고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네. 우대 활동에 상당히 좋습니다. 참가하십시오.
3: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저도

0: 권리 보신하는 순지 오란다. 예. 어쨌었는가 뭐이 그런 이번에 그런 당관할 때 옥수수로 이렇게 그서 아침에 저녁에 밤에 먹고 나가서 그서 저녁에 아이올 때까지 그서 열심히 이 옥수수 바르는 일 그렇게 팔이 저립대다. 그래 그때는 그서 약발가 대서라고 소리 임신시 그래 지나왔는데 지금 또 이때니까 팔이 저리나고에 그다음에 또 혈압도 높고 가슴도 답답하고 침침하고 그다음에 또 비에도 소리 나고 소변도 닦고 어째서 나이 나이 드니까나 모든 게 다 불편합대다.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이 권리 보신 하나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여러 날 듣고 소리. 예. 그래서 어느 날 일곱 달 먹었는데 이 발이 저린 게 이 너네네 와서 어떻게 저런가 뭐 밥을 이제 먹자니까
1: 예.
0: 이 젓가락을 띄고 숟가락을 띄는 것도 예 저래서 예 또 나서
1: 그 정도입니까?
0: 예 밥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지금 이게 이롭습니다.
1: 예.
0: 이 가만히 볼까 내 솔로 몰랐지만 근데 밥 먹는 게 마이안에 어째 손을 털지 않는가.
1: 예.
0: 예. 이렇게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1: 예.
0: 지금.
1: 예.
0: 그리고 소변 쌌던 것도 이렇고.
1: 로경이라면 괜히 좋다는 게 아닙니다. 로경이 들어가면은 떨던 예. 사람들, 신경이 쇠약하던 사람들, 다리를 예. 부들부들 떨려서 걸음도 못 걷던 사람들, 이 싹 허리, 다리, 팔, 다리 다 맥이 옵니다. 그러면 자꾸 떨거나 예. 머리, 채머리 하거나 이게 다 나사집니다.
0: 예.
1: 예.
0: 그래 귀에 소리 나는 것도 이렇지 가슴이 한올 답답하고 예, 침침하던 것도 지금 이렇게 예, 가슴이 시원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이렇게 예, 반드시 못 누웠댔습니다.
1: 네.
0: 예, 호흡이 힘들어서 어제일로
1: 예.
0: 누워야 예, 호흡하고 답답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도 예, 이롭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래 이렇게 예,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번에 활동이 영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에 싸가우스에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제약공장 아주 중요합니다. 뭐 약통이다 보면은 뭐 어떤 약 들어가다 다 쓰긴 다 쓰죠. 원래 그 표준이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효능을 갖고 있고 약 성분은 어떤 게 들어가고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이거 다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약이 제량대로 제대로 된 약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자면 뭘 봐야 되는가? 제약공장을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저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네보신환은 동화악역 건네보신환입니다. 동화 건네보신환은 그 약종들이 진짜로 로경이 들어갔다면 로경이 제일 좋은 부분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다음 홍삼 들어갔다면 홍삼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좀 오랜만에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전화 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동화에 전화친 사람 많아서 이 우리 남편이 건네보신환 이제 한 달 복용했습니다.
1: 네.
3: 예, 우리 남편은 원래 죽었을 때는 병이 많이 듭니다.
1: 여러 가지 병이 위암도 예, 하던 부위지 않습니까?
3: 그래서 그거에 또 선생님이 그 강의하는 약질을 갖다 이렇게 좀 더 썼더니 못 썼습니다. 다 약을 썼습니다.
1: 예.
3: 그래서 별로 어제 허전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러그러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에서 이 약을 또 쓴다 했습니다.
1: 예.
3: 예. 예, 우리 남편이 혈압이 원래 높은데 지금 혈압은 높지 않습니다. 예.
1: 예.
3: 혈압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112, 그래서 75 이렇게.
1: 됩니다, 그럼.
3: 예. 그래, 왜, 다른 면 괜찮은데, 어쨌든 오늘 그냥 열이 나서 영, 피곤했습니다. 그,
1: 예.
3: 그거가 또 다냐고, 어째 같이 보내도.
1: 치어는, 치어온 길로 재봤습니까? 진짜 열이.
3: 아니, 그거는 안 재봤는데,
1: 그냥. 열이 나는 감이 들죠, 예?
3: 예, 열이 예. 나왔을 때.
1: 그게 몸에 허열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 몸에, 더워나고, 마르고, 입안이 마르고, 코안이 마르고, 몸이 후끈후끈하고, 그 허열입니다. 쓸데없는
3: 예,
1: 열이.
3: 그래서, 예, 뭐, 아무냐, 뭐, 쓸데없는데, 그 다음 이 약을 보니까, 예, 그 열이 싹 없어졌습니다, 예.
1: 원래
3: 예,
1: 그런 열을 없애는, 이, 진화라든가, 렌츠라든가, 뉴방즈라든가, 이 약이 들어가서, 몸의 허열을 싹 청열해버립니다, 예. 칭르 제도합니다.
3: 예.
1: 해결됩니다.
3: 아, 그래요, 예. 밥을, 그거에도 폐기해서 밥을 잡수지 못해서. 그러면,
1: 원래 위가 안 좋은 분이니까.
3: 예, 이게 담배도 비싼 거 맞고, 그 다음에 또, 그, 저도 써도 못 쓴다.

0: 튼튼하게 나온다 이상. 예. 비싼 단발도 먹고 섞였는데, 그러니까 비싼 사람도 이제 이 약을
1: 예.
0: 바보 얘기해도 건강.
1: 이 약만 꾸준히 쓰시오. 이 약에 25가지 예. 그 환자분, 나타나고 있는 증상에 다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종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0: 네. 예, 그랬는데 이 약이 정말 약.
2: 네,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요. 네.
0: 예, 알았습니다. 예, 적용하겠습니다.
1: 네.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오늘 이 시간도 용납없이 우리 연기 입감구복액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오랫동안 진행하던 이번 우대 활동, 다시 말하면 그럼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죠. 뭐 여러분들 이 연기 입감구복액에 대해서 잘 듣고 면제 수요된다 할 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질병들은 그냥 약을 고추장 맛보기로 한두 달 써서는 특별한 효과를 못 봅니다. 특히 오래된 고질병들은 이래서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다른 약을 그렇게 오래 뭐 1년 써서 2년 써서 아이디던 질병들 효과를 봅니다. 특히 우리 이 용지라는 거는 신선초라고 불립니다. 옛날부터 우리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다녔지만 못 찾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이야기가 바로 옛날의 불로초처럼 우리 이런 많은 질병 치료에서 독특한 약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중약재는 몇천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약재가 또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서부 지역이라든가 또 서부 지역은 소수민족들이 많으면서 또 우리 번초강 목이라든가 옛날부터 우리가 모르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백산도 그렇고 독특한 지역들이 많으면서 약재가 매일 천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령지 하면은 옛날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면서 옛날에는 언제 로백성들이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재배가 나오면서 적지 같은 거 그 자지색 나는 영지는 많이 흔하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천년 오색 영지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색 영지는 천년으로밖에 없습니다. 재배가 아니됩니다. 그래서 백지라든가 흑지라든가 청지라든가 이런 영지들은 천년 영지로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입감구복액에는 다섯 가지 영지가 다 들어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많은 효과를 보죠. 그런데 영지 하면은 첫째 우리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게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독특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또 많은 이런 만성병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간에는 제일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가 병지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4: 예.
5: 나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뭐 기본한

0: 좀 있습니다.
1: 예.
0: 그래, 예, 그래, 그런지, 그다 또, 작년도 좀 안 좋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지, 특별히 내게 없고, 예, 자꾸 누워있기 싶은 생각만 하고, 일어나기 싶은 생각 없습니다.
1: 예.
0: 그래, 그다 밥맛이도 자꾸 떨어지고, 소화 좀 안 된다. 그래, 소화 조금 된다 해도 또 먹게 되면, 변비 자꾸 나타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지금, 먹기는, 소화제 맨날 나가다 먹기를 먹는 것도 좀 아예 났어도 자꾸 반복이 나타나면서.
1: 예.
0: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명기관 구배하고 지금 몇 달 동안 먹었는데 일대양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1: 예.
0: B20여든 약이고 어찌시약이 돼 그런지 확실히 냉전형으로 맞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1: 예.
0: 예, 요즘에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땅하던 것도 땅하지 않고, 뭐랄까, 소화에 들어서 소화용 잘 된다, 요즘에는.
1: 예.
0: 예, 그러면서, 뭔가 뭐, 소화, 배가 땅하지도 않고, 예, 소화도 잘 되고, 뭔가 뭐, 변비가 해결돼서 좋습니다, 지금.
1: 네, 장도에 와서 많은 예. 이런 유익균하고 유해균 물란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0: 예.
1: 이러면 많은 병들이 따라서 나서죠.
0: 그렇게 맥이 없던 것도 다 못 가는 맥이 나고, 예. 아래 딸 다 네. 하도록 떨려서, 서서 다리 맥이 오래 먹었어요, 서 됐어. 근데 지금 예. 다리 맥이 오는 게 확실히 알린다, 지금 약 먹으니까나.
1: 예.
0: 그래서 응가에 서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멀리 못 댕기 됐습니다.
1: 예.
0: 여기 먹으면 무슨 말, 나도 좋아지고 있을 때다. 그래. 듣긴 또 무슨 더 좋아지는가 뭐. 소변 나 참 힘들어서 어지간 화장실만 정해놓고 다닐 때였습니다.
1: 네.
0: 그니까 다수도 색이다 하고, 그럴 땐 어떤 때 색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럴 겁니다.
0: 그리고 뭔가 눈도 막 건조하고 깔깔하고, 예. 그냥 피도 벌거벌거 됐어. 근데 그게 지금 좋아졌습니다. 눈이 깔깔하지 네. 않습니다.
1: 예.
0: 그 먹던 동안, 지난 먹던 동안 최고 약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오늘도 약이 좋아져서, 아니, 이제 많은 약이 돼서 또 대답받다 또 계속 쓰자고 그랬다.
1: 예. 요즘 우제 활동하고 있는 그러면,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맞습니다. 네,
0: 배달 받겠습니다.
2: 네.
1: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용지하면은 그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오색 용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장육부에 다 좋지만 첫째 먼저 꼽아야 될 게 면역력 제고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저도 용지 입간 900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게 쓰니까 머리 동감이 좀 밤소리 따라서 밤 자지마자 좀 제가 한번 자기 쓰던 보니까 밤, 뭐든, 지금 이거 쓰는 다음부터, 그저 깨끗하게 한번 보니까, 예. 다음에 자자면, 이거 화장실, 화장실 가지 않으니까, 예. 그게 많이 좋아져서, 그래요. 화가 안 돼, 예. 밤에 또 잘 넘어다, 이거. 그런데, 지금, 화가 좋아져, 밥을 좀 잘 먹습니다. 어제 화 잘 됩니다, 이거.
1: 예.
3: 이거 또 혈압이 온정되지 않아요? 항상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또 머리 심한 게. 그런데,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이래도 신장이 좀, 그거 쉽게 놀라고,
1: 예.
3: 그런데 이것도 신장에는 많이 좋고, 예. 간이 또 안 좋아, 항상 내겠고, 예. 검사하니까 또, 간 수치 정상이 되다, 이거 먹은 다음에.
1: 예.
3: 그러니까, 예. 한 가지하고 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냥 할 때 12가 사주 좀 계속 쓰다가,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잘 따지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면역력을 높인다 하면은 제가 어제는 이런 건강 강의를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친척들도 좋고 친구들도 좋고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높여야 되겠는데 어디 가보면 면역력이 낮아서 또 가면 감기하고 설사하고 소화해야 되고 뭐 많은 병들이 오는데 면역력을 높이라 하는데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높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 됩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해서 무슨 출단발을 맞아서 대판주사를 맞아서 좋다는 거 비싸다는 거 다 맞아본 분들 첫째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용지입니다. 사실 면역력이란 무엇인가? 면역력이란 그저 우리 이 주위에다 비교한다 할 때는 우리

0: 단계 나라를 비하면 군대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뭐 침략자가 들어오거나 하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단 말입니다. 군대가 강대하고 많죠. 우리 몸의 군대는 백혈구를 비롯해서 G수 세포라든가 이 림파세포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림파세포에서 베타 림파세포라든가 이 T세포라든가 거시세포라든가 NK세포라든가 여러 개 있습니다.
1: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산성 있고 현박과 사랑 있는 곳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천입니다. 첫 곡으로 태옥 작사 김영중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를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이 가는 그 길이 곧 새로운 길이 되고 그 빛으로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도 비추고 있습니다. 아래 빛나라 청춘의 열을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사람들의 환한 웃음, 장터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사투리, 이 모든 것이 고향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와닿는 곳입니다. 아래 내 고향의 연변일세를 남성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수확을 마치고 풍요로움에 감사하는 날이자 곡식이 잘 익어가는 시기로 풍요를 기념하는 날, 보름달이 가장 둥글고 밝은 날,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의 하나인 추석인데요. 단순한 보름달 감상의 날이 아니라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는 깊은 의미가 담긴 날, 가족들과 함께 정 나누는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0: 네,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족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무형문화유산은 어떤 것인가요?
1: 네, 오늘은 그 추석이므로 추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종초절 또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를 뜻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큰 날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0: 네, 추석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1: 예, 추석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그 전통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햇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이웃과 서로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해도 추석에는 떡을 빚어 먹었다고 해서 1년 365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0: 네, 우리 노랫말에도 8월 추석 보름달이 밝다여도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 추석엔 달이 둥글다는 의미겠네요.
1: 예, 네, 추석에는 둥글달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즐겼습니다.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0: 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풍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그 가을을 맞는 정부로 추석빈 풍속이

0: 있습니다. 추석 무렵이 되면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져서 사람들은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추석에 입는 새 옷을 추석 빔이라고 하는데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짓는 집에서도 일꾼에게 새 옷을 한 벌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추석은 단순히 하루의 축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맘때면 여름 옷을 정리하고 가을 옷을 새로 장만하는 추석빔 풍속이 있습니다. 이는 조상들이 추석을 수확이 시작이자 새로운 시간으로 전환점으로 이었기 때문입니다.
1: 네, 요즘 세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옷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고 입고 하는데요. 예전엔 특수한 날 새 옷 마련했죠. 추석빔의 유래는 어떻게 전해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그 추석빔의 유래는 추석이라는 속설이 생성역사가 맥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석이 세시 풍속에서 중요한 속절로 자리 잡은 이후에 추석빔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추석을 설날과 더불어 통합 일회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여서 새해 아침 설날이 한 해의 시작 일회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 역시 햇 곡식을 맺게 되는 수확 시작이란 일회란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1: 네, 추석은 설날과 같은 의미로 중요하게 맞이한 날이네요.
0: 그렇습니다. 또한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준비하는 해가는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옷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석빔 풍속은 설빔과 마찬가지로 사교적 필요성과 더불어서 기후 환경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추석 아침에 먼저 하는 일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0: 예, 추석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묘와 볼채입니다. 조상의 묘소를 찾아 여름 동안 무성하게 자란 풀을 깨끗이 베어드리는 것은 자손이 조상에게 드리는 효도이자 한해의 풍요를 알리는 첫 걸음이랍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묘소를 돌아본 후 가족이 모두가 그 자리에 모여 차례를 지냅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을 다해 마련한 차례상에는 한해 농사의 결실인 핵곡식으로 만든 음식이 올라갑니다.
1: 네, 추석빔 외에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네, 풋바심, 즉 올기의 심리가 있습니다. 풋바심이란 추석을 맞으면서 식량이 떨어진 집에서 채 익지 않은 벼나 보리를 털거나 훑어서 양식으로 삼던 그 풍속을 말한답니다. 예전에는 묵은 곡식이 다 없어지고 핵곡식이 나기 전에 봄철을 춘궁기, 여름 7월을 칠궁기라고 했습니다. 봄에는 덜 익은 보리를, 여름철은 채 여물지 않은 벼를 풋바심하여 식량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봄철을 넘기기가 더 어려웠는데

0: 추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추석이면 전해져 오는 풍습 가운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 알아볼게요.
1: 예, 그 추석 벌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추석 벌초는 조상 명의 풀을 베어 정리하는 풍속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금초라고도 합니다. 후손들이 정성을 표현한 전통으로 옛날에는 그 묘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조상에 대한 례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후손들이 잘 돌보지 않아서 방치된 묘소는 골청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묘 불초는 1년에 두 번, 즉 청명과 추석에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두 시기가 전통적으로 성묘를 하는 명절이기 때문이랍니다. 봄에 벌초를 할 때는 청명의 성묘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을에 저 추석 전에 미리 벌초를 해두기도 합니다.
0: 네, 그러면 청명과 추석에만 벌초를 해야 하는 건가요?
1: 네, 옛날에는 가을 벌초를 7월 15일 백종일 그 무렵부터 8월 15일 추석 전까지 했습니다. 벌초 대상은 부모와 조부모를 포함한 조상 묘지입니다. 오랫동안 그 선산을 지켜온 가문이라면 묘소의 수가 너무 많으므로 직계 조상이 묘만 볼초하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이러한 풍속은 오늘날에도 조선족 사회에 그대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조상이 무덤이 있는 집에서는 산소로 가고 화장을 한 집에서는 고인이 유골함 앞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0: 네, 추석에 특별히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예, 그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송편입니다. 설에는 옷을 얻어입고 한가위에는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추석은 곡식과 과일 등이 풍성한 때에서 여러 가지 제철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송편, 시루떡, 찰떡, 밤단자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송편이 가장 대표적인 절식입니다. 송편은 소에 따라서 팥송편, 깨송편, 콩송편, 대추송편, 밤송편 등으로 나뉩니다. 이외에도 햇살로 지은 햇살밥과 막걸리 그리고 백설기나 찰떡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추석 음식 중이랍니다.
0: 네, 송편에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맛이 있네요. 그렇다면 제작 방법도 복잡한 거겠죠?
1: 예, 송편은 햇살 반죽에 콩, 깨, 밤 등을 소로 넣고 솔잎을 깔고 찐 떡으로서 그 향긋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송편을 만들 때 시루에 솔잎을 까내려온 송편끼리 달라붙는 것을 막아서 본래 모양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솔잎이 은은한 향이 배어 송편 맛을 더욱 좋게 하고 떡 표면에 솔잎 무늬가 새겨지면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떡이 잘 상하지도 않습니다.
0: 네, 추석은 지방에 따라서도 음식 문화가 다르겠죠?
1: 예, 추석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 또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한족들은 월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식품이고 조선족들은 주요하게 소고기 국과 송편입니다. 지방에 따라서 녹두나물국과 또 토란국도 음식상에 올라간 집도 있습니다.
0: 네, 이외 추석에 벌이는 민속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 추석은 올해 단어 명절과 민속 체육 경기와 민속놀이를 많이 벌이는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민속 경기로는 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주요하게 씨름, 은혜뛰기, 널뛰기, 활쏘기, 줄다리기 등이 있고 민속놀이로는 닭싸움, 소싸움, 소놀이, 강강술래, 가마싸움, 반복이, 올개심리, 바꾸랑기기, 거북놀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0: 네, 여기서 반복이란 어떤 민속놀이인지 알아볼까요?
1: 처음 듣는 말일 겁니다.
0: 네.
1: 예, 옛날에 시집 간 여자가 형제나 친척끼리 만날 때 두 집 사이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추석이 무렵이 되면 양가 마을이 중간쯤에서 친정 식구를 만나 그림을 달라고는 했는데 이를 중간에서 본다 해서 반복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반복에는 두 집 중간에서 만난다, 반나절 만난다는 뜻에 유래되는데 다른 말로 중로복이라고도 합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시집간 딸이 보고 싶을 때 사돈 집에 서신을 보내 날짜와 장소를 정하는데 주로 인근이 경치가 좋은 명승지나 계곡, 산고개 같은 적당한 그런 장소를 이용합니다. 이때 양쪽 집에서는 색다른 음식을 준비해 함께 나누어 먹으며 회포를 나누었고, 이는 안사동끼리 화위 다지는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을 말합니다.

0: 네,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이런 풍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 반복에 담긴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림과 또 따뜻한 정,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1: 네, 세월이 바뀌어져서 반복의 행사는 바뀌어졌지만 그 정만은 여전히 그 지켜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앞에서 잠깐 민속놀이 중 소싸움 대회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소싸움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그 추석에 사람들이 즐겨버리는 민속놀이로 소싸움이 있습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소의 힘을 겨루는 이 놀이를 다른 말로 투우대회라고 합니다. 음력 8월 보름인 추석이 되면 농촌에서는 소 주인들이 수소를 대장으로 몰고 오고 심사위원은 소의 그 덩치와 비만도를 살펴본 후 가부를 병으로 등급을 나눕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넓은 운동장에 모래를 깔고 주위에 줄을 둘러쳐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 뒤 소를 맞붙여 싸움을 시킵니다. 소 싸움하러 가는 날 아침이면 소주인은 소를 깨끗이 씻겨준 뒤에 소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색깔이 천 오리를 달아서 장식하고 목에다가 큰 그런 방울을 달아줍니다. 주인 역시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붉은 수건을 머리 비스듬히 동여 매고 오른쪽 허리에는 색실로 소를 놓은 주머니를 무릎까지 들여 찬 후 소를 모고 그 소 싸움터로 향해 갑니다. 소 싸움을 주관하는 사람은 도감이라고 합니다. 도감은 싸움대에 나오는 소의 나이, 체구 등에 따라 서로 비슷한 그 소끼리 짝을 지어줍니다.
0: 네, 소들끼리 싸움을 벌이는데도 이러한 격식이 있었네요.
1: 예, 그 당연히 있지요. 순서 대체로 약한 소부터 싸움을 붙이는데 그 저 도감 시작을 선포하면 주인이 소를 끌고 들어오는데 소와 소 사이에는 포장을 쳐서 서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소들이 미리 먼저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이 포장을 제거하는 순간부터 소싸움이 시작됩니다. 소싸움터에는 많은 구경꾼 외에 각기 자기 마을이 소를 응원하는 농악대가 모여 풍악을 울립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소주인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들어서 소를 어루만지며 저 장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0: 네, 추석의 대표적인 놀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1: 예, 추석의 그 대표적인 놀이로는 강강소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강강소래는 너희들이 손에 손을 잡고 동그란 원을 만들어서 빙빙 돌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런 놀이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느린 가락에 맞춰 천천히 돌다가 노래가 점점 빨라지면 돌아가는 속도도 덩달아서 빨라집니다.
0: 네, 그 놀이는 지정된 사람들만이 하는 거겠죠?
1: 에, 아닙니다. 강강소리는 모인 저 장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행태를 만들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무김소리를 하면 전체가 발음소리를 하면서 부릅니다.
0: 네, 강강술래는 어떻게 되어 전해져 온 놀이인지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1: 예, 예로부터 추석이 되면 강강술래 춤을 추었습니다. 강강술래가 어느 때 어떻게 하여 시작되는지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렇다 하기에 밝혀볼 수 없지만 이 놀이가 꽤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고대 부족사의 공동체 등과 같은 모임 때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뛰어놀던 단순한 형태춤이 오늘날에는 보이는 강강술래 시원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강강술래 또는 강강술래 등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강강술래 노래로 미루어서 강강술래 노래는 이미 원래 공동체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시대의 파종과 수확대의 공동체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노래와 형태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면서 점차 강강술래 노래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여 오다가 이병술로 이용하여 외적을 물리친 후 더욱 세상에 널리 알려져 온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놀이는 추석날에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네, 딱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 놀이는 주로 추석날 밤에 놀았지만 지방에 따라서는 정월, 대보름을 밤을 비롯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든지 달이 밝은 밤에 수시로 놀았습니다. 또한 놀이꾼들은 여자들만 국한하지 않고 남자들도 함께 올려놀기도 했던 것입니다.
0: 네, 그렇군요. 강강술래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1: 네, 그 강강술래는 흥겹게 놀면서 사람이 관계를 발전시키고 심화시키므로 아이들이 평소의 생활과 생각을 담아내요.

0: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대동놀이로 좋은 놀이입니다.
1: 네, 그럼 강강술래의 특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말하자면 첫째로 강강술래 기본 대형이 원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어디로 어디든 같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평등한 관계임을 뜻하는 것이랍니다. 사회가 권위적이고 계급적이 되면 우원이 형태가 흐트러지고 네모진 대응이 됩니다. 운동회나 학습 발표 때 보여지는 무용의 형태를 보면 대부분 네모진 형태입니다. 하는 사람과 구경꾼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네, 평등 관계의 의미로 원으로 놀이를 하고 있네요.
0: 네, 둘째로 손을 잡고 마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보다는 춤을 추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잡고 발을 맞추고 호흡을 나누면서 서로의 생활과 생각을 담은 앞소리와 그에 대항하는 뒷소리를 같이 부르며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그동안 지내온 것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마음이 있는 갈등도 풀어내고 새로운 소망을 담아 새로운 생활을 약속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원무와 다르게 처음에는 쉬운 놀이에서 어려운 놀이로 다양하게 이어지고 느린 가락에서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통일감으로 일치시켜 갑니다. 또한 부분과 부분이 하나로 독립적이면서 전체가 통일되고 다음 놀이로 진행될 때 자연스레 이어지면서 부분을 떨어뜨려 놀이도 됩니다.
1: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된 놀이로 이어지고 있군요.
0: 네, 마지막으로 강강소리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그냥 서 있거나 구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따라가면 저런 형태를 만들고 저런 이런 형태를 만들고 심지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앞소리를 하면 전체가 뒷소리를 먹이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없지만 모두 자신이 주인으로 판을 이끌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생활화되어 그 밖의 다양한 문화에서 언제도 모든 일을 주인으로 내세우게 되는 근원이 됩니다.
1: 네, 강강술래놀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평등한 공동체 정신을 배운다는 점이었군요. 누구나 주인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이 삶 전반에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민족문화를 지켜나가는 밑거름이 되겠네요. 네, 이외에도 신명나게 즐기는 민속놀이가 또 있다면서요?
0: 네, 추석은 먹을거리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함께

0: 마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깊은 뜻이 담긴 명절입니다. 풍요를 기념하는 명절의 의미와 옛 선조들이 남긴 세시 풍속 이야기를 통해서 전통 문화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소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행은 재미있는 명소를 보는 것도 있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법이죠. 여러분은 이런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미란,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을 동글동글 부드럽게 살아가는 지혜와 서로를 리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경쾌하고 흥겨운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최선숙 작사 오미란 작곡의 동글동글 살아보세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키워주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곳. 리흥국 작사 황기욱 작곡의 고향은 어머니를 전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최관석 작사, 리철수 작곡의 우리 행복 도동시를 전해드립니다. 황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헤란벌의 폭렬한 풍경과 그 결실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쾌하고 신명나는 선율로 담아냈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헤란벌의 풍년이 왔네를 전해드립니다. 리엄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연변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라며 안홍천 작사 작곡의 나의 사랑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장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연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뉴스 취재편집센터의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자격과 광고 경영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기록과 경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번 원번과 복사본, 법인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번,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 신청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기별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류를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단순히 고생을 자초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군사 지식과 훈련을 실시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병력법에서 일반 대학교 학생은 재학기간 반드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 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국방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일깨워주어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한결 단단하고 의젓해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의젓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엔 자녀 교육 가운데 모든 주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의 집중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데요.

먼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 겸 주임 의사 라립영 이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도 많은데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아마씨유,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포도당을 천천히 내보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자꾸 찾는 습관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빼놓을 수 없죠.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연이 모자라면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공류 등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선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의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시가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에 있어서는 근시 안경 자체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때에 교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정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작은 지혜와 또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미래를 바꿉니다. 특히 독서는 여유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책 몇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싸의 아름다운 낙타와 줌마라는 책입니다. 양지훈이 쓴 이 작품에서 종점보호 야생동물을 다시 숲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입니다. 토상족 소녀는 각기 사랑하는 에마 낙타와 줌마를 타고 라싸에서 출발해 긴 귀로에 오릅니다. 잽은 아름다운 낙타 평초를 타고 토끼 고양이 아용이를 데리고 청장 도로를 따라 서쪽에서 다시 북쪽을 향해 가는데 목적지는 곤륜산 야생동물보호소입니다. 우타는 줌마 근래를 타고 작은 서장 원숭이 라보를 데리고 사천 서장 도로를 따라 동쪽을 향해 가는데 종점은 금사강 환승역입니다. 이 여정에서 소년들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두 세대에 걸친 청장 사천 서장 도로 건설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선조들이 개척과 건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생사가 담긴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의 힘과 생명의 끈질김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고향에서 고궁까지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학자 추경이 아이들을 위해 쓴 성장 산문으로 한 세대 투지와 정신 풍모를 보여주며 역사가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추경은 심양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군구 정치부에서 근무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주택 단지에서 보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와 지역적 특색이 담긴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80년대 심양이라는 이 도시의 변화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고향에서 고궁까지 이는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 소년이 자신을 찾고 리상을 지켜나가는 성장의 여정입니다. 다음은 소회반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조문방의 장편 신작 소회반에서 남자아이 진소병은 어릴 적부터 회극을 사랑했으며 당시 회극 예술가들의 양성과 지도하에 뛰어난 어루 연주 실력으로 특별히 로신예술학교의 회극 공영반에 입학하게 됩니다. 소회반에서 그는 로신예술의 빛나는 역사를 요해하게 되고 더욱이 전통예술을 계승하는 자에게 제시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소설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인 회극의 굴곡이 많지만 끈질기게 이어온 발전 과정을 재현했으며 소년의 시각으로 전통예술과 대중의 정신적 유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주성의 신작 종소리입니다. 종소리는 진실한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전쟁 속 고립된 공간에서 빛나는 인간성을 조명한 아동문학 작품입니다. 1937년 송무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이 작품에서 소년 엽담추를 비롯한 고아들은 애국자가 설립한 국제재아동양성원에 수용됐습니다. 이곳에서 고아들은 보호받으며 생존의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연극 공연과 사냥에서의 고된 노동 등 과정을 통해 순환자에서 정신적 전사로 탈바꿈합니다. 산산이 부서진 강산에서 한패의 소년들이 지식을 불씨로, 우정을 방패로 삼아 종소리 속에서 폭력에 대한 깊은 저항을 완성해냅니다. 다음은 천 한 번 지는 달입니다. 손빈의 이 작품은 시적인 필치로 아이들을 황하강변의 적구 고진과 오보석성으로 안내하며 아이들의 맑은 시선으로 천년 문명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늙은 대사공의 험난한 모험에서 석성 동굴집의 천년 비밀에 이르기까지 흉노와 탕구르트족의 역사적 흔적에서 황토고원의 사계절 풍경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지리, 민속, 건축, 민족사를 아우르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중화문명의 다원적 공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철은 작가 우소첨의 장편 아동소설입니다. 새 시대 우리나라 우주 비행 및 심층 잠수 기술 성과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섬세한 신비 묘사와 긴장감 넘치는 이중 서사 구조를 취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의 시각으로 서로 다른 두 시대의 소녀가 우주 비행과 심해 잠수 꿈을 이루려는 성장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태어난 소녀 메란족은 우주비행사를 우상으로 삼고 연구활동을 통해 우주선이 해상 측정을 하는데 과학고찰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우주비행사와 잠수사 간의 대화를 추진하려는 구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과학적 탐구와 개인적 리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하늘에 올라 달을 끌어안고 바다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는 웅대한 포부, 호방한 감정과 잘 조응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가 형사 시리즈 제7권 붉은 손가락이라는 소설입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이라는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세 가족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들의 살인을 은폐하려는 아키오의 가족,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로 고로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신참 형사 마스미아의 가족, 그리고 암말기 판정을 받은 아버지와 왕래조차 하지 않는 네리마 경찰서의 노련한 형사이며 마스미아 아들의 살인죄를 덮어서 무마하려는 아내 야예꼬의 실랑이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정작 살인을 저지른 아들 나오미는 제 방에 들어박혀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의 행동이 못마땅하지만 아키오는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사체를 공원에 내다 버립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네리마 경찰서 소속의 가가 형사는 공원 주변의 동네를 탐문 수사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아키오의 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오의 집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가가 형사는 치매에 걸린 아키오의 어머니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사건의 단서가 될 만한 경찰의 유일한 증거는 사체에 붙어있는 정원의 잔디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해 공원까지 사체를 운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서를 바탕으로 로렌한 가가 형사는

범인의 추적에 박차를 가합니다. 한편 자신의 가족에게 경찰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악교 부부는 아들의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 결코 골라서는 안 될 최후의 선택지를 꺼내들고야 맙니다. 가가군이 일하는 방식을 잘 봐두라고. 자네 이제부터 엄청난 상황에 입회하게 될 거야. 말에 지느를 생각하느라 마스미아가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그럼 수고해 라면서 전화가 끊겼다. 마스미아는 가가에게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너도 이제 곧 알게 돼. 하지만 이 말만은 해두자. 형사라는 건 사건의 진상만 해명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 해명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 것인가? 그것도 아주 중요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마스미아가 미간을 찌푸리자 가가는 그의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 집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 이건 경찰서 취조실에서 억지로 실토하게 할 이야기가 아니야. 반드시 이 집에서 그들 스스로가 밝히도록 해야 한 거야. 아들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범인의 가족이 벌리는 행태는 책장을 덮는 마지막 순간까지 초조함과 최고조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찬사를 절로 나오게 만듭니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하나 힘안들이고 풀어가는 사이 게이고는 허를 찌르는 반전을 곳곳에 숨겨놓습니다. 히가시노의 작품이 갖는 매력은 추리소설로서의 섬세한 플롯과 반전의 쾌감이 주는 감동이 완벽하다는 점입니다. 여타의 추리소설들이 사건의 범인을 결말에서 알려주는 것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미 범인을 알려주고 시작하는 과감한 구성으로 작품의 흡인력과 사건의 흥미를 더합니다. 가정이라는 밀실과 가족이라는 굴레, 그 어두운 초상, 장르를 초월한 저자의 걸작 인간성을 담은 이 작품은 출간 3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리며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견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8월 1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는 흔히 부족점을 결함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기대고 성장할 동기를 얻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우리는 연습할 이유도 용서를 배울 일도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안송철의 소필 지지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였던지 조카이는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밀가루 지짐을 찾곤 한다. 뭐 내가 군 지짐이가 맛이 최고라나 그게 무슨 그리 맛이 있다고. 지금 애들은 우리 세대는 구경도 못한 좋고 희한한 것들을 기껏 먹어 너무 질려 저러는지 이렇게 속으로 두덜거리며 나는 싫은 대로 주방에 들어섰다. 요리에 좀 흥취가 있는 나는 남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제멋대로 주물럭거리기 좋아한다. 밀가루 지짐이 전이나 부침개로도 통하지만 우리 동네선 부치고 굽는 것을 총칭하여 감자 지짐이, 녹두 지짐이라고 부른다. 나도 원래 순 밀가루로 지짐이를 구웠는데 언젠가 한족들이 또 구울 때면 부추를 곁들이는 것을 보고 힌트를 받고 색다른 밀가루 지짐이를 구워내게 되었다. 즉 애호박, 부추, 시금치, 당근, 양파, 팥잎 등 채소를 채칼로 치고 칼로 가늘게 썰어 밀가루와 혼합한다. 물을 적당량으로 맞추고 주걱으로 휘저는다. 물은 적당히 넣어야 하는데 주걱으로 그 혼합체를 퍼흘릴 때 좀 찰지면 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이다. 아시다시피 소금은 맛의 원조이고 기본이다. 소금을 밀가루 혼합체에 조금 넣어두면 슴슴하지 않고 맛이 더 좋다. 다음 각자의 구미와 기호에 따라 기름을 두거나 두지 않고 지짐이를 구워내면 된다. 이런 지짐이는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색상 또한 보기 좋은 신메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 밀가루전에 들어간 여러가지 식재료들은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 그 여러가지 맛들이 사이좋게 어우러지니 그야말로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노랗고 빨간색에 파란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더구나 입맛 돋우며 한결 눈을 즐겁게 해준다. 그래서인지 조카는 이 메뉴로 구이점을 오픈하면 대박날 것이라며 붕붕 든다. 나 역시 단조로운 재료들이 미묘하게 조화를 이룬 밀가루전을 보느라니 스스로 감개가 무량하며 감탄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이 다종 지짐이와 흡사한 것 같다. 사회 군체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에는 여러 가지 식재료와 비슷하다. 식재료들이 밭에서 농부의 손을 거쳐 미소한 종자로부터 각종 채소로 자라듯 인간 역시 가정과 학교에서 부단히 새롭고 유용한 것을 배우고 흡수하여 점차 혹자는 부추, 혹자는 당근이나 양파로 된다. 개중 어떤 이는 다재다능한 팔방미인으로 변신하며 또 어떤 이는 한 우물만 꾸준히 파는 전문인으로 직장과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빛내며 살아간다. 또한 이런 수많은 식재료와 개개인이 조화를 이루어 인생의 동그라미를 그리며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얼마 전에 우리 집 근처에서 일꾼들이 빈 공지에 녹화를 했다. 굴착기로 땅을 파는데 커다란 콘크리트 조각이 드러났다. 말이 조각이지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 조각이었다. 크기는 서너 미터 가량 돼 보이고 두께는 반 미터가 훨씬 넘어 보이는데 어찌나 무겁고 든든한지 굴착기도 부셔버리려고 여러 번이나 시도했건만 꿈쩍도 않은지라 그만두는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이 발생했다. 힘이 장수인 굴착기도 어쩌지 못하고 백기를 든 그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조각을 일꾼들이 다루지 않겠는가. 10명쯤 돼 보이는 사람들이 글쎄 현대화 도구라곤 전혀 없어 지렛대, 철관, 삽과 곡괭이며 나무 토막 등 원시적인 무기를 손에 들고 몸통이 엄청 큰 콘크리트 조각에 도전장을 내민다. 굴착기도 손을 들었는데 저런 장난감 같은 걸로 하며 나는 어이없이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심심하던 차라 창가에 붙어 계속 구경했다. 그들은 팀장인 듯한 사람의 구령에 따라 지렛대로 콘크리트 조각의 한 모퉁이를 들고 그 밑에 벽돌장을 받치고 또 좀 더 높이 들고 벽돌장을 더 얹는데 그러기를 수차례 거듭하니 조각은 지면에서 반미터 실이 되게 들렸다. 잠시 후 그들은 지렛대와 긴 철관으로 그 조각을 맞은편으로 번지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허나 원래 거대한 조각은 좀 움직일 뿐 별 차도가 없다.
나는 아무렴 기계도 어쩌지 못한 걸 사람이 하며 머리를 저었다. 일꾼들도 뭔가 부지런히 담론하는 듯 싶었다. 얼마 후 누군가 정과 매를 가져온다. 이어 그들은 정을 그 조각의 가운데 대고 매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참 매실하니 불가사의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치 요술이라도 피운 듯 일꾼들을 조롱하던 조각이 돌로 갈라지지 않겠는가. 이어 일꾼들은 합심하여 그 조각을 경사도가 심한 언덕에 비스듬히 방파제 삼아 세웠다. 덩치 크고 거치장스럽기만 하던 콘크리트 조각이 어느결에 방파제가 되어 유용지물로 되었다. 평범한 일꾼들의 지혜와 힘, 마음을 합쳐 방파제란 지지미를 구워낸 것이다. 제 아무리 현대화한 장비라 뽐내도 필경 주어진 틀과 공식대로 움직여야 하므로 많은 제한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굴착기는 단일색의 지지미밖에 굴 수 없지만 사람은 지혜와 재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사고할 수 있기에 단일한 지지미 외에도 칠색 찬란한 지지미도 구워낼 수 있다.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량보다 낫다고 평범한 일꾼들은 힘과 마음을 합쳐 제갈량보다 더 맛깔스럽고 더 보기 좋은 걸작을 만들어냈다. 이에 나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다. 여기서 나는 마음과 마음이 동그라미가 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그 무엇이 없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다. 여지껏 나는 자신이 지지미를 굽는 고수이고 유단자라고 자부했었는데 기실 나는 그들에 비하면 작은 존재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동그라미를 그리면 달에도 오르고 미지의 별 세계에도 날아갈 수 있으며 수천 미터 심해에도 들어갈 수 있다. 방울방울 물이 모여 작은 내를 이루고 허구많은 강물이 흘러들어 대해를 이룬다. 인간 매개에는 무한한 우주에선 하나의 모래알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민물이 모여

대하여 서로의 부족점과 단점을 미봉하고 채워간다면 기필코 커다란 둥글며 맛 좋고 빛깔고운 지짐이로 탈바꿈할 것이며 그 큰 지짐이 속에 나 개개인의 작은 지짐이도 들어있지 않을까. 다음 수필입니다. 리삼민의 수필, 벌과 나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나절 게이트볼을 치고 아파트로 돌아와 창문을 열려고 베란다로 나갔더니 뜻하지 않던 광경이 시야에 안겨왔다. 벌과 파리가 빈 맥주병 안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어디서 어떻게 나의 집에 날아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벌과 파리가 병 안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은 참으로 흥미로웠다. 날렵하고 힘이 센 벌은 햇볕이 드는 맥주병 밑바닥에서 출구를 찾느라고 악전고토하고 있었고 멍청한 파리는 밝고 어두운 곳을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헤매였다. 도대체 어느 놈이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여 한참 테레비를 시청하다가 다시 베란다로 가보았더니 햇볕이 드는 병 밑바닥에서 출구를 찾던 벌은 지쳐서 죽어버리고 밝고 어두운 곳을 가리지 않고 날뛰던 파리는 반대쪽 병 주둥이로 나가버렸다. 항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굴을 채집하려고 사체로 날아다니다가 빈병에 갇혀 목숨을 잃은 벌과 빛의 방향이나 유리의 불가사의한 정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밝은 곳이 안 되면 어두운 곳으로 육박하다가 마침내 출구를 찾아낸 파리의 운명을 대조하노라니 지구촌의 구석구석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지난 세기 90년대 시장경제 대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때 나는 20여 년간 몸을 담궜던 국가 공무원의 직을 버리고 보따리 하나 달랑 짊어지고 러시아로 향발했다. 하지만 필경 꿈은 현실이 아니었고 비 온 뒤 무지개처럼 눈앞에 얼른거리는 달라 뭉치는 나의 것이 아니었다. 하룻밤 사이에 빈 털터리로 된 나는 앞이 캄캄해놨다.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었고 하늘을 우러러 빌어도 거들떠 보는 이가 없었다. 음식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있을 때 주인집 주인이 뜨끈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면서 어서 식사를 하고 일어나세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중국 물건도 러시아로 들어올 수 있대요. 남들의 뒷공무니만 따르지 말고 중국의 과일과 채소를 가져오세요. 창고를 열고 내가 팔아줄게요 하고 말했다.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다고 집주인의 말에서 계시를 받은 나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과일과 채소 장사에 접어들었다. 나는 장장 13년 우스리스크 울라지보스토크를 전전하면서 30여만 원의 빚을 허물어버리고 목돈을 쥐게 되었다. 길은 좁고 사람이 많은 절주빠른 시장경제 흐름 속에서 열린 마음으로 지나치게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롤리에 얼매긴 벌을 따르지 않고 이쪽이 안 되면 저쪽으로 밝은 쪽이 안 되면 어두운 쪽으로 내달리면서 끝내 출구를 찾아낸 파리의 행동은 잘 살아보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계시를 주는가. 장사꾼들이 너무 많아서 돈 벌기가 힘들다.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친구들의 술상에서 늘 들려오는 하소연이고 신세 타령이다. 고통은 무릎을 꿇게 만들지만 때론 더 큰 힘으로 두 발로 우뚝 서기도 한다. 철마다 모습을 바꿔가며 새롭게 변모하는 은행나무가 될 수는 없어도 삶의 흔적을 아름답게 갖고 갈 고운 나의 태를 닮아갈 수 있도록 신들매를 조여보자. 영겁의 시간 속에서 찰나의 순간만을 머물다 갈 티끌 같은 운명이 아닌가. 열린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내다보며 보다 겸허한 마음과 끈질긴 정신으로 인생의 연륜을 새겨가자.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90년대 창작된 김대현 작사 성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김양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하나의 농사가 시작될 때 농민들의 가슴은 설렘과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가뭄과 장마를 견디며 기다린 끝에 마침내 첫 수확의 날이 옵니다. 이 가요는 그 첫 수확의 기쁨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황금뼈가 포대에 가득 담기는 모습,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첫 수확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린 시절이 숨쉬고 동년의 추억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반겨주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가요는 고향의 정다움을 잔잔하게 그려냅니다. 석화 작사 김승철 작곡의 정다운 고향,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 넓은 들판,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도시의 번잡함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 시각을 그려보면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행복한 그 시각을 그려봅니다. 보내드립니다. 백오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보내드립니다. 리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기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기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냈죠? 10월 1일은 국경절이에요. 우리 조국의 생리를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죠. 조국에 대한 소중한 마음도 간직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즐겁죠. 우리 친구들 뜻깊은 연휴를 잘 보내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마법처럼 특별한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소중한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신비로운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전 이야기 세옹지마예요.
0: 세옹지마. 옛날 옛날 북쪽 변경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어요. 나이는 많았지만 지혜롭고 마음이 넓어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어요. 머리카락은 눈처럼 새하얗고 눈빛은 언제나 차분하고 평온했어요.
1: 어느 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노인이 정성껏 기르던 갈색 말이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 버린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모두 노인을 위로하러 모여들었어요.
2: 아이고, 정말 안타깝군. 소중한 말을 잃으셨다니요.
0: 사람들이 걱정하며 위로하는데 노인은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2: 걱정 마세요.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값진 말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노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0: 몇 달이 흐른 뒤 예상 밖의 일이 생겼어요. 달아났던 갈색 말이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흰말 한 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키가 크고 튼튼한 흰말은 털이 비단처럼 윤기가 흘렀어요.
1: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노인의 행운을 축하했고 노인의 아들은 너무 기뻐 춤을 출 정도로 흰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노인은 축하하는 사람들을 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2: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0: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0: 그림자가 살짝 드리워졌어요. 노인의 아들은 새로운 이 흰말을 무척 아꼈어요. 매일 넓은 들판에서 말을 타고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타고 나갔다가 뜻밖의 사고가 터졌어요.
1: 흰말이 갑자기 놀라 펄쩍 뛰기 시작했고 아들은 말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또다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인과 아들을 위로했어요.
2: 어이구야,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끼던 말 때문에 다리를 다치다니.
1: 모두 노인이 크게 슬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노인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그해 가을 큰 전쟁이 터졌어요. 이웃나라 군대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거든요. 나라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야 했고 마을의 젊은이들도 용감하게 전장으로 떠났어요. 전쟁은 무척 치열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0: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쳐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집에 남을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보니 노인네 가족은 마을에서 드물게 가족 모두 살아남은 가정이 됐어요.

0: 네, 친구들, 이 세옹지마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세상 일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쉽게 나눌 수 없어요. 좋은 일 속에도 어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 속에도 뜻밖의 좋은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1: 둘째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야 해요. 말을 잃었을 때도 좋은 말을 얻었을 때도 아들이 다쳤을 때도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했어요.
0: 셋째는 인생은 긴 여정이라는 점이에요. 눈앞의 리득과 손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넓게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해요.
1: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경험이 나중에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상을 받아 기쁠 때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성공이 게으름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엄지공주입니다.
0: 엄지공주. 예전에 안데르센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이웃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좋아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상상의 씨앗을 키웠어요.
1: 엄지공주 이야기는 그의 상상 속에서 이렇게 시작됐어요. 아주 예쁘지만 몸이 아주 작은 소녀가 살았는데 키가 엄지손가락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사람들은 그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어요. 엄지공주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먼저 두꺼비에게 잡혀가 두꺼비 아들의 장난감이 될 뻔했지만 물고기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쳤어요.
0: 그런데 이번에는 큰 딱정벌레에게 붙잡혀 나무로 끌려갔어요. 딱정벌레는 처음에는 엄지공주를 마음에 들어했지만 다른 딱정벌레들이 엄지공주가 다리 두 개밖에 없어 라고 놀리자 결국 엄지공주를 버리고 말았어요.
1: 숲속에 홀로 남겨진 엄지공주는 꿀로 배를 채우고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마시며 힘겹게 살아갔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자 엄지공주는 말라버린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도 너무 추웠어요. 겨울을 보내기 위해 들쥐에 굴러 들어갔지만 들쥐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땅다람쥐와 억지로 결혼시켰습니다.

0: 듣기로 했어요. 옹지공주는 햇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지하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자유를 갈망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마침 예쁜 제비가 나타나 옹지공주를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데려다 주었어요.
1: 그곳은 정말 꿈같은 곳이었어요. 포도 동굴이 울타리를 따라 무성하게 뻗고 숲속 곳곳에는 레몬과 오렌지 나무가 가득했으며 공기에는 달콤한 꽃향기가 가득 퍼졌어요. 제비는 옹지공주를 가장 아름다운 꽃 위에 내려놓았는데 꽃 한가운데는 옹지공주와 키가 비슷한 작은 왕자가 앉아있었어요.
0: 왕자는 투명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바로 꽃 요정들이 사는 신비한 왕국이었거든요. 곳마다 작은 요정 소년,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옹지공주를 왕비로 맞이했고 모든 꽃 요정들이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옹지공주에게 예쁜 날개를 선물해서 마음껏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어요.

0: 네, 친구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아무리 힘든 위기가 찾아와도 희망을 절대 잃지 말아야 해요. 엄지공주는 여러 번 위험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행복을 찾았어요.
1: 둘째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용기가 정말 중요해요. 엄지공주는 들쥐가 억지로 시키는 일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선택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0: 셋째는 친절한 마음은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지공주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제비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비가 위험에 처한 엄지공주를 구해주며 그 은혜를 갚아준 거예요.
1: 친구들도 가끔 자신이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마음이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별한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모두 각자만의 소중한 재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0: 오늘 들려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꿀 생강 과자라는 따뜻하고 귀여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이웃 간의 사랑과 공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줘요. 생강 과자.
1: 옛날 나이가 아주 많은 곰 할머니가 있었어요. 곰 할머니는 다리는 불편하고 걸음은 느렸으며 귀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마당 흔들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일기예보에서 오늘 밤 비가 약간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잘못 듣고 말았어요. 할머니 귀에는 오늘 밤 꿀이 약간 내릴 것입니다로 들린 거예요.
0: 곰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소리쳤어요. 아이고, 살면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우박도 맞아봤지만 하늘에서 꿀이 내리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1: 할머니는 방에서 항아리와 그릇들을 하나씩 꺼내 마당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허리가 아파 가끔 허리를 두드리면서도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0: 이 모습을 본 이웃에 사는 미시곰은 몹시 궁금해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기대를 깨뜨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시곰은 집에 돌아가 엄마 곰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자 엄마 곰은 아주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어요.
1: 그날 밤 그들은 몰래 곰 할머니네 마당에 찾아가 항아리와 그릇들을 가득 채워주었어요. 큰 항아리 두 개에는
0: 날 아침 곰 할머니는 잠에서 깨자마자 서둘러 마당으로 달려갔어요. 마당에 가득 쌓인 꿀과 과자를 보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0: 정말 하늘에서 구리 내렸다고 굳게 믿었어요.
1: 친구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의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예요. 곰 엄마와 미시곰은 할머니의 기대와 행복을 소중히 여겨준 거예요.
0: 둘째는 작은 친절이 큰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조그만 배려가 할머니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큰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1: 셋째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며 많은 지혜와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분들이랍니다.
0: 친구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해 드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드리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1: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배워봤어요. 첫 번째, 세옹지마에서는 삶의 변화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 엄지공주에서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 용기를 배웠죠. 그리고 마지막, 꿀생강과자에서는 이웃을 향한 친절과 공감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0: 이 이야기들은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오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리해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1: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여정이에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친구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훗날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씨앗일지라도 때가 되면 놀랍도록 멋지게 자라날 수 있거든요. 네,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따뜻한 이야기가 친구들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2: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마상욱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규봉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오색 찬란한 가을,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국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56개 민족이 서로 손잡고 화합의 정을 이어가며 한마음 한뜻으로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랑스런 조국의 휘황찬란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새시대 열어가는 조국의 번영 부강을 기원합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창기 온대지 강산에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천리만리 수려한 금수강산, 꽃향기 온 대지 감싸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아름다운 조국이여, 56 형제민족 한마음 모아 따뜻한 정으로 미래를 꿈꾸네. 붉은 노을이 강산을 물들이고 찬란한 태양 높이 떠오르네. 중국 꿈 꽃 피우며 새 시대 열어가네. 아름다운 조국이여 영원하리라.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창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먼저 길태종이 문진보호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길태종이 문진보호에서는 예. 네,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이 더 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장춘의 맹중이인 서장성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0: 네.
1: 서장성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이세가 출신인데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합니다.
0: 네.
1: 정리과 주임직을 맡고 있는데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일찍이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도 장춘시나 관성구의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0: 네.
1: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동시에 말이죠. 진맥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나 가족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환자의 말이죠. 장부 공능이 어떠한가,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도가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이죠. 파악하고 환자가 말이죠.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제때제때 알아냅니다.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학에서 말하는 상견질병

질병이라든가 다발성 질병, 인환자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말이죠. 예? 심뇌혈관 질병에 예?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내분비계통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갑상선 질병 이런 질병도 잘 치료하고 또한 말이죠. 결석에 관계된 질병이 담낭결석이라든가 순뇨관결석, 신결석, 방광결석에 이런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 잘 낫지 않고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여드름, 소보진, 대상포진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절성 낭종성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결절, 폐내 결절, 유산 결절, 난소 낭종, 유선 낭종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부터 지금 수고를 하는데 오늘까지 전자문제를 하니까 이러한 상술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시는데 말이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말이죠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다 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우리 길태둥이 문진문가 어떠한 문진문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교대를 하겠습니다. 서시장 북쪽에는 있는 짠대리라 하는데 딱 그 부분에 있습니다.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요. 문진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말이죠. 분위기가 아주 편안하고 말이죠. 이런 감을 줍니다. 문진부에 이무일꾼들 놓고 본다 할 때 어느 분이나 할 것 없이 말이죠. 상냥한 말이죠. 복무 태도의 웃음에 그리고 참다운 말이죠. 책임심, 그리고 세련된 기술로서 말이죠. 우리 민족의, 우리 연변의 각종 민족의 말이죠.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무일꾼

0: 경험을 갖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제 전화일까?
0: 예, 맞습니다.
2: 예,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2: 예, 우리 남편이 예, 좀 전에 이렇게 자골수경통으로 예, 많이 아팠습니다.
0: 예.
2: 바로 걸지도 못하고 예.
0: 예.
2: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허리가 바로 걸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0: 예.
2: 수원자에 치료를 받고 예, 정말 수원자에 정말 예, 치료를 잘해줬습니다.
0: 예, 그래야
2: 먹고,
0: 되죠. 예.
2: 중약도 먹고, 진도 맞고 하면서 치료한 게 지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예. 예,
2: 지금 예, 이렇게 나가서 걸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예. 지금 많이 도와줘서 어디나 다 땡길 수 있는데 다 땡긴다.
0: 예.
2: 예. 그런데 예, 요지간에 또 예,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면서, 예. 머리가 희하고 어지럽고 아프다면서 이래서 오늘 저기 수원자 또 볼러 갔었겠는데 오늘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2: 예, 아침에 예. 가겠습니다. 예.
0: 예, 예.
2: 예,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0: 예, 실력이 상당한 말죠. 이사 진영으로 조성됐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중이조의의 중서의 결합 전문가들로 말이죠. 조성됐습니다. 에, 그리고 말이죠. 에, 정기적으로 말이죠. 베이징의 북경이라든가 장춘이라든가 이런 대도지에서 말이죠. 소문난 이사들을 말이죠. 특별 요청해서 우리 연변의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하게 합니다. 에, 과실로 놓고 본다 할 때에 심장내과라든가 호흡내과에 소아내과 선장인데 심장내과에 이런 말죠. 과실로에 조성됐고 또 특별하게 특색 있는 친구과실에 전주에 이 친구과실을 보게 되면 이 선생님들이 장악한 기술이 아주 풍부합니다. 에, 준악한 말죠. 해리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친구라든가 팡쉐라는데 방혈료법 이러한 말이죠. 기술로서 각종 질병들을 말이죠. 또 만고성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말이죠. 피부과를 설립했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치료하기가 힘들고 잘 낫지 않고 습진이라든가 소버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여러 가지 피부병을 말이죠. 잘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말이죠. 피부과가 조성됐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또 급성 만성 비염에 과민성 비염 이러한 말이죠. 병증도 잘 치료하게 됐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그 손발이 저려서
0: 예,
3: 진도 먹고 맞고 약도 먹고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0: 예,
1: 네.
3: 예약하고.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4: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4: 오늘이 저 강철수 그 준의사 좀 보이자고 됩니다.
0: 네, 예, 무슨 진단을 받았습니까?
4: 저기 다리 아파서 그래고
0: 예.
4: 저기 내과에도 좀 문제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게 치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4: 그래서 네. 좀 오늘 좀 예약합시다.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예예. 예, 예.
5: 나는 저 강철수 선생님 배우려고.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다리 아파서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거리에 나가다 몇 미달 걷지 못하고 지구시구 합니다.
0: 예예.
5: 예. 예. 그다음에 저기 이 저기 전의기 다음에 도라노크도 곤란합니다.
0: 아 심해하군요. 예예. 예. 예.
5: 하여간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불편합니다. 골까.
0: 예예.
5: 그 다음에 경초, 경주도 좀 아파.

0: 겁니다.
1: 예, 예.
0: 예. 이 강철수 선수 사람다해서 지금 한번 보이려고 들어가자고 예. 그럽니다.
1: 이분이 환자들의 병세에 따라서 청량하고 예.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의 예.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오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0: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전번에 이렇게, 전번주에 그 무승현과 그 길태병원 그 피부과 김주민대 가서, 약 쓰고. 예. 많이 받았습니다.
1: 예.
3: 엄청 가려고 하는데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진단은 예. 무엇을 받았습니까?
3: 무슨일까 거기 대상 포진.
1: 아 알았습니다. 예. 대상 포진에 잘 치료해야 됩니다. 피전이 나선 다음에도 그 예. 신경통이 또 말이죠 더질 예. 수 있습니다.
3: 아니도 좀 자지도 못하고 하는 게 지금 좀 자는 것도 낫고 해서 계속 예. 예약 쓰자. 그 피부과 김정희 예약하자 그래요.
1: 예 그냥 오세요. 예. 연계 다 됐습니다.
3: 예예예 예, 예. 예. 감사.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
2: 네, 말씀하세요.
4: 예. 네, 저는 거기 병원은 다니지 않아 가지고 그래. 그건 모르는데 그런 밥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1: 아, 비장이 약하구만요. 예.
4: 예. 조금만 먹으면 뭐 그것도 팔이 나고 그래 가지고 저리 우리 또 같이 모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4: 네, 이랬죠. 지금 조금만 몸으로 탈이 나고 그랬네요.
2: 네.
1: 그래, 어느 분 보이시다고 그럽니까?
4: 예. 그 대충이 박창호 주임만 하자 그런다.
1: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시름 놓고.
4: 예. 그래가지고 저래 그 병원 가는데.
1: 예.
4: 뭔가 위가 약해 그렇단다.
1: 예.
4: 예, 그래가지고 저리가 참냐고, 예, 한 번째 다 먹었는데,
1: 예.
4: 소화도 잘 되고, 또, 예, 그래가지고 저리.
1: 좋은 소식입니다.
4: 예, 예, 그래가지고 저리 좀 예약도 하려고 그럽니다.
1: 예, 연결됐습니다.
4: 예.
1: 그냥 오세요.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예,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예.
5: 나는 예, 길태중이 병원의 그 원장님한테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 예, 무슨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5: 머리가 예, 그냥 늘상 휘잉하고 그다음에 요 허리가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다리가 걷기 힘들었습니다.
1: 예.
5: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가서 예, 두 개 요정 치료를 한 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5: 그래서 한 번 더 치료받으려고 그럽니다.
1: 예.
5: 오늘 가려고 합니다.
1: 예.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5: 예.
1: 예.
5: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는 허리 아프고 대형성 관절염 있고 목이 당황 줄이 버티면서 그러면서 길태병원 최선혁이만 치는 침을 맞았는데 효과 많이 좋습니다.
1: 예예.
6: 그래서 오늘 예약 되겠습니까?
1: 예. 예. 이미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6: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1: 예.
7: 저 뭐니까 자꾸 다리 쥐어올라가가지고 그래 전번에 제산대에서 치모 산천을 날마다는데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7: 예, 그래서 한 개를 좀 더 치료받으려고 그랬다.
1: 예. 예. 그러면 예. 침도 맞고 에 토끼는 첨약이라 결합했으면 효과 더 좋습니다.
7: 어, 그렇습니까?
1: 예, 예.
7: 예, 예. 그 허리도 많이 아파는데 예. 그 결국에는 그 뒤에 올라가서 가는데 그래라도 집어넣고 하는데
1: 요즘으로
7: 네. 허리가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예예.
7: 예예. 예, 예. 그럼 오늘 다시 가려고
1: 합니다. 예. 예. 그냥 오세요.
7: 예.
1: 다 연락이 됐습니다.
7: 예. 제2삼다. 예.
1: 예예예. 예,
7: 예.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8: 예, 선생님, 오늘 저 박영동 선생님 좀 예약하겠시오.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8: 아, 우리 집 아저씨 좀 변비 때문에.
1: 예, 예. 어전히 꼭 오십시오.

0: 예, 이번 예. 오전만 문진호입니다.
1: 예, 수고하셔.
0: 예, 건강하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또 청력장애로 고생하는 말이죠. 예. 중노년들을 말이죠. 예. 대상에서 예. 보청기 말이죠. 예. 이 배합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저 청력이 좋지 못해서 말이죠. 예. 이 주팅치라 하는데 보청기를 쓰고 다니는데 이거 맞지 않게 되면 오히려 맞아 청력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기적으로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전문가 선생들을 말죠. 특별 요청해서 어느 분에게 말죠. 어떤 말죠. 보청기가 말죠. 알맞는가. 이걸 말죠. 선택해 드립니다. 음질도 좋고 페달하기도 편리하고 가격도 또 저렴하고 이런 말죠. 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전문의사가 지도사업을 하는 이런 말죠. 과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로 들어봅시다. 고혈압 환자들이 이약 저약을 썼는데 말이죠.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온전되지 못하고 또한 말이죠. 당뇨병 환자가 말이죠. 혈당이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온전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러할 때문에 우리 기태종이 문진부에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약을 쓰고 어떻게 말이죠. 조리하고 이러한 말이죠. 지도 사업을 해줍니다. 그럼 환자가 말이죠. 어떻게 약을 쓰면 내 혈압이 온정되겠는가, 혈당이 온정되겠는가, 이 지도를 받은 다음에 말이죠. 약을 쓰게 되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4: 예, 좀 자문합시다.
0: 예.
4: 저는 그 전번에 몇 달 됩니다. 박영덕 머리씨 턴 선생님 있잖습니까?
0: 예.
4: 그 선생님 내가 배웠습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4: 머리 휘하고, 고수 소리 나고.
0: 예.
4: 그 다음 막 소 약간 떨기고,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관절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 많습니다. 종합증이 와서.
0: 예.
4: 그래서 전번에 썼는데 효과 좀 많이 알기 있대다.
0: 예.
4: 그래서 네, 오늘 한번 가려고 하는데.
0: 됩니다.
4: 됩니까?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예, 우리 문진을 놓고 본다 할 때 1층, 2층으로 말이죠. 나눴는데 1층에는 주약에 말이죠. 림상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 말이죠. 주약의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변증을 놓지 않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2: 네.
0: 2층은 주약에 고급 추나 안마사들로 말이죠. 조성됐는데, 우리 말이죠. 문진부의 말로 맞다면, 캉후 리로치랍니다. 예. 이 캉후 리로치에서는 주약에 말이죠. 환자분들이 각종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런 경우에 허리다리가 아프다든가, 로든이 왔다든가, 징주병에 젠조연 이것으로 고생한다든가, 허리라든가, 발이라든가, 뉴상에 이러한 말조 질병들을 거급 말조추나 안마사들이 잘 치료합니다.
2: 네.
0: 그럼 조금 시간이 있는데 우리 숙충량 원장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2: 네.
0: 이분이 우리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네. 그러는가 하게 되면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예, 첨약을 지어드릴 수도 있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 정맥주사의 경근친구료법 이러한 기술로서 말이죠. 많은 환자들의 여러 가지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2: 네.
0: 지금 국가급 맥노중이 계승자로에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의학학교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 림상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치료 범주가 말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2: 네.
0: 심뇌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조약에는 첨약하고 친구의 댄디라는 점적주사료법으로 말이죠.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관계된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 저하에 여러 가지 유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갑상선 결절에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요. 진단하기는 쉽지만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소보짐이라든가 반복성이 강한 습진이라든가 초장이라는 여드름에 대상포진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입니다. 최근 몇 년간에 우리 연변에 오셔서 수고를 했는데 골관절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말이죠. 아주 소문을 놓고 있어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요추간판 돌출증에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족근통 이러한 골관절계통의 질병은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첨약하고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칼침이라든가 이러한 기술로서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말이죠. 잘 치료합니다. 그럼 시간 좀 있는데 박창호 주임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2: 네.
0: 연변의 환자들로부터 장위병 극성이라고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화교통의 질병에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결장염에 변비 설사에 이러한 마저 소화교통 질병들 잘 치료합니다. 또한 호흡교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기를 자주로 한다든가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든가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마저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에 그리고 인후염 이러한 마저 병증들로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심뇌혈관계통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말이죠.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뒷골이 뻗치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병증 그리고 관심병, 심교통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후유증 특히는 반신불수라든가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죠. 숙충량 원장하고 박창호 주임에 대해서 우리 말이죠. 뇌를 해봤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자기의 말이죠. 병세에 따라서 어느 분이 어떤 특장이 있는가 그 특장에 맞게서를 말이죠. 찾아오시면 말이죠. 치료 효과가 말이죠. 좋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박윤덕 주임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보게 되면 연세가 가장 많은 분인데 양천공 14년도에 연변의 맹위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신경내과 방면에서 고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신장내과 방면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의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소변이 작고 급하고 절에 나는 이러한 병증, 예? 그리고 소아내과 방면에서

0: 오게 되면 만성 위염이라든가 특히는 위축성 위염, 밀환성 위염에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에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니까에 환자분들이 장수란 병증으로 고생한다면 알맞게 의사 선생님을 선택해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오늘의 연변 뉴스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가 도문 변경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변경 우세에 입각해 문화관광으로 인기를 모으고 산업으로 기반을 다지며 자원 우세를 부민 치료로 전환해 흥변 부민의 새로운 화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오늘 3.3.1 국도 연선에 번영하는 모습 계열 보도에서는 도문 3.3.1 국도에 의탁해 흥변 부민 새 화폭 그려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여기는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입니다. 3.3.1 국도 1314km 지점의 낭만적인 의미에 이탁해 대상은 변경 풍광과 현지 역사문화 맥락, 민속 풍정을 깊이 융합하고 주변 민박과 연동해 숙박과 관광이 일체화된 문화관광 새 지표를 구축했습니다. 대상은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의 관광객 흐름을 성공적으로 흡수해 경유를 체류로 바꾸고 변경 자원 우세를 대중들의 치부 경도로 전환했습니다. 월청만 풍경구에 들어서면 독특한 분위기의 혼인, 사랑 주제 경관이 차례로 펼쳐지고 당나라 풍미의 고풍스러운 요소들이 곳곳을 장식해 변경 특유의 낭만적 정취가 한눈에 안겨옵니다. 도문시 월청진의 중점 투자유치 변경문화 관광 대상인 이 대상은 총 투자가 5,380만 원에 달합니다. 대상은 변경 자연 풍광, 조선족 민속 문화와 혼인 사랑 IP를 깊이 융합해 3.3.1 국도 변경 관광선의 새로운 문화 관광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박미령입니다. 이 관광지가 개발되면서 현지 관광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의 모든 부분이 다 괜찮고 젊은 이들이 사진을 찍기에도 적합하며 연인들이 함께 찾아와 관문 돌파 같은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놀이가 아주 많습니다. 3.3.1 국도 일생 일세 월청만 풍경구 리사장 진소과입니다. 이 풍경구는 3.3.1 국도 연선에 건설됐고 도문 변경 통상구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관광업 발전에 입각해 일생 일세 사랑 IP 풍경구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연변은 물론 도문의 관광에도 새로운 특색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월청만에서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월청진 백룡촌 중국 조선족 백년부락이 있습니다. 월청만이 새롭고 낭만적인 현대 문화관광 방문 명소라면

0: 불악은 조선족의 100년 역사와 생활의 순결이 축적된 곳입니다. 하나는 현대, 하나는 고풍적인 멋으로 331 국도 연선에서 서로 호응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100년 불악에는 조선족 전통 민가 13채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중 100년 고택은 토목 구조로 쇠못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민족 건축의 특색을 한껏 보여줍니다. 331 국도가 개통된 후 도로가 마을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민박과 특색 음식업도 잇따라 발전해 현지 대중의 근거리 취업과 증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첩도 여행가연맹 회장 류호입니다. 이번 자가운전 활동은 제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우선 길이 이전보다 훨씬 원활하고 다니기도 좋아졌습니다. 또 길을 따라오면서 많은 조선족 마을을 지나고 조선족 옛 건축물도 많이 봤으며 조선족 가무 공연도 관람했습니다. 조선족 이민들이 정말 노래와 춤에 능하다고 느꼈고 우리도 함께 참가했는데 아주 흥겨웠습니다. 100년 불악을 떠나 331 국도를 따라 계속 가면 량수진의 길림성 도문강 제약유한 회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문에 19년간 뿌리내린 이 본토 선두기업에서는 인삼 등 장백산 산지 약재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사의 생산액은 1억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기업 자원에 의탁해 조성한 중국 조선족 도문강 문박원은 3A급 향촌 관광 경영 단위입니다. 문박원은 3관 1원을 핵심으로 조선족 민속생활관, 서화관, 수석관과 민속민가관광원을 하나로 융합해 공업관광, 건강양생관광, 민속관광을 유기적으로 결합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관광 대통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이름을 듣고 단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에 맞춰 문화관광부대 시설을 승격해 국도의 관광객 흐름을 관광 수입과 제품 판매량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길림성 도문강 제약위원회사 총경리 왕군영입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우리는 주문 재배, 중약재 심층 가공, 특색 문화 관광 융합을 추진해 산업 효익과 민속 특색, 변경 정서를 두루 갖춘 1차, 2차, 3차 산업 심층 융합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에 의탁해 교통 병목이 타게 되고 연선 문화 관광 거점들이 연결되면서 도문의 문화 관광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2025년 도문시 변경 일전의 관광객 접대량은 연인수로 277만 명에 달했고 관광 종합 수익은 1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331 국도의 견인에 힘입어 도문시는 산업 역량 강화로 변경 발전의 내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문화 관광과 농업 공업 융합을 강화해 대중의 소득이 늘고 변경이 안정되는 흥변 분위기를 힘써 개척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연변도 로후 영업용 화물차 폐차갱신 보조금과 관련해 10월 12일부터 온라인 사전 등록 제도가 실시됩니다. 차 소유자는 반드시 먼저 온라인 사전 등록을 완수해 자격을 취득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에 따르면 이번 사전 등록 개방 시간은 2026년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차 소유자는 제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을 완수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난 후 관련 부문에서는 자금 총량 통제, 선착순, 자금 소진 시 종료 원칙에 따라 자격을 확정하며 5개 근무일 내에 문자 메시지로 자격 확인을 받은 차 연락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주정부 공식 사이트에 공시합니다. 주교통운수관리처 도로운수과 3일꾼 위역봉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사전 등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먼저 기초 정보를 작성합니다. 지역은 연변주를 선택하고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보조금 류형을 선택합니다.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모두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 자신의 실제 정황에 따라 단순 폐차인지, 폐차 후 새차 구매인지, 아니면 새로 신에너지 도시 전류통 체계 배송 화물차를 구매하는지 선택합니다. 그중 붉은 별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화물차 폐차 후 새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폐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폐차 번호판 번호, 예를 들어 길 H12345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윈코드 사용자 명칭, 폐차 류형 등 세 가지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다음 자동차 합격증이나 차 일치성 증서 등 서류와 대조해 차 배출 단계를 선택합니다.

0: 국 3단계 이하인지 국 4단계인지 선택한 후 차 운행 허가증에 따라 최초 등록 일자와 강제 폐차 일자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정 최종 말소 일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이 항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의 보조금 한도를 남겨둬야 하는지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정황으로 나뉩니다. 첫째, 차가 이미 폐차를 완수했다면 자동차 말소 증명서에 적힌 일자대로 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차가 아직 폐차되지 않았다면 신청하려는 보조금 등급과 결부해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 구매한 차 정보도 실제 정황에 따라 작성합니다. 신에너지차를 구매했다면 배출 단계는 없음을 선택하고 신에너지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면 신에너지 류형이라는 공란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26일 막을 내렸습니다.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에 0-1로 아쉽게 패하며 동북축구연맹전 4위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강웅원이 박스 밖에서 중거리 슛을 날렸지만 공은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11분경 리지니가 브리킥으로 공을 박스 안에 올렸지만 상대 골키퍼가 쳐내며 공은 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20분경 심양 대표팀이 박스 안에서 선제골을 성사시키며 1-0으로 앞섰습니다. 후반 들어 79분경 장수영이 박스 안에서 슛을 날렸지만 공이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이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이어갔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최종 0-1로 패하며 최종 4위에 머물렀습니다. 비록 3위 시상대에 오르지 못해 선수들과 팬들의 마음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경기장을 뜨겁게 달구며 끝까지 분투한 나젊은 연변 선수들은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연변 축구팬 려서호입니다. 연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원정까지 와서 선수들을 보고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연변 축구팬 장신석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의 원정 경기 세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을 지지하려 합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들 힘내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강웅원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무대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이번 아쉬움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내년 동북축구연맹전을 기대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선수 왕기호입니다. 우선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고 또 많이 성장했습니다. 비록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 계속 노력해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올해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우리 팀은 아쉬움도 있었고 수확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젊은 선수들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의 역사에 자기들의 자취를 남겼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3위 쟁탈전이 심양 철서 경기장에서 펼쳐진 가운데 우리주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문예 공연은 현장 축구팬들에게 연변 특색이 짙은 민속문화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3위 쟁탈전에서 펼쳐진 따뜻하고 생동한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열정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경기 전부터 철서 경기장은 뜨거운 열기로 넘쳐나 동북축구 팬들만의 즐거운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경기 전 응원가를 주고받는 절차에서 연변대 학생들로 구성된 연변 명태 응원단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 복장을 입고 명태를 주제로 한 머리 장식을 착용했으며 말린 명태를 손에 들고 연변 축구 팬들이 자리한 관람석에서 명태춤을 선보였습니다. 북소리에 맞춘 이들의 동작은 일사불란했고 춤사위는 열정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흥겨운 절주와 경쾌한 몸짓이 조화를 이루며 중국 조선족 전통 문화의 생명력을 생동하게 보여주어 경기전 분위기를 한껏 달구었습니다. 합창 서로 아껴주며 사랑이 경기전 문예공연 프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명태 응원단 성원 8명은 심양, 장춘, 할빈, 개서, 통로 등 도

0: 도시에서 온 배우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습니다. 진솔한 노래 가사에는 형제처럼 가까운 동북 지역의 깊은 정이 담겼습니다. 노래 소리와 함께 동북 한마음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대형 응원 현수막이 천천히 펼쳐져 관람석을 뒤덮어 이번 경기에 가장 감동적인 내포를 전해 현장에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중간 휴식 시간에는 가무 연변 역시 다채롭게 펼쳐졌고 우리 조 국가급 무형문화재 종목 판소리의 길림성 대표 전승인 최대령이 출연해 열창했습니다. 최대령은 판소리의 전통 창법과 현대적인 요소를 융합해 연변 대지의 두터운 문화적 저력을 노래했습니다.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공예는 중국 조선족 전통 무용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관람 내내 두 지역 축구 팬들은 지역적 장벽을 뛰어넘어 양 팀 선수들의 멋진 활약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양 축구팬 장패연입니다. 연변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프로 경기장이든 동북축구연맹전 경기장이든 우리는 이번이 처음 대결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도 원정으로 연변에 간 적이 있고 연변팀이 심양에 온 적도 있습니다. 두 지역 축구팬들은 이미 깊은 우정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심양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3위 쟁탈전에는 경기의 열정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과 문화의 융합이 있었습니다. 올 시즌 동북축구연맹전 경기는 축구를 유대로 동북 각지의 열정과 인연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경기는 막을 내렸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어진 순간들은 동북축구의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동북지역 체육문화관광융합발전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기 내용입니다. 중앙TV 중문국제 채널 중국 방방곡곡 프로에서는 일전 주석 특별 계열 오직 이 맛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연변 청년 4명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쌀 하나를 돌파구로 전통을 타파하는 한 차례 미각 탐험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0: 중앙TV 뉴스 채널 법치 온라인 프로에서는 근일 길림도나 경찰이 접수한 한 건의 전신 인터넷 사기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한 여성이 전자상거래 고객 봉사를 사칭한 사기에 걸려 휴대전화가 불법 분자들에게 원격 조종됐고 계좌에 60여만 원 자금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 상태에 놓였는데 신고를 받은 민경이 전력으로 현장에 달려가 사기를 성공적으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1: 인민정협보 11면 정협기역 특별란에서는 일전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공연 참가 작품 오슬장백 동북항일연군 여성 명량의 초점을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알신들이 창작한 홍색 소재, 민족 무용극 오설장백의 창작 배경과 배역 뒤에 숨은 동북항일연군 재봉대 여전사들의 영웅사적에 대해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오설장백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합동 공연에서 성공적으로 첫선을 보였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윤거리였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의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올해로 중화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국의 77주년 생일을 맞아서 국경절 연휴 기간에 곳곳에서 경축 행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진한 애국심으로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게 되겠죠. 중화민공화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자부심을 가슴 부듯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조국의 77주년 생일을 맞은 우리 경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오늘 프로에서는요, 연변대학 문학원의 권희 박사와 함께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 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끼던 대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고 오늘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4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저희 생방송실에는요, 연변대학문학원 권희 박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우리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세종국 성립 77주년을 맞으며 벌써부터 온 나라가 또 환희로 들끓고 있네요. 국경절 연후면 뭐 어김없이 연출이 되는 풍경들이 많죠. 풍경들을 또 보면서 뭐 거리 곳곳에서 보면 오성 붉은기가 나부끼고 조국을 위해 노래하는 가요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요, 유난히 가슴 벅차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7주년을 맞아 이 전국 곳곳이 지금 경축 분위기에 미리 들끓고 있습니다.
0: 네.
1: 거리마다 오성불궁이가 힘차게 나부끼고 있고 거리도 좋고 상가도 좋고 또한 이 모든 사회 방방 곳곳에서는 국가가 이 울려퍼지고 또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 애국 열정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 위체 프로필 사진에 오성붉은기를 달거나 혹은 이 우리만의 이 특유한 색깔이죠. 중국홍, 중국홍 색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를 걷다 보면 이 조국을 찬미하는 노래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또 자랑스러운 미소가 아주 자연스레 이렇게 퍼져 넘치고 있습니다. 평소도 우리는 조국에 대한 감정을 품고 살지만 국경절이 되면 이런 풍경을 마주할 때 그 애국심이 한층 더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국기는 우리 조국이 상징이자 수많은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우리 조국이 영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가에서 나부끼는 국기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히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그런 굴곡적인 역사를 떠올리고 오늘날이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각자 이 바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조국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할 이런 시간이 뭐 적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경절이라는 이 특별한 명절이 찾아오면 거리 곳곳이 경축 풍경이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거리로 나가 국가를 듣고 국기를 구경하고 이러다 보면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라는 이 사실이 마음속 깊이 실감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0: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국경절을 축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덕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국경절마다 우리나라의 전통명절인 추석이 끼게 되는데 이번에는 네. 추석을 먼저 쉬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조상님, 우리 오늘 생활이 있게끔 하게 된 설날도 좋겠지만 또 조상님을 기리면서 이러한 오늘의 행복이 더욱 얻어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단층 명기하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 일본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중국 체육 대표단 선수들이 노력에 울려퍼지는 국가와 또 오성 붉은기가 나부끼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나면서도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네. 이 나라 사랑을 더 한층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 열심히 더 뜨겁게 더 묻어나고요. 금메달 수를 보게 되면 뭐 110여 개로서 지금 총 메달 수 200여 개를 달리면서 최고예요.
0: 네, 돋보석으로 예, 맞아요, 1위, 맞아요. 2위라 하지만 맞아요. 2위가 뭐 넘나 볼 수 없는 이러한 차이로 한다는 네. 것은 우리나라의 뭐 국력도 좋고 종합 국력이 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음을 이 한 체육 한 면으로서 전 세계에 과시하고 여기에서 또 애국심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SNS에 국경절 뭐 거리 풍경 사진을 올리고 조국에 대한 축복이 글을 남기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는 거죠. 특히 여기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거리 붉은 국기를 보고 또 조국에 대한 첫 인상을 아주 깊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가족 부모가 한 자식, 한 어린이에게는 첫 학교이고 첫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나라 사랑이 어린이들한테 전해지는 이 첫 교실 그리고 첫 강의는 매우 인상 깊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이 삶에도 큰 이 영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 공화국 성립 70주년 이러한 특별한 분위기를 맞아 우리는 모두 조국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자부심을 가슴 뜨겁게 느끼면서 좋은 뜻깊은 국경 휴일이 올 거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또 국경절 연휴면은요, 뭐 또 격정이 넘치는 중국 이야기들의 한편 또 한편의 예술 작품으로 흥행을 기록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국경절이면은 롱원 애국 정서를 반영한 영화들이 또 많이 상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인상 깊은 뭐 영상 영화들이 뭐 있습니까?
0: 네, 이 국경절 연휴 때마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뭐 음식도 좋고 볼거리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리머니 속에서 우리가 많은 뜻깊은 국경 행사를 한다지만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중국 이야기를 담은 예술 작품이 대중 앞에 나오며 큰 흥행을 이루는 한편 우리 애국심을 크게 자극한다는 면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특히 국경절 기간에 상영되는 이 영화들은 이 시대 이야기를 담아 많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 국경 휴일 연휴 기간의 영화를 보면 뭐 애니메이션도 좋고 여러 가지 장르가 많겠지만 저는 최근에는 뭐 접촉한 적이 없다만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젠고다의 건국대역이라는 이러한 메태선의 국경절 연휴 연휴에 방영된 영화입니다. 즉 신중국이 탄생과 이 과정을 생생하게 재생한 대표적인 애국 주제 영화로 시대를 넘는 이 관객에게 큰 울림을 선사한 것입니다. 건국대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기까지 굴곡적인 역사적 순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위대한 혁명 선열들이 이 분투 정신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 속 평범한 인물들이 선택과 희생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고 고민하며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피와 땀을 쏟아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 모수석이 그 취사를 책임졌던 취사반장 모수석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이 그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를 거르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알심들여 챙긴 이 돼지고기 반찬 우리가 말하는 궁샤오로 네, 이것을

0: 모습 앞에 가시다 주기 위하여
1: 즐기시잖아요.
0: 예, 예, 맞아요. 이 주방에 가는 이 찰나 적군이 항공기 폭격을 맞아 희생된 이러한 대목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돼지고기 반찬 한 그릇에 담긴 전우애 그리고 이 모석에 대한 존경 그리고 우리 새 중국에 대한 해방에 대한 이러한 동경 희망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은 매우 뜻깊은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이 감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행복이 결코 저절로 아주 쉽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많고 많은 이름 있는 이름 적혀진 또는 이름 모를 여러 가지 사연을 겪은 혁명선열들에 의해 뭐 우리가 오늘 펄럭이는 이러한 오성불공기에는 이들이 피 땀으로 승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술영화는 단순히 재미를 주는 오락류만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역사를 알려주고 애국 정서를 키워주는 중요한 매개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건국대옥과 같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한 이 관객들은 영화 속 이야기에 빠져들어 감정을 받고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네. 또한 어린 학부모들부터 중장년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조국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서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좋고 SNS에 자기 관점을 발표하면서도 좋고 여러 가지 영화평으로서 우리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러한 역사를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관람하고 교류함으로써 영화를 떠나 우리 애국심이 더 한층 깊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영화를 전제로 전 사회 두터한 애국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대를 이어 애국 정신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영화가 더욱 많이 더욱 널리 상영되었음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뭐 매번 국경절이면은요, 뭐 우리는 이런 예술 영화들을 통해서 또 한번 새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되고 또 뭐 이 나라 사랑 또 이 땅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피부로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할진데 박사님,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 그리고 또 조국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예,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이 새 중국이 발전과 진보를 깊이 느끼고 또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행복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국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터전이며 우리 뿌리가 깊게 박힌 이 곳인 것입니다. 우리 언어도 좋고 문화도 좋고 전통도 좋고 역사도 좋고 모두가 이 조국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개인은 조국이라는 이 큰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조국이 없다면 개인이 행복과 존엄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국 감정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강성해야 그 나라 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존중을 받고 개인이 존엄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라가 약하면 국민들은 외세의 없음을 당하고 억울한 처지에 처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옛날 우리나라가 쇠약했던 시절 외국 열강들이 침략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죠.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선조들은 고난은 개인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과 떼놓을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세계 경제 강국뿐만 아니라 군사 강국
1: 맞죠.
0: 여기 오늘날에는 문화 강국 여러 가지 우리 자신심 있게 네, 세계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세계 각지로 나가 활동하면서 당당하게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국제 각종 회의, 국제 경기, 해외 여러 등 상황에서 중국 국민이라는 신분으로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조국이 힘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국이 영사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귀국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전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전용 항공기를 파견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로 보호하여 이 마수

0: 지금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전해, 금년에도 좋고 우리가 말하는 뭐 인공지능, 위수科技에서 과학기술회사에서 제조한 이 전사 로봇 보느라면 작년까지만 하여도 이 전자리에서 그냥 춤만 추는 이러한 로봇이 금년에 와서는 소림사 이
1: 상당하지 그 발전했죠.
0: 우리 말하는 꿈수, 예, 이런 무용 동작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군사에도 좋고 혹은 사람이 그치. 직접 가기 힘든 어려운 이런 환경에서도 능수능란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맞아요.
0: 또 우리가 지금 거리를 보면 거의 과반수가 신에너지 자동차더라고요. 예, 신에너지 자동차 하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브랜드 세계의 이미 무대에서 긍정받고 인정받고 많이 출국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바다에는 그 쩌롱 이 탐험기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뭐 장정식 묶음식 로켓 신주 계열 위성 등등 이러한 것으로는 뭐 바다 녹지 이 항공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나 우리 이 중국홍 중국 드림 그리고 중국 뭐 이 특색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즉 개인의 행복은 조국이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발전하면 뭐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육, 의료, 이 생활 상황이 개선되어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추상적인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운명과 연결된 실제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자부심을 간직하면서 조국과 함께 호흡하고 조국과 함께 여러 가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사랑 표현 중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그 공유하고 싶습니다.
1: 네, 맞는 말씀이고요. 세계의 뭐 경제 강국으로서 백성들의 그 지위를 보더라도 우뚝 선 지금의 중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모두의 자부심을 어느 사람이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은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또 가져야 할 소중한 감정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0: 네, 이 애국심은 모든 국민이 마음속에 지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국심은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애국이란 단순히 큰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아끼고 조국이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조국이 발전을 바라는 마음 전체가 바로 애국심이 표현인 것입니다.
1: 네.
0: 모든 국민은 법적으로 조국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시에 마음속 애국정서는 사회를 단결시키는 정신적 힘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다른 생활 환경,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애국심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정서인 것입니다.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젊은 세대 학생들을 보느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며 조국의 보탬이 될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애국심의 표현이고 우리 직장인들을 놓고 보면 자기 업무에 충실하며 사회 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또 농민들은 땅을 가꾸고 노동자들은 뭐 제품을 만들고 과학자들은 연구에 매진하는 것, 즉 자기 맡은 바 분야를 착실히 수행하여 가는 것이 모두 애국심이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1: 네.
0: 하지만 이 애국심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정한 애국은 조국이 장점을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며 책임감을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조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배우고 우리 민족이 우수한 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애국심이 표현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 조국 사랑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감정에 휩싸여 이 무차별한 행동을 하는 것

0: 것은 진정한 애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협의한 애국심에 의해 일방적인 외세 상품을 배제하는 것. 즉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태에 림박해 협의한 애국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외제 상품 사지 않고 또 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제 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국가 이러한 기업 문 앞에 가서 시위 행진을 하거나 혹은 또 이러한 뭐 상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뭐 유리를 마사놓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신뢰는 우리가 뭐 중앙 TV 방송도 좋고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접촉했던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뭐 삼촌, 우리 이모, 우리 부모님들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러한 협의한 애국심에 일단 작동한 뭐 여러 가지 극단적인 행위. 우리는 이것을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잡한 정보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가 올바른 애국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조국이 진실된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애국심은 국민이 기본적인 품덕이자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여 우리는 항상 막스주의 이 기본 원칙 그리고 막스주의 신문 출판관 등 여러 가지로 자기를 무장하여 가지고 중국 특색이 현대화 이러한 과시를 여러 이 세계에 선전하면서 그 뭐 좋은 경험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국외의 여러 가지 경험도 좋은 경험 이 좋은 신뢰를 접수 참고하면서 한편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밑거름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정면적인 긍정적인 애국심을 키워야 할 것을 여기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1: 네, 중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분이 아주 엄청 많아요. 네. 뭐 오늘날 조국이 77주년 생일을 맞아서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우리 박사님도 그 어느 때마다 목소리가 더 우렁차고 더 막네요. 평소에도 뭐 늘 우렁차고 가슴 뿌듯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더 와닿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소의 학습과 생활에서 어떻게 애국 감정을 표현하고 또 그 감정을 한결 더 깊이 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 애국 감정을 보느라면 뭐 특별한 큰일을 할 때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의 학습과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주 소소한 일에서도 애국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속의 감정을 더욱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청년들 그리고 우리 대학생인 경우 대학생 지원봉사 서부교육이 대표적인 실례입니다. 이 많은 대학생들이 편안한 고향 그리고 아주 안일한 직장을 떠나 서부지역으로 가서 교육, 농촌건설, 사회봉사 등 일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젊은 힘을 쏟아 지역 개발에 힘을 보태면서 조국이 및 각지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이 노력을 보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매우 소소한 행위일지라도 이 배후에 감춰진 이러한 뭐 공헌정신, 봉사정신, 그리고 뭐 우선 곤란 앞에 뛰어드는 정신. 아주 찬양할 만한 이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최근에 연길시를 보더라도 우황도시가 되면서 여러 봉사분업에도 사람들이 수요될 뿐만 아니라 지원봉사자도 매우 결핍한 상황에 대비해 네. 여러 단위도 좋고 그리고 학교도 좋고 뭐 직장인들도 대학생들도 자기 여가 시간을 이용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모습은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찬양할 바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일상에서 국가를 존경하고 역사를 배우며 우리 민족이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공공질서를 수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머물렀던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기에 뭐 이동하는 것.

0: 이 모든 소소한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언어 행실 하나하나가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1: 그렇죠.
0: 이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뭐 직장인도 좋고 뭐 집에서도 좋고 그래요. 맡은 바 일, 사업을 열심히 해내고 또 내 직업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정말 뭐 애국 감정이죠. 나라 사랑. 이 매번 국경절 연후면은요, 뭐 또 집에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만은 애국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어린 세대를 놓고 보면 부모가 인생이 첫 스승이고
1: 네.
0: 이 가정이 인생이 첫 학교라는 말은 하나도 더에 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대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애국주의 교육을 필치기 매우 좋은 시기이고 또 기회입니다. 애국정신은 학교 수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을 통해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러한 환절입니다. 국경절이라는 이 특별한 휴일을 이용하면 아이들이 딱딱한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해 국가에 대한 이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가족이 함께 이 우리 연변이 홍색 관광지를 찾아보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1: 네.
0: 연변에는 매우 많은 홍색 문화 유적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동만 특유 유적지 그리고 광동촌 그리고 약수동 항일 유적지 그리고 우리 연변대학교 등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이런 곳을 돌아보면서 각의 항전 시기 이야기 그리고 지역 선열들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유적지 건물을 보고 장소를 걸으면서 책에서만 보았던 역사를 뭐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뭐 이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이들이 기억에 훨씬 깊게 남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열들이 겪은 고난을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누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집안에서도 간단한 애국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절을 연관해 뭐 다큐멘터리거나 애국 주제를 다룬 영화를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난 뒤 가족끼리 뭐 작은 가족회의, 작은 가족 좌담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아이에게 국가의 의미, 국경절의 유래를 쉬운 말로 설명해주고 조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국기를 그리거나 또한 조국을 축복하는 글을 써보는 이러한 활동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단순한 나라를 사랑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뭐 거리 국기를 존중하고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연변대학 왕홍 이 거리 사람들이 사진을 남기기 위하여 뭐 국기를 작은 국기를 사다가 흔들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저녁이 되거나 혹은 뭐 점심시간 혹은 뭐 저녁시간 이 대거리에 다시 왕홍벽을 찾았을 때 땅을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네, 뭐 종이 한 장 없이 몇 깔끔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장면을 보고 아, 이 국기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에 마음대로 함부로 버리거나 혹은 뭐 어디 나무 틈새 혹은 어디 벽 틈새에 끼어두는 것이 아니구나. 항상 챙겨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뭐 교육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뭐 몸에 배게 되는 것이요. 이 애국주의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경절 휴일을 계기로 체험을 중심으로 교육을 펼치면서 평소 생활에서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떳떳한 그리고 바람직한 책임을 얽매질 수 있는 또 얽매지고 나갈 수 있는 국민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좋은 국경 휴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그렇죠. 오늘의 이 행복이 정말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네. 조국의 부강이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수십 년 세월을 걸쳐오면서 얼마나 진고 끝에 발전과 또 부강의 이 길로 왔습니까? 네. 그 일을 또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 역사 또 부자지간 또 가족이 함께 앉으면은 요즘에는 뭐 그 이야기 속에 나라 사랑 그리고 또 조국의 부강 발전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랑스럽죠. 그 얘기를 네. 같이 하다 보게 되면 어떤 면에는 최고다 최선이다 또 발전을 뿐이라도 앞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아들딸이 커가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얘기를 같이 나눈다는 것도 뿌듯하더라고요.
0: 네.
1: 가족 식구들 식사를 하면서 또 오손도손 나라 사랑 그래요. 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이모저모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연휴에 또 애국과 휴식이 결합된 명절을 보낸다면 어떤 그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0: 네. 저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듣다 보면서 한번 돌이켜보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감성이 뭐 있었지만 그리 기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하면 나라도 좋고 당도 좋고 인민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학부 당지부에서 하는 주제 당원 주제 활동에서 네. 주제 당일에서 우리 한번 이 입당 선서문을 읽는 이것으로서 지부 주제 당일을 마무리했는데 온갖 뭉클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도 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나라에 대한, 점점 당에 대한, 점점 인민에 대한, 또한 점점 가족에 대한 이런 이 사랑이 짙어지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연휴를 보면 애국과 휴식을 잘 결합된 이러한 명절을 보내면 그 이 의미가 배로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경설은 단순히 쉬고 놀기만 하는 이러한 휴일이 아니라 조국이 탄생하는 이 탄생을 기념하는 특별한 명절이므로 휴식이 즐거움과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많은 사람들이 국경휴일에 여행을 떠났는데 단순한 유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국이 아름다운 강산과 지역과 이 발전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에 집에서도 편안히 보낼 수도 있겠지만 온 가족이 모여 애국주제의 영상을 보거나 령관 책을 읽는 이러한 시간도 가지는 것이 아주 좋지 않냐 생각되고요. 또 여유가 있다면 예, 시간을 내어 우리 국경절 10일 연휴 기간에는 우리 고향 연결시에도 많은 유람객들이 올 것이 뻔합니다.
1: 그렇지.
0: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우리 자식을 거느리고 거리에 나가 지원봉사에도 한몫 또
1: 좋죠.
0: 안고 나가면 네. 어떨지 않냐 생각되고요. 애국이란 이런 특별한 행사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분야 지원봉사도 좋고 그리고 문화 전파에도 좋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소한 곳에서 자기 책임을 떠미는 이런 특별한 국경휴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조국의 77주년 생일을 맞아서 나라 사랑을 둘러싸고 우리 박사님과 좋은 얘기 나눠봤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한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의 존재는요 삶의 의지며 또 나라의 부강은요 삶의 존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식이 세계 동방의 가장 눈부신 명주로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조국의 품 속에서 우리는 이를 더욱 깊이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국의 보다 더 눈부신 본향 발전과 위대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또 더욱 강렬한 애국 감정으로 나의 모든 정열을 바쳐 가야